0: 7월 6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헤이의 주댐무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윤정호님이 첫 곡이 시작되니 제습기 튼 것처럼 뽀송뽀송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박명미님은 봉수루 오늘은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봐요. 직장이 인천인데 출근하다가 신발까지 홀딱 젖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죠. 윤수정님이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 일찍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월요일 아침 기운 내야죠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올해 장마는요. 내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강한 소나기처럼 갑자기 비가 올 때가 많을 거라고 하죠. 제가 있는 서울 목동은 날씨가 굉장히 흐리긴 한데요. 비는 안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덥고 습하고 비까지 내리고 마음은 축축 가라앉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름에 장마가 있는 거야? 라고요. 근데요. 이 빗줄기 덕분에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비가 개면 떠오르는 햇살도 더 반갑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자연도 섭리대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래 장마가 와야 여름이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라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날씨 따라서 같이 눅눅하게 있으면 이거는 나만 손해예요. 이걸 특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장마가 소나기처럼 내리니까 특히 신발 이제 앞서서 명미님은 신발까지 다 홀짝 젖었다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레인부츠 같은 거를 좀 준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말이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0: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 아침봉에서도 두 개의 특집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일 화요일은 쇼 사연 챌린지와 함께 할 텐데요. 생방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주제와 상관없는 임팩트 한 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를 개최할 텐데요. 한참 멋부리던 그 시절의 사진과 함께 나만의 패션 포인트나 그 패션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받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침봉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백화점 상품권, 음식물 처리기, 블랙박스, 골프 세트 등등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릴게요. 시분영님께서 봉디 청취율 조사

1위하면 봉디가 좋아요, 황 PD님이 좋아요? 제가 좋죠. 네. 황 PD는 그냥 SBS 직원이고 사실 뭐 우리 프로만 어쩌면 영원히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봉을 영원히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요. 네. 근데 뭐 1위하면 그래도 황 PD도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본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왜냐면 엄청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면 엄청 툴툴거리거든요. 네. 왜 툴툴거리지? 네. 밖에서 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 볼게요. 다이도 땡큐.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딸이 하원에서는 한껏 신나서 마트에 있는 다이땡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최대한 궁금한 척. 다이땡? 와, 거기 가서 뭐 했어? 선생님이 3,000원을 주시면서 이 돈에 맞게 문구나 장난감이나 사고 싶은 걸 사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것저것 막 골랐지. 그래? 그래서 뭐 샀는데? 근데 엄마, 장난감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3,000원밖에 없어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하더라고. 인형을 사려면 말랑이를 포기해야 하고, 말랑이를 사려면 인형을 포기해야 하고, 고민하느라 머리 아팠어.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탄도 했어요.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예산에 맞게 돈을 쓰는 방법.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인생의 이치. 이런 걸 한 방에 깨닫게 해주시다니. 역시 선생님들의 지혜로운 교육 방식이다. 박수를 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아이와 함께 다이땡에 다시 갔어요. 자, 스스로 이불도 개고 신발도 정리하고 그렇게 모은 용돈이 많으니까 오늘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봐. 진짜? 나 부자인 거야? 와, 너무 좋아. 자, 돈 잃어버리지 않게 손에 꼭 쥐고. 그래봤자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지만 다이땡에서는 이 돈이면 사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딸 역시도 설레는 표정으로 여기저기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왜? 사고 싶은 인형이 없어? 왜 슬픈 표정을 해? 엄마,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때 유천에서 왔을 때는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싶었거든? 근데 막상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크게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줬죠. 맞아, 엄마도 그래. 평소에는 막 이 옷도 사고 싶고 저 옷도 사고 싶고 그러다가 막상 중요한 날에 입으로 사러 나가면 살 옷이 하나도 없더라. 딸은 인생이 다 이런 거냐며 오늘 쇼핑은 그만하겠다는 거 있죠? 딸과 함께 돈이 있어도 살 게 없네 라며 잠깐의 부자 체험 잘했네요. 오늘 사연의 제목, 소비의 아이러니.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 회전목마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최송아님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김유진님이 아니 아가가 인생 몇 회차인가요? 철없는 이 이모보다 훨씬 낫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철없는 네 삼촌인데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김지원님이 다이땡에서 빈손으로 나오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그 다이땡을 가게 되면 손에 뭐라도 쥐어오게 되잖아요. 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손에 뭐라도 이렇게 쥐어오게 되고 왜냐면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거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손동희님이 따님이 참 속이 깊고 깊네요. 네, 저희 집 두 아들들은 아마 다이땡 데려가면 돈 상관없이 다 쓰고 왔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1963님께서 봉디 진짜 돈이 많으면 살 게 없나요? 한 번도 그 정도의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제작진 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면은 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밥도 잘 안 사고요. 그래요. 네, 누구 얘기냐고요? 아 이름을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직함만 얘기할게요. 네, 그냥 PD예요. 네,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네, 근데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막 주식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데 진짜 안 써요. 네, 진짜 안 쓰더라고요. 네, 막 밥도 안 사고. 뭐라고 할까? 더치페이 막 엄청 좋아요. 네. 막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저는 이제 돈이 많아 본 적이 막 그렇게까지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PD라는 분 보면 정말 돈이 많으면은 막 사고 싶은 게 없고 그런가 봐요. 네. 집 보러 다니고 그러나 땅 같은 거 보러 다니고.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장윤주입니다. 저는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행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장윤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빛과 소금, 그대 떠난지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2372님께서 안녕하세요. 채널 돌리다가 누구시지 했어요. 봉태규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DJ 입성 축하드려요. 사실 또 봉태규님 팬입니다. 연기도 잘하시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입성한 지는 꽤 됐고요. 네. 입성한 지는 꽤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좀 넘었죠. 네, 입성한 지는 꽤 됐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8789님께서 오늘 아침 조기 출근한 직원과 저 누가 지난 주말에 더 힘들었나 내기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뭐 하셨을까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8789님께서 아이를 키운다면 외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공원 갔다 왔는데 땀에 금세 젖고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농구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윗옷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성을 막 내더라고요.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네, 그래서 분위기 좋았다가 큰아이가 저 윗옷 벗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악플을 막 달고

화를 내고 그러고 토요일이 마무리되었어요. 네. 정성경님께서 푸하하 5살 딸아이와 여행 중입니다. 아침 먹으러 가는 길에 봉디 목소리가 나와서 봉태규 아저씨다 했더니 어? 뻥튀기 아저씨라고? 순식간에 봉태규님이 뻥튀기 아저씨가 되셨네요. 누군가는 성경님, 성경님의 이 문자를 보고서 뻥튀기 아저씨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행을 가셨군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여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행은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일이 있건 모든 게 다 추억이 되잖아요. 9728님께서 아이랑 저랑 주말에 똑같이 못 먹었는데 아이는 1kg가 빠지고 저는 왜 그대로인 거죠? 진짜 억울해요. 나이 들면 좋은 건 뭐가 있나요? 봉디는 어려서 모르려나요? 저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한창 때니까요. 잘 모르죠. 근데 뭐 제가 들은 거는 그런 건가 봐요. 나이 들어서 좋은 거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야가 좀 넓어지진 않나요? 그리고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그런 건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릴 때 못 느껴봤던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레이첼 야마가타, Be Your Love.

노래 듣고 왔고요. 전희경님께서 뻥쟁이니까 뻥튀기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권지현님께서 봉디 인기가 뻥튀기 좀 되어야 할 텐데 최오경님 찍찍 어쩌다 뻥튀기가 되셨어요 라고 굉장히 이거는 처음일 것 같은데 세분 모두 한꺼번에 차단할게요. 네. 이렇게 한 분씩 차단한 적은 있는데 세 분을 동시에 차단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뻥튀기가 좀 되어 있다고요. 제 인기가. 네. 저희 제작진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취율 조사인데 차단 한명한 분이 아쉬운데라고. 네. 어차피 뭐 청취율도 뻥튀기 되지 않을까요? 네. 다 됐고 그냥 청취율이나 좀 뻥튀기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우, 청취율이나 막두배 뻥튀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은주님이 지난 주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모임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요. 술몇잔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바람에 추억이 안 생겼습니다. 전날 설레서 잠못잔게 탈이었나 봐요. 푹 자고 와서 오늘 개운하긴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근데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몇 잔이 아니라 그냥 한 잔만 들어가도 진짜 잠이 많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아쉬워서 어떡해요, 이은주님. 그래도 그 모임이 뭐 정기적으로 있는 거라면 또 조만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잠도 푹 자고 좋은 컨디션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권현진님이 적금이 이번 달에 만기입니다. 그동안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살까 고민 중인데요. 또 막상 열심히 모은 돈을 그렇게 쓰려니 아깝기도 하고요. 저를 위해 쓸까요? 다시 묶어둘까요?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노트북 가격이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엄청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트북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지금 사는 거는 좀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알아보셔야겠습니다만 그렇다라면은 현지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거 쓰되 노트북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From 기리보이 서로의 조각.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안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어?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육중한 밴드의 신곡이에요. 어떨 건데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0: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2년에 불시착한 태교, 여자친구와 걷다가 정글짐을 발견한 태교는 가서 거꾸로 매달렸다. 이리 가까이 와봐. 어머 뭐야, 거꾸로 매달려서 뽀뽀하는 거야? 어 이거 완전 그거 뭐야, 포비 맥가이어랑 커스틴 더스트잖아.
1: 로맨틱하지? 난 너만의 히어로, 내가 다 무찔러줄게.
2: 꺅! 듬직해! 오!
1: 어우 근데 나 얼굴에 피가 너무 쏠린다. 어우 잠깐, 어우 나 다리에 쥐났어. 아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어우 나 이거 못 내려가겠는데. 어? 어 이거 나 좀 잡아줘 자기야. 어 놔두고 어디가. 어?
0: 태교는 그렇게 한동안 홀로 정글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했다. 여기서 문제. 슈퍼 거미에게 물린 후 손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오는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는 슈퍼 히어로 영화죠.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거미
1: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듣고 왔고요. 야 이게 스파이더맨이에요 정답은. 네 근데 거미 씨가 부르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는 마치 정말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그 토비 맥과이어가 주인공했던 그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네. 오, 이걸 또 이렇게 대입해서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선곡인데요. 네. 확 오네요. 네. 슉 소리를 내면서 손목 내미는 동작을 많이 따라했죠. 정답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천지혜님. 스파이더맨. 친구의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가 떠올라요. 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네. 한동안 이 영화 때문에 벌레에 물린 많은 분들이 그 다음날 기대를 하게 됐죠. 막 몸이 엄청 좋아지고 내가 어떤 맨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희 아들이 스파이더맨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침마다. 여름이 되는 아침마다 말이죠. 1676님께서 스파이더맨 내 손목에도 거미줄이 나간다면 빌딩에 쌓아서 날아서 출근하고 싶네요. 하하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공연을 할 거예요. 제 손목에서도 거미줄이 나온다면 네 비싼 돈을 받고 티켓을 팔고 그리고 부자가 될 거예요. 지구요? 지구는 뭐 나라가 지켜야죠. 네, 다른 나라들이. 박재은님, 스파이더맨. 조카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자꾸 거미줄을 쏘는데

0: 어떻게 리액션을 하나요? 봉디 알려줘요. 피해!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오답자요. 강기철님, 봉디는 영맨. 구윤서님, 봉디는 개그맨. 0321님, 봉디는 뻥튀기맨. 네. 제가 생각하는 봉디는 짱맨. 짱짱맨.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텐데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어요. 제가 광고 듣고 올게요 하면 이렇게 시그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시그널을 안 넘기는 거지. 들을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이런 걸 하는 DJ는 없더라고요.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제가 원래 광고 듣고 올게요 하면 이렇게 시그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끄는 거야. 약간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인저리 타임처럼 계속 끄는 거예요. 뭔가 인저리 타임을 막 15분 이렇게 주는 거예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먹기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생활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3: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찜.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2822님께서 봉디 저 복권 5만원 당첨됐는데요. 오늘 출근하자마자 동료들한테 엄청 자랑을 했더니 다들 오 축하해 커피 한잔 싸 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씩 돌렸더니 5만원에서 3천원 남았어요.

자랑하지 말걸. 돈 자랑한 제가 이렇게 씁쓸하다니. 다신 자랑 안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복권과 관련된 당첨금은 제가 생각할 때 자랑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오 꽁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돈을 조금 가져간다고 해서 죄책감이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특히 복권과 관련된 돈을 자랑했기 때문에 3천 원 남은 것도 다행인데요. 네, 왜냐면 막 다 가져가거든요. 이런 약간 남들이 봤을 때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금액이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 하더라도 절대 자랑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봉글레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어떤 죄를 지은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너무 잘생긴 죄, 부장님 아재 개그에 웃어준 죄. 지금부터는 뭐뭐한 죄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볼게요. 저 봉디에게 솔직하게 죄명을 고백해 주시면 제가 봉글의 죄를 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익명 요청도 가능하니까요. 솔직한 고백 기다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노래 들을게요. FT 아일랜드 사랑아리.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뭐뭐한 죄, 봉글에 여러분이 최근에 지은 죄를 고백해 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우, 저도 경건해지는데요. 왜냐면 제가 죄를 사해드려야 되니까 저도 뭔가 경건해지는데요. 3075님, 깨제제. 네. 3075님, 이거는 죄를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샤워 깨끗이 하시고요. 양치도 깨끗이 하시고요. 네. 이거는, 내 죄를 사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뿌려드릴게요. 어떻게요? 이렇게. 촥, 촥, 촥, 촥, 촥. 네. 깨끗해졌고요. 신우이님, 저는 아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듣기 싫어서 보청기를 빼버린 죄. 아내야 미안하데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괜찮고요. 뭐 너무 이제 잔소리라는 것도 사실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네, 죄를 사해드릴게요.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이거 좋은데요. 전민경님, 제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 인간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한 죄, 그게 죄입니다. 이번 인생은 점점점. 자, 우리 많은 봉글레들, 제 옆에 전민경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봉글레들, 저 인간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한 죄, 이 같은 처지에 놓인 봉글레들, 우리 자손 잡고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통곡의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이 통곡은 글쎄요. 그냥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거예요. 이 마음에 쌓여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인간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이 눈물로 다 씻어내기 위한 그런 통곡의 시간이고요. 다 손을 맞잡고요. 울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지금 막 눈물이 벌써 글썽글썽한데 울게요. 인간아, 아이고. 네. 어떻게 조금 마음에서 좀 씻겨 내려갔나요? 네. 9784님, 1998년 롤러정의 간죄. 거기서 남편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다시는 안갈 테야. 98년도에 롤러장이면 사실 막 사이키도 돌아가고 있고 조명도 화려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이 뒤집어지신 분이 많아요. 9784님, 이건 사실 누구 탓을 할순 없어요. 탓을 한다라면은 신발에 바퀴가 달려 있다라는 그거? 네, 9784님. 네. 롤러장에 간그죄 제가 사해드릴게요. 네, 바퀴도 같이 빼드릴게요. 절대 롤러장 가시면 안 돼요. 일산 어디 가니까 엄청 큰 롤러장이 있던데 거기도 두번 다시 가면 안 돼요. 네, 류현정님, 카레를 했는데 물을 많이 넣어서 카레국을 만든 죄. 현정님, 우동 넣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생우동 있죠. 생우동이나 아니면은 그 약간 그 생면 파는 거 있거든요. 밀가루 붙여져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전분 때문에 약간 카레가 다시 걸쭉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정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라미님께서 일 미리 하고 자랑한 죄. 어차피 해야 할일 미리 하고 쉬려고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니 또 다른 일을 시키네요. 상사가 아빠라서 욕도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하네요. 네, 보라미님,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느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네? 어느 회사요? 약간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거 아니에요? 회장님 따님이 이번에 입사했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보라미님, 이거는 보라미님의 죄를 사해야 될게 아니라 부럽다. 이거 너무 부럽네요. 아빠 회사에 다니고 있대요. 이거는 너무 부러운데요.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아빠, 엄마, 보람 씨 셋이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막 반도체 만들고 있어, 셋이서. 이게 반전이야. 엄마, 아빠, 보람 씨 셋이 일하는데
반도체를 막 만들고 있어. 메모리 카드를, 메모리 칩을. 어, 보람님 너무 부러워요. 이거는 죄를 사할 게 없는데. 어우, 보람님. 네,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임재범, 고해.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한여름 더위를 버티기란 쉽지 않죠. 그럼 올여름 전력 사용 언제가 가장 많을까요?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셋째 주라고 합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이 시기 최대 전력 수요도 역대 최고 수준인 98기가와트를 넘을 수도 있다는데요.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하고 예비 전력도 충분히 확보해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7월과 8월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한시적으로 완화돼 1단계는 월 200에서 300kW시로 2단계는 월 400에서 450kW시로 확대된다니까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조금은 덜 수 있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뭐뭐한 죄, 봉글에 여러분이 최근에 지었던 죄명은 뭔지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보라미님. 네, 아버지, 어머니, 보라미님과 세 명이서 저희 추측으로는 반도체를 만들 것 같다라고 했던 보라미님께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안타깝게 반도체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식지 중에 가장 중요한 식, 쌀농사, 포도농사 지어요. 아깝이! 아이고! 아, 세 분이서 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깝이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쌀농사, 포도농사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포도농사는 출하를 한창 하고 있을 때여서 엄청 바쁘긴 하겠네요. 네, 보라미님 화이팅 하시고요. 아,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또 이 농사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요령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네, 요령을 피울 수가 없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티가 나거든요. 보라미님, 아, 이 일을 잘하는 이 죄는 어떻게든 사기가 힘들겠는데요. 네, 2928님께서 아빠한테 용돈 받은 지 일주일 됐어요. 아내한테 용돈 받은 지 일주일 됐어요. 아내가 깜빡 잊고 또 줬는데 그냥 받고 말 안 한 죄. 용돈이 너무 적어 저도 모르게 그만. 이게 들킨 건가요? 2928님? 오, 아무래도 이제 그 아내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가계부 같은 걸 쓰실까요? 네. 아,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네, 하지만 이걸 또 말 안 하면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죠. 근데 2928님, 그 불어난 용돈을 생각하면 지옥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던데. 7946님께서 소개팅 잘못해준 죄. 친구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서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소개팅 잘못해줬다며 저한테 전화가 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소개, 그러니까 특히 이 뭐라고 할까요? 소개팅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7946님, 이거는 업보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감당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떡해요. 네. 7946님의 친구분이 혹시 봉그레일까요? 조만간 저에게도 문자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업보다.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소개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후에 AS도 조금 책임져야 되는데 그 AS는 약간 이런 거죠. 하소연. 하소연 같은 거. 네. 7946님. 힘내시고요. 김병란님께서 남자 얼굴 본 죄. 그래요. 저 얼굴 뜯어먹고 살아요. 배고파요. 크크. 또 이렇게 자랑을. 병란님 남편분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네. 근데 알죠. 이렇게 계속 뜯어먹고 살다 보면 정말 얼굴이 닳아서 없어지거든요. 네. 세월이라고 하는 어떤 식성에 얼굴이 닳아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흔적만으로도 알죠. 네. 흔적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병란님 지금 배고파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함께 살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병란님 지금 아직 이르다. 너무 폭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폭식하잖아요. 체해요. 아셨죠? 3829님. 우리 차장님 죄를 대신 고해도 되나요? 차장님은 맨날 우리 팀엔 정상이 없어 나밖에 라고 하는데 차장님이 제일 이상해요. 자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죄 고발합니다. 어? 약간 이 3829님 차장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봉디를 넣으면 우리 봉디의 죄를 대신 고해도 돼요? 봉디는 맨날 아 우리 팀엔 정상이 없어 나밖에라고 하는데 봉디가 제일 이상해요. 자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죄 고발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작가들 아니면 황 PD가 지금 바로 전화번호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희 라디오 팀한테 들은 것 같은데 3829님 제가 제우스라면 차장님한테 갑자기 제가 감정이입이 됐어. 번개를 제가 제우스라면 벼락 있죠. 제우스가 벼락을 쏠 수 있잖아요. 3829님에게 당장 벼락을 쏴야겠네요. 이거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요. 3829님 이거 지금 빨리 노래 듣고 전화번호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829님 저는 차장님에게 지금 강력한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벼락을 내려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주석 김범수 정상을 향한 독주 2. 주석

노래 듣고 왔고요. 9600님께서 저는 늦깎이 결혼을 한 잉꼬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콩깍지가 있어 지금도 신혼이랍니다. 행복한 죄 계속 죄 지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9600님과 같은 연차와 상관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그중에는 저도 속하고요. 저 장난 아니거든요. 네, 어떤 죄 지으세요? 저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될 정도예요, 지금. 알죠? 지옥 중에서 가장 최악의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콩깍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아, 이게 죄라면은 저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아마 많은 봉골레들 혹시 지옥에 지금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죠? 네. 그만할까요? 구윤서님. 우리 딸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냥 씩씩하고 착하게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한 제 딸의 기말고사 점수가 하. 그 아이들 이제 태어나고 부모가 되고 정말 다 이렇게 빌게 되잖아요. 정말 아,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 나중 문제고 씩씩하고 착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 목이 메이네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우, 이게 목이 메이네요. 제가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네. 저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애들 다 씩씩하고 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아. 아, 나는 정말 그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는 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지 않아요? 애들은 진짜 웬만하면 다 씩씩하고 착해. 왜 이걸 몰랐지? 아니,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기본값이더라고요. 이 기본값. 아이들이 타고나는 이거를 모르고 계속, 아, 우리 애가 정말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야 되는데, 라고 빌고 있었어. 이게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렇게 되돌리기에는 너무 계속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또 신이 되게 재밌는 게뭔줄 알아요? 다른 나의 기도는 다안 들어줬는데, 이 기도는 너무 잘 들어줘. 우리 아이 공부 그렇게 잘안 해도 되니까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게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야? 정말? 신은 왜 그것만 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흥분을 했네요. 네. 신이 다른 기도는 다안 들어주는데 참 우리 아이가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기도는 엄청 잘 들어줘. 네. 유아름님이 살 빼면 입겠다고 사이즈 있게 주문한 새옷한 번도 개시 못한 채 건강하다, 아름님. 이거는 아름님이 너무 건강한 거야. 아우, 복이에요, 아름님. 막 물론 뭐 다이어트를 엄청 해서 살 빼고 그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님의 어떤 그 몸무게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축복이에요, 아름님. 너무 축복인데요, 아름님. 제가 아름님 더 건강할 수 있게 이거는 죄를 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더 드릴게요. 아름님, 우리 아름님 계속 이렇게 건강해라. 제가 축복을 듬뿍듬뿍 드릴게요. 축복할게요, 아름님. 네. 이미인님께서 시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착하고 잘생겼지라고 물으셨는데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마지못해서 네한 거요. 솔직하지 못한 제 미인님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시어머니도 속인 거고 본인 자신도 속인 거잖아요. 아, 이건 죄를 두 개나 지었다. 이거는 쌍죄. 아, 쌍죄는 사실 아, 이거는 지옥불을 피하기 힘들거든요. 미인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미인님, 이건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착한 거짓말, 약간 착한 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까지는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약간 지옥불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제가 죄를 사해 드릴게요. 이건 착한 거짓말이니까. 그죠? 네. 5770님께서 와이프가 비싼 아이크림을 샀길래 몰래 조금씩 바른 죄. 와이프가 딸을 의심할 때 그런 거 같아 라며 맞장구 친제 반성합니다. 저
770님, 저는 아이크림을 몰래 바른 죄보다 그런 것 같아. 이게 진짜 나쁜 것 같아. 아빠인데. 아빠인데 딸을 모함하고 있어. 본인이 안 혼나려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 5770님께서 막 아내분이, 아, 이거 뭐야? 이거 혹시 바른 거 아니야? 우리 딸 걔가 바른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뭔가 약간 짠하기도 하고, 뭔가 그러네요. 네. 5770님,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 너무 무섭잖아요. 염라대왕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다. 이건 인정. 5770님. 네. 이거 따님이 아시면 안 될 텐데요. 네. 익명으로 왔어요. 남편 몰래 금을 판 죄.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받은 건데 쏘리.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그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 왜냐면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받은 건데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걸 팔았어요, 몰래. 근데 맨 마지막 이 익명으로 문자의 맨 마지막이 쏘리예요.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도 느낄 수 없다. 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남편은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거예요. 네, 그게 참 안심이 되죠. 광고 듣고 올게요. 쏘리실!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혁씨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10: 상큼함이 필요할 때
11: 와인 비니거
10: 굿,
11: 레드 와인 비니거
10: 베럴,
1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0: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11: 베럴,
10: 베르디.
11: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9: 카사베르디.
12: 발효식초 광고.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6: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5: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6: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6: 제주항공
15: 찜.
17: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18: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7: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7: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8: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7: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9: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2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내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온 특집 코너 쇼사연 챌린지와 함께합니다. 한 줄의 임팩트 있는 사연을 보내고 푸짐한 선물의 주인공을 차지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 생방송 보는 라디오로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엄청난 노래네요. LCDC의 Highway to Hell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여행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왔어.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셨어. 무언가를 잔뜩 싸거나 챙길 때 흔히 쓰는 표현인 바리바리. 사투리나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바리바리는 순 우리말 표준어입니다. 바리바리는 짐을 묶어 말이나 소 등에 크게 얹어놓은 것을 뜻하는 바리에서 유래했는데요. 여기에 강조의 의미를 더해 짐을 아주 많이 풀어놓거나 싸놓은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비록 몸은 무겁지만 한 주를 버텨낼 단단한 마음을 바리바리 챙겨서 힘차게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415 미란님, 예성님, 3406 은선님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최근에 위대한 쇼맨의 OST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단 겁니다.

아무래도 날이 더워서 그런가 요즘 유난히 시원한 가창력의 노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쇼맨의 음악으로 시작해볼 겸 이 작품에서 오프닝 퀴즈도 준비해봤습니다. 위대한 쇼맨에서 쇼맨을 연기한 맨 중에 맨, 이 배우는 누굴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밀크 푸딩 쏩니다. 아,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좋겠죠? 그럼 위대한 쇼맨의 시원한 음악으로 시작해볼게요.

0: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Rewrite the Stars 듣고 왔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첫 곡이었고요. 오늘 오프닝 퀴즈의 정답 누굴까요? 0605님이 한국을 좋아하는 배우로 유명하죠. 울버린의 휴잭맨 개인적으로 맨 중에 맨으로 인정하는 배우라고. 그쵸 그쵸. 9793님도 휴잭맨 휴가 나와서 아쿠아리움 가는 중이래요. 어머니가 운전 중에 갑자기 라디오 들으시고 외치면서 아는 거라면서 빨리 보내라고 하시네요. 어머니랑 좋은 휴가 보내고 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휴가? 무슨 휴가예요? 궁금하네요. 수진님, 2150님, 류현정님까지 다섯 분 밀크푸딩 선물로 드립니다. 오프닝 퀴즈의 정답, 위대한 쇼맨에서 쇼맨을 연기한 맨 중에 맨은 휴잭맨이었죠. 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전화 오시면 시네타운 들어요 하셔야 저를 오래오래 볼 수 있겠죠. 선물 창고 문을 활짝 열다 못해 또 아예 문자까지 떼어버렸습니다. 오늘 곳간 네, 다 열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분 좋은 첫 단추 오프닝 퀴즈로 시작하니까 시간 맞춰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여기 1부 끝곡은 테리오스트의 오늘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오늘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그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당연히 여기에도 선물 안겨드립니다. 뭐냐면 자, 이 고릴라 너무 귀엽죠? 키링이랑 이 키캡 야! 이렇게 네, 이렇게 안에 네,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키캡 소리 들려드리려고 네, 저도 하나 장만했는데 짜! 불도 들어와요. 너무 신나겠지. 그리고 이건 너무 귀여운 키링. 너무 귀엽습니다. 저희 아이가 또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고릴라 키캡과 키링 SBS 라디오에서 자체 제작한 선물입니다. 귀엽죠. 노래랑 선물 두 마리 토끼 잡아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2부에는 하나의 주제로 달려보는 영화 주제 소개되신 분께 무조건 치킨과 콜라 세트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만 유독 호평인 작품. 나만 유독 좋아하는 작품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평점 9점대 영화보다는 뭐 남들 다 좋아하는 것보다 6, 7점대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 게 참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뭔가 되게 신박해. 근데 끝이 산으로 가. 막 이런 거. 근데 그 신박한 생각이 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비바리움? 굉장히 신박한데 나중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가 대충 무슨 얘기는 알겠는데 그렇구나. 그래. 약간 근데 어쨌든 신박했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왜 그 더 메뉴 막 그런 영화들. 네,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참신한데 끝이 살짝 애매한 영화들 사랑합니다. 왜냐면 본 적 없는 정말 새로운 영화. 이게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사실 각자의 취향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영화는 저는 별로고 제가 별로인 영화는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고 이런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는 좋은데 남들은 별로 안 좋지만 나에게만 유독 호평인 작품 조울호 네 영화 드라마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케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케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실록이 사랑하는
1: 배우 김영민이 사랑하는
2: 배우 박지연이 사랑하고
3: 배우 김현석이 엄청 많이 사랑하는
4: 배우 조여정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도 영화처럼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동욱님이 신청해 주신 사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그 우연히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봤습니다. 뉴욕의 멋진 풍경 속에 있는 그 두 남녀의 배우의 모습이 참 예뻤어요. 야, 뉴욕 멋있네. 아, 나는 언제 뉴욕 한번 가보나. 그런데 마침 명절 연휴를 껴서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가족여행 겸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저는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빌딩 숲의 풍경을 보며 야,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커다란 벽이 남아있었어요. 바로 입국 심사. 아, 미국이 워낙 입국 심사가 요즘 악명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잔뜩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 괜히 영어 실수해서 뉴욕당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줄을 섰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심사관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하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욱더 긴장을 했습니다. 심사관은 영어로 뉴욕에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또 환하게 웃으면서 영어로 더듬더듬 이야기했죠. 트립! 아, 저스트 트립! 심사관은 제게 호텔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또 어버버 하다가 휴대폰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심사관은 제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Oh, yes. Enjoy your trip.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 무사히 짐을 찾고 바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의 배경이었던 브루클린 브릿지와 회전목마로 달려갔습니다.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이곳에 아 내가 오다니 감격스러웠어요. 크루즈 배도 타고요. 그 자유의 여신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허드슨 강가를 보는데 아 정말 내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서 신기했어요. 맨해튼의 그 야경도 참 좋았고요. 아, 그 타임스퀘어에서 밤 10시 시네타운을 또 생방으로 들었어요. 아, 뉴욕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여행지도 영화를 보며 결정해 보려고요. 다음은 어떤 영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뉴욕 뉴욕에서 뉴욕 뉴욕 듣고 왔습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고 영화 속 배경인 뉴욕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동욱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지요. 아, 다음에는 그 냉정과 열정 사이 보셨어요? 아, 전 피렌체 갔을 때 그래서 영화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더 좋더라고요. 뭔가 거기가 좀더 뭐라고 해야지 클래식한 도시라서 더 뭔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데이인가? 더데이인가? 원데이? 그 스코틀랜드 배경으로 앤 해서웨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걸 보고 우연히 스코틀랜드 갔다가 아 여기가 거기구나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해드립니다. 영화에 얽힌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잠시 후 2부에 소개된 모든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를 드리는 영화 주제. 나에게만 유독 호평인 영화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게시판에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인생 영화 말고. 남들은 별로래. 대중적으로 좀 별로라는데 나한테는 왜 이게 왜 호평이지? 이게 왜 그래? 나한테 명작인데 이런 영화들 보내주셔야 돼요.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의외네? 이게 좋다고? 이런 영화를 보내주셔야 채택이 됩니다.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저는 왜 한국형 SF영화 보면 많은 분들이 혹평을 하잖아요. 뭐 헐리우드랑 비교하면서. 저는 그런 영화 보면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왜냐면은 그 버짓 파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헐리우드니까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대단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훨씬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 정도 만든 건 굉장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영화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모든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드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승리호 때 저는 진짜 너무 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영화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혜연님이 캔디 오늘은 이 음악이 듣고 싶어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모리스 알버트의 필링 신청합니다. 비 오는 날 배경으로 깔린 이 음악 들으면 분위기 있을 것 같다고. 아 그리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클로버필드 시리즈. 저는 그 영화 평점이 한 잘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와 진짜 신박하다. 막 진짜 병맛인데 재밌고 SF로 가네. 막 이러면서 재밌었거든요. 이런 영화들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리스 알버트의 Feeling 요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아요.

0: 호프 예매권, 조디 포스터 주연 미스터리 추적극 영화 파리의 사생활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1부 끝곡은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곡
1: 빠밤.
0: 오늘 선곡해 주신 분은 은혜님, 장은혜님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신청해요. 어제 제 마음에 무지개 뜰 일이 있었거든요. 뭔데? 이러기만 하고 얘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뭐야? 뭐 사랑 얘기인가? 그래서 비밀인가? 궁금하네. 자, 고릴라 키캡과 키링 선물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뭐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거 그냥 드려도 되는 거야?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일단 드리기로 했으니 드리고 네, 후토크 좀 더 해보게 뭐 뭔지 알려지게 되면 알려줘도 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은혜님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Finding Forest에서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Over the Rainbow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타이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혹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0: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그 밖에 전국에도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최고 6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경상권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 서울이 28도, 광주가 31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달려보는 시간 영화 주제. 오늘은 소개된 모든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씁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만 유독 호평이인 작품입니다. 세상엔 77억 명의 사람이 있고 77억 개의 다양한 취향이 그럼 존재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나 홀로 집에 1, 2편보다요 3, 4편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머 진짜? 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추억일 수도 있고 영화를 봤던 처음 시기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 수 있죠. 이렇게 유독 나에게만 호감인 호평이인 작품.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습니다. 그럼 테리우스들은 어떤 작품을 꼽아주셨는지 함께 볼까요? 아 오늘 재밌겠다 그쵸? 6909님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요. 아 중학생 때 친구들과 극장에서 봤어요. 나도 다들 중간에 나갔지만 전 뭐 끝까진 봤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혼자 가면서 한 번 더 봤던 게 와 찐이다 N차 관람까지 했어? 왜요? 그때 저는 남들이 별로라고 하면 나는 이에 내게 내고야 말겠다는 중2병 환자도 아 그랬구나 응 되게 임수정님이 엄청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을 엄청 빼셨잖아요. 네, 영화 굉장히 독특했죠. 6443님은 저는 압구정이요.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별 1점 줬다고. 아 진짜?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동석 배우님 특유의 코믹 연기가 너무 웃겼다고. 마동석 배우는 액션보다 코믹 연기 더 잘 어울린다고. 우리 원영님은 지구를 지켜라. 너무 앞서간 내용에 아 맞아 이때 그랬어 맞아 잔혹한 부분 때문에 다들 충격적이고 트라우마 생겼다고 했는데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영화였어요. 맞아 이게 잘 되기보다 나중에 뭔가 재평가되지 않았나 뭐 상타고 이러면서 신하균님 백윤식님의 연기 때문인지 더 심취해서 봤다고 아 막 나중에 저는 근데 이게 인생 영화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막 회자되고 이러면서 이게 엄청 회자가 되지 않았나 진짜 20년은 앞서간 비운의 걸작이 아닌가 싶다고 5438님은 어? 곤지암이요. 이거 잘 됐잖아요. 난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재밌고 무섭고 반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진짜 그 뚱뚱뚱뚱 여고괴담 이후로 그 귀신 오는 거 진짜 무섭지 않았어요? 아, 저 진짜 심장마비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영화 진짜 좋아하고 많이 보는 친구는 이게 유치하다고? 와 진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무서워야 되는 거야? 오 그런 거 잘 보나 보다. 저에게는 보고 또 봐도 재밌는 영화라고. 나도. 맞아요. 그때 이거 진짜 잘 되고 좋았는데 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9458님은 클로버필드요. 나왔다. 괴수가 나오는 페이크 다큐물인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라고. 맞아요. 이게 처음에 어디 갇혀서 시작을 해. 그래서 뭐야 막 이렇게 막 밀실 공포 이런 건가 하다가 갑자기 막 뭐가 막 괴물이 나오더니 갑자기 막 우주로 간다.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대박 이러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봤다고? 그걸 왜 또 2를 봐? 그게 왜 재밌어? 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어지럽고 엔딩이 허무하다고 불호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지럽고 맞아. 엔딩이 좀 허무한가? 막 전 2편이 기대가 돼서 막 2편 찾아보고 그랬는데. 4230님은 중학교 때 봤던 존 트라볼타 주연의 페노메논이요. 그 당시 에릭 크랩튼에 빠져 있었는데 에릭 크랩튼의 Change the World가 OST로 수록이 돼서 좋았고 지금도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국내 흥행에는 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재택이 되셨습니다. 그 클로버필드는 약간 B급 영화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약간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매니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소개된 모든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드립니다. 영화 그럼 페노메논에서 에릭 크랩튼의 Change the World 듣고 있고 올게요. 계속해서 나에게만 유독 호평인 영화들 보내주세요.

영화 주제에 나에게만 유독 호평인 영화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6521님이 전 심형래 감독님의 디워요. 어렸을 때였지만 정말 웅장하고 멋지고 한국형 판타지라고 생각했어요. 개봉 당시엔 호평이 굉장히 많았다고. 오, 근데 저도 좋았는데? 근데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대단하다고. 정말 용가리에 이어서 뭐 옛날 그 심형래 감독님의 코미디에 이어서 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지님이 캔디 검은 수녀들 보셨나요? 봤어요. 검은 사제들 후편으로 저는 기대하면서 봤는데 저도요. 생각보다 루즈에서 다들 별로라 그랬다고. 그 우진 친구라고 그 아역 그 남자분이 있는데 저랑도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친구 저 거기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봤는데 근데 저는 좋았다고 송혜교 언니가 너무 예뻤다고 뽀얀 얼굴에 수녀복 입은 송혜교 언니 미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이쁘면 다 언니야. 하선 언니 최고야 또 하셨습니다. 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 오디션이라고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평점은 되게 높은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전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무서워. 진짜 무서워. 막 이렇게 막 끼리끼리끼리끼리 이러면서 예쁜 여자가 남자를 막 막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좋아하시면 보세요. 이런 오늘 말하는 류들 클로버필드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인자님이 로기완이요. 국내에선 개연성 부족과 탈북민 소재의 소비 방식이라고 혹평이 있었대요. 전 송중기 배우의 감성적인 연기와 삶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거기 우리 다른 배우도 참 좋아하는데 남자 배우. 저도 잘 봤습니다. 그분 연기 참 좋았는데. 선양님이 랄프 파인즈 주연의 28년 후 영화요. 저는 좀비 러버라서 개봉한다는 말을 친구랑 가서 봤대요. 저는 주인공 엄마 죽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친구는 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평점 찾아보니 1점 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난 진짜 너무 재밌던데. 맞아요. 그 시리즈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좀 아쉬운가 봐요. 근데 저도 이 시리즈 2까지는 참 좋아했는데 28년 후는 아직 안 봤어요. 좀 불안해가지고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 8252님이 최근에 개봉한 변요한 김강호 주연의 영화 중간계요. 저는 진짜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AI로 만든 영화인데요. AI가 영화 산업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니 엄청 감탄했는데 평점은 별 두 개 남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갑자기 그 영화도 생각나네. 대홍수 땡플릭스 시리즈인데 저는 진짜 야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야 저분은 곧 헐리우드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인셉션 보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뭔가 되게 월드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0236님이 전도연 하정우 주연의 멋진 하루요. 전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 절친은 그저 그렇다고 해서 좀 서운했다고. 전 되게 찌질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흥행 대박이 난 작품은 아니지만 참 좋았거든요. OST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반대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남들은 다 좋다는데 나만 혹평인 영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겠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거 재밌다. 나에게만 유도 호평인 호감인 영화들 보내주세요. 그럼 멋진 하루에서 포디토리움님의 오전 10시 12분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0: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3: 오늘은 영화 주제에 나에게만 유독 호평인 영화들 얘기해봤습니다. 끝으로 몇 개 더 소개해드릴까요? 8623님이 친구 투요. 잘된 영화의 시즌2가 나오면 원작을 뛰어넘기 힘들다고 했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정감 있었고 신선하고 좋았다고. 4931님이 긴급조치 19호 다들 유치하다고 엄청 화내면서 봤다는데 저도요. 전 아이돌 많이 나와서 좋았다고. 아, 근데 맞아요. 그분들 나오는 거 좀 재밌긴 했어. 와,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6348님이 고수 강동원 주연의 영화 초능력자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의 강동원, 정의감의 고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감초 연기가 좋았는데 다들 강동원 보러 가는 영화라고 평점 6점이라는데 제 점수는 8점 정도로 본다고. 미영님이 영화 플란다스에게요. 배두나 배우가 실종된 강아지를 찾으러 갈 때 이성재 배우가 개 짖는 소리가 싫어서 개들을 지하실에 감금하는 장면 등등 스릴 넘치고 소름 넘치는 장면들에 손에 땀을 쥐고 봤는데 의외로 흥행하지 못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명작으로 막 나중에 후에 계속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보시길 명작이라고. 저 재밌었어요. 꽤 재밌게 봤고. 그 노란 또 비옷이 우비가 기억이 나네요. 자, 뭐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네. 뭐지? 뭐 있었는데? 네. 뭐지? 저 정말 여러분에서 오늘 실망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영화가 안 나와. 저를 좀 이해시킬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나 뭔가 그 뭐야? 그 뭐지? 다세포 소녀? 이런 거 저는 괜찮았다고 하는 분 찾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이해시켜주길 바랐는데. 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도 지금 다 생각해보면 그런 SF영화를 그 시절에 그렇게 만든 것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없었네. 아쉬워요. 네. 소개된 모든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영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체리필터의 플란다스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

0: 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장마 시작하면 아 습해 꿉꿉해 투덜거리면서도 막상 안 오니까 또 이상했잖아요. 회사 메신저도 너무 조용하면 어? 나 빼고 무슨 일 있나 싶고요. 건강검진 결과도 빨리 보기 무서운데 또 늦어지면 왜 이렇게 안 나와 더 초조해지죠. 있을 땐 아유 지겨워 하던 것도 막상 제자리에 없으면 괜히 허전한 법.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맑은 하늘이 더 소중하고 평범한 월요일이 있어야 주말이 더 행복한 거겠죠. 꿉꿉해도 피곤해도 이겨내는 월요일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팟캐스트 듣고 왔습니다. 아니,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늦었죠. 드디어 지난주부터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했는데요. 장마철만 되면 흐리고 습하고 해서 괜히 기분도 축 처지고 가라앉는 분들 분명 계시죠? 지금 그런 상태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거기다가 오늘은 또 더 피곤한 월요일이잖아요. 다들 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참이 장마가 뭐랄까 시원하게 막 비가 쏟아지는 건 되게 좋거든요.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이렇게 좀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 꿉꿉한 거, 습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뭐 조금만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그쵸 막 곰팡이 피거나 냄새 나거나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아주 풀 가동을 하거든요, 제습기를. 근데 옛날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제습기나 건조기나 뭐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니까 빨래 말릴 때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우리 6016님은 저는 남편이 그래요. 같이 있으면 귀찮고 뒷목 잡는 일만 생기는데 막상 출장 가면 휑하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러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1104님은 주디 어제가 방송한 지 700일이었죠? 700일 축하해요. 저는 주디를 안지 이제 겨우 100일 조금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1104님. 여러분, 저희가 또 2024년 8월 5일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가 700일을 맞아서 오늘은 701일째입니다. 또 우리 오유아님은요, 주디, 우리 엄마가 천식이신데 습기가 높으면 천식에 힘들어서 제습기 풀가동인데 너무 덥네요. 주디는 계절마다 목 관리 잘해서 우리 오래오래 이쁜 목소리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특히 어머니 요즘에 장마철인데 좀 너무 괴로우시겠다. 그렇죠? 그런 거 계속 우리 유아님께서 옆에서 잘 돌봐주시고 관리도 이렇게 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월요일 주주님들을 위해서 12시엔 주현영에서 또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2주간 펼쳐지는 선물이 주렁주렁! 후덥지근한 날씨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갈비매장 이용권, 치킨 콜라 세트, 닭가슴살 간편식 세트, 또쑥 인절미 세트, 과일차 세트, 에너지 드링크 등등 특급 몸보신 선물 잔뜩 준비해놨고요. 거기다 오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려 100잔이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방송에 문자 한 줄이라도 소개된 주주님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고요. 아까 문자 소개해드린 세 분께 당연히 커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 들어오시면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벤트도 진행 중이거든요. 1시 반까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평판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0: 의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아빠나 엄마가 퇴직하고 집에 계시면서 인생 후반전에 뒤늦게 뭔가에 푹 빠지시기도 하잖아. 우리 집도 요즘 드립 커피에 눈뜬 아빠 때문에 아침마다 집에 커피향이 진동하거든.
1: 어우, 아침부터 이게 뭐 고급진 향이래?
2: 윤주야, 이게 그 에티오피아 그 예가체프요. 한번 천천히 음미해봐라. 이게 그 어제 내렸던 그 과테말라 안티구아랑은 또 다른 향이 난단 말이오.
0: 아, 좋긴 한데 어제거나 오늘거나 다 같은 커피향 같은데.
2: 야이씨, 현영아, 예가체프는 이 향긋한 꽃향이 먼저 올라오고 또 안티구아는 은은한 초콜릿 향이 나는 거요. 다시 맡아봐라 현영아. 다시 맡아봐.
1: 아우, 아버지 얼마 전까지 믹스커피만 드시던 분 맞으셔?
2: 아이, 그때는 내가 커피를 몰랐지. 인생도 커피도 다 천천히 이렇게 배워가는 거요. 아이, 기다려봐라 윤주. 너도 한 잔 내려줄 테니까.
1: 아우, 아버지 커피 한 잔 내리는데 한 세월이셔.
2: 커피는 기다림의 미학이요. 물을 한 번에 쫙 붓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원두를 살살 깨워줘야 하는디.
1: 아우, 원두가 아니고 희준이를 안 깨웠네. 아우, 희준아 일어나, 얼른 유치원 가야지.
0: 요즘은 100세 인생이기도 하고 나이 들수록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 게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 확실히 활력도 생기고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도 새로운 취미에 눈뜨신 거 있지? 어,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2: 아유, 우리 현영이 잘 있었냐? 아이고, 얼굴이 왜 반쪽이 됐냐? 아유, 그나저나 애미는 어디 갔디야? 아, 장 보러 갔어. 어머니 일단 여기 앉아서 TV 좀 보고 계셔.
3: 아이고, 텔레비는 됐고, 야, 현영아, 그 폰에서 뭐 하나만 찾아봐 줘라.
0: 어, 네, 뭐요 할머니?
3: 아, 내가

어저께 노래교실에서 그 김연자 노래를 배웠는데 가사가 아유 입에 턱 안 붙어불어. 연습을 좀 해야 쓰겄어. 할머니 요즘 노래교실 다니세요? 아이 순자할매가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토사정을 해서 갔는데 그 가면 말이야 그 노래도 하고 그 궁디도 흔들고 집에 오면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내가 아주 청춘이 따로 없단께. 이거 아무르파 티찾는 거 맞죠? 아이 그래 그래. 아이 그 노래가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아이 우리 연자 노래 참 맛깔나게 한다. 흥나 불어.

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이 노래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에 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방금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잠깐 비장하게 진짜 웅장하고 비장하게 끝나네요. 자, 우리 1458님은요, 우리 연자 주디 연기가 왜 이렇게 찰떡같죠? 진짜 우리 할머니인 줄 알았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번

이번에 제가 한번 할머니 연기했을 때 나이대가 그 정도가 아닌데 제가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그렇지 않 할머니 할머니들 다그 정도 때 그러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영하게 해봤어요. 또 우리 유지혜님은 주디 어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목소리를 갈아 끼우시는 거예요? 신기 반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냥 우리 주주님들 웃겨드리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적적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빠는 드립커피에 엄마는 노래교실에 빠지셔서 요즘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세요. 항상 자식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부모님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시크릿 주주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단면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신소영님은 주디 저도 요즘 커피향에 빠졌답니다. 커피를 잘 마시지는 못해도 향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영님 한번 마시는 것까지 도전해보는 거 어때요? 요즘엔 진짜 커피가 그 원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냥 신맛, 뭐 고소한 맛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한번 도전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향뿐만이 아니라 이 맛까지 좋아하시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또 우리 정현수님은 우리 엄마는 깨톡 이모티콘에 빠지셔서 저희 딸들이 단톡방에서 새 이모티콘 쓰면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이모티콘 잘 쓰는 우리 엄마 최고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거 아시죠? 약간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이모티콘 선물해드렸을 때 그거 자주 쓰시면 되게 자식으로서 되게 좀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엄마가 이거 쓰면 되게 귀엽겠다 싶은 거막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또리 4988님은 주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저는 뒤늦게 탁구에 빠져서 요즘 탁구장을 안방 드나들듯 하고 있습니다. 탁구라 탁구 진짜 못 치는데 저는. 또 우리 이은희님은 저도 이제야 운동에 빠졌어요. 나이가 드니 살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니 습관이 돼서 이제 할 만하네요. 게다가 주디라는 운동 친구가 있어서 더 지겹지 않게 즐겁게 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또 운동 중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희님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김진님은 주디 에어바운스 아세요? 나이 마흔 넘어 애들이랑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 갔다가 미끄럼틀이 몇 번이나 탔는지 수영장에서 애들보다 신나게 튜브 타고 놀았네요. 완전 동심 소환 제대로였어요. 어른들이 더 신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봤어요. 근데 뭔진 알겠다. 근데 가끔 저도 좀 보면서 되게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굉장히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였어도 제가 지님이었어도 거기서 그냥 애들보다 더 애들 밀치고 제가 놀았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시각 12시 23분 33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선물이 주렁주렁 방송에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커피 선물 받으실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780님은요, 주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육아하면서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따라 아기가 낮잠을 안 자주네요.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아역 배우분과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진짜 사랑스럽고 막 계속 만지고 싶고. 근데 어쨌든 뭐 촬영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아역 친구들이 뭐랄까 좀 나이가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아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다 같이 공동 육아를 했죠.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저희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공동 육아를 했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짜 그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런 육아의 현장이라는 게 저희가 또 커피 한잔 시원하게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주드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세미 씨와 함께하는 프레스는 뮤직 채널 이어집니다. 1부 끝곡으로 짙은의 백야 듣고 2부로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1: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 전환 어떻게 하세요?
2: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싹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하면서 잡생각도 사라지니까 잠시 고민도 잊혀지고요.
3: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자전거 타기를 해보거나 친구들이랑 안 가본 장소를 놀러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해본 것만 해보지 마시고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세요.
1: 올여름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하나쯤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떠올려두면 더위도 한결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0: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퍼스널 뮤직 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박스미
0: 주디
2: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0: 아 별로 이렇게 끼어들고 와. 싶지 않았습니다.
3: 네. 아 잠깐만 우리
2: 그럴 수 있어, 그럴
0: 잠깐만
2: 수
0: 있어. 너무나도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2: 났어요.
0: 있어요.
2: 아니,
0: 왜냐면 이런 거 시작하면 네. 보통 하기 전에 뭐 알려주는데. 이야기라도 해줘야 맞다, 되는데 맞다. 갑자기 둘이 사랑해 뭐 이런 거 하면은
2: 맞아요.
0: 그러면
2: 맞아요.
0: 어머.
2: 너무 아유. 저희가 약간 수다가 많았어가지고.
0: 아,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2: 공부는 못했네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또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2: 좋아요.
0: 우리 또 세미 씨 마음을 네.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3: 아, 좋아요. 다시
0: 한번 할게요.
2: 네.
0: 자, 오늘 또 퍼메선을 도와주러 온 1일 알바생입니다. 역대급 텐션, yes. 에너지 입담 보여주실 개그우먼 박세미.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희극인 개그우먼 박세미입니다.
2: 세미포!
4: 네,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옆방에서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이라는 그 라디오를 러브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오호.
0: 맞아요, 맞아요. 오호.
4: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에 우리 현영씨의 이 공기는 어떤가 굉장히 옆방에서 궁금했었어요.
0: 아, 네, 네, 어때요? 와보니까.
4: 칙칙한데요?
0: 오 마이 갓!
4: 분발하셔야겠는데요?
2: 어떻게?
0: I'm shocking! I'm shocking now! 오 마이 갓!
4: 이 텐션 지금 좋아요.
0: 지금 괜찮아요?
4: 이제 좀 밝아지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2: 우리가 뭘 잘못했지?
0: 너무 감사하다.
2: 네,
0: 아, 세미 씨가 이제 아까 만나가지고 오늘 네. 현영 씨 약간 텐션이 하시더니 바로 또 이렇게
4: 올려줘야죠.
0: 올려주시네.
4: 아유,
2: 너무 감사해.
0: 아니 또 우리 세미 씨랑은 또 특별한 친분이 있어요. 저희가 SBS 화장실 메이트입니다.
2: 화매.
4: 그런 거 왜 이야기해요?
0: 아, 그래도 부끄럽긴 한데 저희가 동시간대 라디오다 보니까
2: 네.
0: 매번 화장실에서 마주친 거예요.
4: 맞아요.
0: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오고 그러면 세미 언니는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막 뷰티 정보 같은 것도
4: 맞아요.
2: 공유하고
4: 그리고 전에 제가 혜영 씨한테 뭐 주고 싶어가지고
2: 네.
4: 근데 시간이 그때 겹쳐서 못 드려서 원래 화장실 그 안에 숨겨서 저희 막 그렇게 막 아 기억나죠? 저희가
0: 맞아,
4: 이제
0: 맞아.
4: 시간이 갑자기 안 맞아가지고 현영 씨가 왜 화장실을 안 오지? 근데 안 오신 거예요. 현영 씨 화장실 맨 끝한 구석에 보면은 쇼핑백 있어요.
0: 맞아. 그렇게 해서 문자로 남겨주시고
2: 야.
4: 뷰티 제품 공유하고
0: 맞아요.
2: 되게 친하신 사이네요.
0: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번만 잡아줘요.
4: 아네.
0: 한번 잡아줘요.
2: 되게 어렵게 잡고
4: 되게 불편하네요. 네.
0: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무 너무 보고 싶었고.
2: 그러니까요.
0: 그 자리가 너무 허전했어요. 주디는
2: 네.
0: 우리 5423님 한번 문자 읽어주세요.
2: 네.
4: 세미님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본방 사수하러 왔습니다. 파워 FM DJ분들 거의 대부분 만나보신 것 같은데 세미님한테 주디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0: 어떤 이미지예요?
4: 궁금하다. 라디오 시작 전에 그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 네.
4: 근데 저희 둘이 되게 귀엽게
2: 네.
4: 막 이상해.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뭐였지?
4: 남자들이 알까 몰라? 대화할 때 화장실에서 네. 뭐 저희가 남욕을 하거나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2: 아니죠.
4: 그럼요.
2: 네.
4: 근데 일상 대화도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했다고. 언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이거 화장품을 샀는데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살짝 부었네.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막 기분이 좋으면서 하루의 시작을 좀 자지우지하는 그런 현영 씨가 아니었나 나에게.
0: 맞아.
2: 하루의 나침판 같은.
4: 마주치는 기분 좋아서 잘 풀리고 안 마주치는 날은 살짝 그날 텐션 안 좋았던. 그런.
0: 와. 난 근데 진짜로 난 이 말을 너무 믿고 싶은 게
2: 네.
0: 왜냐면 방금도 우리 세미 씨가 저한테
2: 네.
0: 만나서 이렇게 또 힘을 주셨잖아요.
4: 네.
0: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세미 씨를 만나면서 예전에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좀 시작 전에
4: 텐션이
0: 텐션이 확 바뀌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4: 맞아.
0: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세미 씨 마지막으로 방송하실 때 그때 이제 너무 고생했다고 그때 같이 가서 이제 인사드렸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울컥했어요.
2: 울지 마.
4: 울진 않으시더라고요.

0: 눈물 한 방울도. 저는 사실 끝까지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가 사실
1: 바로 다시 내려와.
0: 쏙 들어갔어요.
2: 꾹 참아. 네.
3: 기억할게요.
0: 네. 우리 아내리님은요. 어머나 샘디 완전 기다렸어요. 항상 이뻤지만 오늘 왜 이렇게
1: 진짜
0: 빠요?
1: 무슨 일이죠?
0: 오늘 네. 네. 너무
3: 현영,
0: 예뻐.
3: 현영 씨한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0: 왜 일이야?
3: 샵을 다녀왔어요. 현영 씨 샵 안 갔다 왔죠?
0: 칙칙하다. 오늘 정말 칙칙해. 나 오늘 태미 언니는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저 오늘 더 그냥 때꼬나게 하고 왔어요.
3: 너 오늘 얼굴이,
0: 아, 머리도 안 감을걸.
3: 얼굴 좀 어떻게 칙칙하다.
0: 너무 웃겨. 아니 우리 세민 씨가 진짜 오늘 너무 날씨가 칙칙하잖아. 네. 우리도 사실 칙칙했는데 지금 혼자서 지금 화사한 봄을 이끌고
1: 진짜로,
0: 오셨어.
1: 진짜로
3: 진짜로. 오늘 네. 밝은 것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너무 어울려요,
0: 너무 예뻐요. 진짜로 빨리 보는 라디오로 빨리 봐주세요.
1: 진짜로요?
0: 아니 우리 원장님하고 세민 씨는 초면이시잖아요.
1: 너무 초면이고.
0: 맞아.
1: 비타민 C를 늘 챙겨 먹는데 네. 오늘 못 먹고 왔어요.
0: 나도.
1: 근데 안 먹고 와도 될 뻔했어요.
3: 네, 제가 있는데요.
1: 너무 네, 인간 비타민이 왔어요.
0: 과다할 뻔했어.
1: 몸 간지러울 뻔했어.
0: 쓰러졌어. 진짜로.
1: 너무 됐어요.
0: 네. 우리 조영희님이 한 텐션 하시는 우리 세민님 오늘 주디와 혜준 원장님의 케미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세민 씨가 굉장히 또 고수셔가지고.
1: 맞아요.
0: 그래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제가 막 두 분을 들었다 놨다 막 들어 그냥 아주 그냥 난리 쳐놓겠습니다, 여러분.
0: 자, 너무 기대되고요. 너무 기대되고 무섭고요.
1: 네, 무서워요.
0: 자, 그리고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1: SBS의 시간 아닙니까?
0: 좋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을 아주 그냥 쏴드리는 네, 특급 이벤트죠. 선물이
1: 주랑주랑
0: 진행하고 있거든요.
1: 네, 12시엔에서 준비해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려 100잔, 100잔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세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3: 근데 발음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생각보다.
1: 왜요?
0: 와 진짜 미국... 정확하시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인이세요.
3: 네, 미국인이신데 왜 헌드레드전이라고 하시죠?
0: 미국적이신데 근데 또 영어도 잘 못하세요.
1: 아, 그래서 약간
0: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지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영계국어세요.
1: 맞아요. 하지만 다시 굴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잔이 남았다고 합니다. 100잔. 아, 오늘 퍼스널 뮤직 센터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시원한 아를 팍팍 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네. 네. 자 우리 6734님은요 현영 누나 중간중간 문자 참여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에 SBS로 이사 왔는데 번호를 안 알려주셔서 인터넷에서 찾아왔어요. 이 번호 맞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 네. 네. 오, 잘 보냈네.
0: 일단 내고 찾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커피 한잔 보내드리고요. 네. 네. 세민 씨가 문자 번호 좀 알려주세요.
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0: 네.
3: 저에 대한 뭐 칭찬, 미담, 각종 목격담. 네, 제 미담을 진짜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0: 그러면 좀 걷어야 되는데 이제 뿌린 만큼.
3: 아, 왜 안 올라오지?
0: 그러니까 어디로?
1: 뭐, 네. 올라오고 있어요.
3: 네이땡이나 아니면 네. 쓰레땡 요새 그런 데서 미담 막 올라오는데 진짜 안 올라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3: 여기로라도 네. 보내주세요.
0: 여기로라도.
1: 네.
0: 우리 3453님은 지난주 다녀가신 홍유나님은 퍼뮤센의 맡탐정으로 임명되셨는데
1: 네.
0: 설마 세미님 그냥 알바생으로 끝인 건 아니겠죠?
3: 네. 오늘은 사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미모 탐정, 뭐 비주얼 탐정 그거예요.
1: 아,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3: 입이 안 떨어지네요. 거짓말을 하니까.
0: 일단 우리 희준 씨가 원장님이시고요. 우리 센터에 네. 효진 초이 씨가 이제 실장님이셨고
1: 네.
0: 저는 이제 주차 발렛 요원이고요.
1: 네.
3: 아.
0: 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오셨던 리헤이 님께서
1: 네.
0: 건물주였어요.
3: 아, 건물주요.
0: 네. 보직을 달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3: 그렇게 다는 거구나.
0: 네, 네.
3: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모님
0: 괜찮다.
3: 당신들의 머리 위에 있을
1: 사모님,
3: 거야.
1: 좋아요. 아, 좋아요.
0: 안녕하세요.
1: 사모님
0: 우리 퍼뮤센을 자주 찾아와 주시는 이제 사모님이 단골
1: VIP.
0: 사모님이시고 VIP신 거지. 오케이. 오늘 느낌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3: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1: 어깨가 계속 움직입니다.
0: 진짜 저기다 찔릴 것 같아, 진짜. 자 그러면 또 사모님으로
1: 네.
0: 보직 직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서현주님은 오늘 세미씨 어머 노래 나오는 날 아닌가요?
1: 진짜로?
3: 오늘 6시에
0: 12시에 선공개 해주시냐고.
1: 진짜?
0: 아, 맞아요. 우리 6시에 우리 사모님 박세미 사모님과 네. 트로트 가수 김소유씨의 듀엣곡 뭔들 못하겠어요가 발매됩니다. 박수!
1: 제목이 좋네요.
3: 아니요. 난리 나죠. 긍정적이잖아요.
0: 어떻게 소유 씨랑 세미 씨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3: 저희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닮은 꼴로 방송을 여러 번 했었어요.
0: 네.
3: 근데 이 친구 보통 아니네. 호흡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언니 그럼 우리 앨범 한번 내볼래요? 해가지고 좀 쉽게

0: 생략한 건 아니고 굉장히 과정이 길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이야기였고 한 6, 7개월 정도 저희가 제작 끝에 드디어 오늘 6시에 발표가 됩니다.
1: 와우. 진짜로 케미가 좋구나.
0: 너무 좋아요. 난리 나요.
2: 대단하다.
1: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나는 묻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율 씨가 높은 거 다 하고 낮은 거 내가 살면서 이제 묻어가고 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내가 망가지고.
0: 그니까 그니까.
1: 어때요? 요즘 좀 만족스러워요. 소율 씨랑 같이 하면서.
0: 일단 우리 노래 자체가 우리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만든 우리 구이상 작곡가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노래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자신있게 준비했어요.
2: 오케이 오케이. 와. 그리고 이 자신이 나오는 게 왜냐면은 자신 없으면 사실 12시에 내는 가수분들이 많아요.
0: 아 그쵸.
2: 6시에 낸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는
0: 가수로서도
2: 겁니다.
0: 가수로서도 저는 새벽 6시부터 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마음이 급하고 진짜. 빨리 뽐내고 싶어가지고
2: 빨리 그냥
0: 시간이 너무 안 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2: 아 그리고 유통사에서도 스케줄을 잡아줄 때 잘 될 것 같은 걸 6시에 내줍니다.
0: 아 진짜로?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를 돌았는데 그 기자님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인터뷰 같은 거 가수들 하잖아요.
2: 네.
0: 3일에 걸쳐서 꽉꽉 채워서 하고 있어요.
2: 진짜 얼마나 잘 되고 싶은데 감이 안 오네요.
1: 진짜 얼마나 잘 되고 싶은 건데도 감이 안 온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다.
2: 그러니까요.
1: 진짜로 입질이 이제 와야 되는데
0: 챌린지 벌써 10개 찍어놨고
1: 10개는 이거 진짜 아니 오늘 그러면은 세미씨 가시기 전에 우리 이렇게 챌린지 한 번도 찍어주시고 가면 안 되나?
0: 너무 감사하죠.
1: 그러니까
0: 진짜 감사하죠. 가능하죠?
1: 아니 저희 말고 세미씨만
2: 같이 찍어요.
0: 전영씨
1: 나는 4부까지 해야 되니까
0: 이렇게 배신을 할 건가요?
1: 그럼 나도 찍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또 검정 고무 신춤으로 유명해진 댄스팀 펑키 로컬스가 뮤직비디오에 섭외가 됐다고요.
0: 맞아요. 아, 행사도 같이 다닐 거예요.
1: 네. 그 협의가 된 거예요?
0: 아니, 제작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 네. 제작비 어디서 나와요?
0: 오늘도 벌고 있잖아요.
1: 아이고야.
0: 좀 많이 좀 주세요.
2: 야, 이거 얼마 안 될 텐데.
1: 알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응원할게요. 네. 아니 일단 노래 발매 전이라서 음원으로 들을 수는 없어서요. 우리 세미 씨가 한 소절.
2: 아 진짜?
0: 뭔들 못하겠어요. 당신을 신을 위해서라면 아스타라스타라스타라 뭔들 못하겠어요. 내 전부를 다 드릴게요.
1: 난리 나죠. 막 크니 막 모르죠 막.
0: 아니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목소리가 깔롱져요.
1: 느낌 나죠?
0: 깔롱지다고 해야 되나? 진짜 약간 막 문딜 이런 느낌이고
1: 외웠잖아요.
0: 현영씨 방금 뭐라 그랬어? 주현영씨
1: 싫어!
0: 방금 뭐라 그랬어?
1: 만들 못하겠어요.
0: 만들 못하겠어요.
1: 그런 느낌이지.
2: 근데
1: 이거 진짜 먼들이 입에 그냥 착 붙어버려.
2: 정말
1: 쫙 깔라붙어요.
2: 나왔네요. 나왔어요.
1: 근데 희준씨 왜 웃었냐고 잠깐
2: 아니 노래 너무 좋은데 계속 여기서 옆에서 뭐가 많이 움직이죠.
1: 계속 뱀이 또 뱀이 계속 막 리코더에 쫓아오는.
0: 아니 아까 시작 전에 희준 씨께서 너무 매너 있게 세미 씨 제가 앉은 자리가 얼굴이 더 작게 나오니까 이쪽으로 양보해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앉아봤자 들이대 해가지고
1: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도 나와서 똑같이
0: 나와 있어요.
1: 그러니까
2: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우리 세미 씨의 라이브 들으신 우리 주주님. 들은요 오늘 오후 6시에 박세미와 김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이거 음원으로 꼭 찾아서 들어주시고요.
0: 참고로 사랑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1: 진짜로 약간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0: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지인 친구 연인 뭔들
1: 다 포함되는 거야.
2: 좋은 내용이네요.
1: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좀 시작을 해봐야 돼요.
0: 시작도 안 했구나.
1: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벌스를 뮤직 하면 세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세미씨 자 벌스를 뮤직 세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의뢰인 맞이해 볼게요. 오늘의

0: 진짜
1: 뭐 범접할 수 없다.
2: 우리 세민 씨
1: 오늘 러브 FM이 안 된다.
2: 세민 씨는 진짜 담을 수 없는 것 같아. 어디서든. 아,
0: 그러면 이제 다시 안 보겠네요.
2: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돌연변이 같아요.
1: 어, 진짜로 살아있는 송사리처럼 담으면 튀어나오고 담으면 튀어나오고.
2: 그래서

0: 너무나도 우리가 또 힘을 받고 있다. 네. 에너지 팡팡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자, 아, 그러면 원만들 기억 못하겠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곡은 박세미씨가 맡아주세요. 오랜만에 소개팅이 잡혀서 한껏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며 소개팅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남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2: 아, 뭐야? 왜 저렇게 쳐다봐? 나한테 첫눈에 반했나? 어, 뭐 내가 봐도 오늘 붓기 제로에 완전 예쁘긴 한데.
0: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미모에 홀린 줄 알았던 소개팅남이 드디어 말을 걸었습니다.
3: 저희 혹시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2: 네? 저희가? 글쎄요.
0: 그러고 보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대학교였나 거래처 직원인가 동호회에서 스쳐 지나갔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3: 아, 2년 전쯤인가? 그 크리스마스 며칠 앞두고 소개팅 하신 적 있지 않나요?
2: 에? 어? 그럼 설마 그때...
3: 와, 같은 분하고 또 소개팅을 하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저희 인연인가 본데요?
0: 그때부터 분위기도 엄청 편해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어요. 이 정도면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 같고 내 운명의 상대인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 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2: 희준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영화 보실래요? 깨톡을 보내자마자 칼답이 오더라고요.
3: 아, 2년 전에도 똑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도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샘씨는 제 이상형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0: 에?
3: 저보다 좋은 인연 만나시길요.
2: 이준씨,
0: 얼굴이 시뻘개진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 2년 전에도 제가 먼저 깨톡을 보냈고 똑같이 찾았더라고요. 그걸 까먹고 또 연락을 했으니 제 자존심 제대로 박살 났어요. 지하 20층까지 떨어져 버린 제 자존감을 올려줄 그런 노래 긴급 처방 부탁해요.
3: 야, 이런 일이 있어?
0: 야, 이럴 수가 있나?
3: 대박이다.
0: 지금 이분께서 지금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거든요.
3: 네.
0: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0: 자, 일단 사연자님과 소개팅남 모두 흔한 이름이에요.
3: 네.
0: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깨톡, 이번에는 문자로 연락을 하는 바람에
3: 네.
0: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다고 하시고요.
3: 네.
0: 사실 사연자님은 워낙 기억력이 또 안 좋아서 예전에 그 싸워서 멀어진 친구에게 그 사실을 까먹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 적도 있다고 해요. 남자에게 플러팅이라고 해본 적 없는 아주 소심한 성격이지만 그때도 지금도 소개팅남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큰 용기를 내서 애프터 신청을 하신 거라고.
3: 그렇군요.
0: 일단 저희가 지금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대요.
4: 수다가 너무 길었나요?
0: 앞에서 수다를
3: 네.
0: 너무 많이 떨어서
3: 네.
0: 일단은 추천곡부터 짧게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3: 네.
4: 추천곡은 아이유의 삐삐입니다.
0: 아이유의 삐삐. 네. 이유도 한번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4: 네. 여기 가사를 보면은
0: 네.
4: 뭐 거리 유지하자, 뭐 매너는 여기까지 침범하지 마, 딱 이런 느낌?
0: 맞아. 삐삐 이런 느낌의 이제.
3: 좋아요.
0: 자, 그러면요 저희 일단 이 첫 번째 의뢰인인 우리 주주님께 선물과 함께 펄스를 뮤직 아이유의 삐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두 번째 전문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0: 12시엔 주현영 월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발스라 뮤직
1: 센터
0: 한예중 원장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박세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박미애 님이요. 네. 세미 언니 위에 자켓 좀 알려주세요.
1: 아, 진짜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0: 이라고 하셨어요.
2: 박미애? 우리 이문가? 이모 성함이 박민자 애주하신데.
0: 네네.
2: 아, 자켓을 알려드리기에는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1: 아, 브랜드 명을
2: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0: 그래가지고.
2: 어떡하냐. 죄송해요.
0: 어떡하냐. 죄송해요. 아유. 그냥 그러니까. 캡처하셔가지고 굿땡에다가 그 돌려가지고.
1: 어, 맞아요. 돼, 돼, 돼.
2: 자, 캡처 지금 하세요.
0: 네, 지금 캡처하세요. 자, 하나, 둘, 셋.
1: 찰칵.
0: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1: 아, 그 표정은 디폴트구나.
0: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네. 이거 굿땡에다가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2: 바로 나옵니다.
1: 네.
0: 또 우리 정한나님은 한번 읽어주세요.
2: 귀여운 세미 옆에 귀여운 세미 그 옆에
0: 네?
2: 다시
0: 다시 읽어주세요. 네, 지금 잘못 읽으셔가지고 네, 제대로 된 정보로 읽어주세요.
2: 네. 귀여운 세미 옆에 귀여운 주디 그 옆에 그냥 희준.
1: 그냥 희준입니다. 반가워요.
2: 둘 다 눌러버렸어요.
1: 진짜 눌러버렸어.
2: 귀여운 주디도 정말 속상해서
1: 눌러버렸어.
2: 읽어봤어요.
0: 그러니까 실제로 온 내용을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시는 진짜 그냥 네. 희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1: 괜찮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0: 네. 네. 우리 강보호님은요. 지치는 월요일 주디 세미님 등등 덕분에
1: 그냥 이준 이은 등등
0: 등등 덕분에
1: 영어로 백백이죠. 등등.
2: 아 이름이 없네.
0: 상큼합니다. 아 상큼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1: 네.
0: 아, 심지어 저는 주디 세미님 등등이라고 읽으면서도 그 순간적으로 이상한 걸 못 느꼈다가 잠깐의 정적 후에 알아차렸어요.
1: 저 등등이에요.
0: 네, 너무 자연스럽다. 우리 주드 희준 원장님이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아유 축하드려요. 일단 네. 우리 세미 씨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담이 왔어요.
2: 아, 드디어.
0: 자
2: 뭘까요?
0: 우리 또 명희님께서
1: 예전에 카페에서 세미 씨 촬영하는 거 봤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사진 찍어줄 수 있냐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쁘고 마음도 좋고 더 찍으라며 감사해요. 무슨 인성이 무슨 일? 와 너무 좋아요라고.
2: 아 명희 씨.
1: 주명희님이.
2: 명희 씨, 명희 씨,
0: 명희 씨, 명희 씨.
2: 심심하잖아. 현영 씨도 사진 얼마나 많이 찍어줬겠어.
0: 그러니까 약간 미담 중에서도 조금 심심한 미담이긴 해.
2: 사이에 그리고 언니가 커피 열 잔을 사줬어요라는 그런 양념을 살짝 보탰으면
1: 네.
2: 더 맛있지.
1: 그러게. 아 근데 열차는 안 사줬는데
0: 그래도 네. 그래도
2: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저희 것까지 조금 계산을 같이 해주셨어요까지 조금
1: 그렇죠,
0: 그렇게 좀 첨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 하지만 우리 명희 씨 근데 이렇게 이 사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네. 느껴주신다는 게 저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그러니까
2: 선물 주면 안 돼요 명희 씨한테?
1: 아, 드려야죠,
0: 네 드릴게요
1: 드려야죠.
0: 드릴게요. 우리 명희님한테 커피 또
1: 보내드립니다.
2: 드디어 사드리네요.
0: 네 이거 세미 씨가 사드리는 거예요 명희 씨.
1: 네.
0: 이것도 다른 곳에 가서 그대로 미담으로 이제 퍼뜨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러면 아까 그 미담에 네. 세미 언니와 커피를 사주셨어요까지 하면
1: 그래요.
2: 됐다.
1: 네.
0: 그래 그래
2: 완성됐다.
1: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미님의 그 미담을 보내주실 분들은 좀 섞어서 약간 영향을 섞어서 보내드리면 저희 제작진이 골라서
0: 네.
1: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또 기대해볼게요.
1: 네.
0: 자. 자 그리고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시에는 스페셜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뭐죠 우리 원장님?
1: 선물이 주렁주렁. 네, 펄스 믹스센터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황나연님이요. 세미 언니 이번 신곡 뭔들 못하겠어요. 잔뜩 기대 중이에요.
1: 네.
0: 파트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설마 세미 언니 파트가 더 많은 건 아니겠짱?
1: 아니겠짱?
2: 다행히 선생님께서 네.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주셨습니다.
1: 어허. 아 근데 멜로디를 살짝 까먹었어요 그 사이에.
2: 아몬들 몬들 몬들 못하겠어요.
0: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이 화음이나 코러스 이런 거 같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또 완벽하게 또 맞춰야 되잖아요.
2: 네.
0: 어렵지 않았어요.
1: 진짜로 어려웠어요.
2: 아니 뭐 작곡가님께서 시켜보시더니
1: 네.
2: 뺏었어요.
0: 그냥 뺐구나?
2: 네, 네.
1: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
0: 그러니까 안 할 그냥 할 필요가 없었네요.
2: 세미야 그건 거였어. 하지 말자. 오케이 넘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잘 끝냈어요.
0: 감사하다. 근데 계속 억지로 시키지 않고
2: 은인이다.
0: 그러니까 은인이다. 아니 우리 그 작곡가님께서 세미 씨 네. 너튜브를 다 챙겨보시고 노래를 만드셨대요.
1: 아 진짜?
0: 그러면은 우리 이 가사에 우리 세미 씨의 실제 스토리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2: 제가 아까 그 사랑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딱 이 부분인데 소유 씨도 아버님 이제 요.

0: 아, 요양원에 가서 아버님 병간호도 해주고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알바 50개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았는데 진짜? 그거를 작곡가님께서 딱 다 보시고 15분 만에 노래를 쓰셨습니다. 어? 이 여자들 진짜 뭔들 다 하네. 와. 그래서 고민이 있다면 들어주고 기분이 안 좋다면 풀어주고 뭐 배고프면 밥도 차려주고 이런 가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뭔들 못하겠어요.
0: 뭔들 못하겠어요.
1: 진짜 이게 약간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2: 그러네요.
0: 맞아요. 그리고 노래네? 이 노래가 정말 좋은 게 뭐 회식 자리 가서 대표님 뭔들 못하겠어요. 아 사랑하는 남편 여보 뭔들 못하겠어요.
1: 맞네.
0: 현영 씨 당신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1: 어머나.
0: 다 들어갑니다.
1: 다 들어가네 이거 진짜.
2: 잘한다 잘한다.
1: 이거는 진짜 네. 무조건 다양하게 지금 그 챌린지가 나와야 돼요.
2: 그럼요.
1: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 오민재님께서 희준 씨는 네. 트로트하는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 돼서 더 궁금해요. 트로트 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2: 아니 이 와중에 제가 원래는 서른두 선생님이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한번 이거 불러볼게요. 원, 투, 쓰리. 뭔들 뭔들 뭔들 못하겠어요.
1: 근데 진짜 빨리 해치우려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
0: 저 지금 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1: 그러니까 오늘이세요.
2: 약간 남자가 부르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0: 근데 남자도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여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1: 맞네,
0: 사랑하는
1: 맞네.
0: 사람 있잖아요.
2: 있어요, 네. 있어요.
0: 가족.
2: 이게 가족. 부르면서도 쫀득쫀득한 맛이 있네요.
1: 잘하겠어요.
2: 뭔들 못하겠어요.
0: 아 확실히 가수의 바이브레이션은 저 페리칸한 줄 알았어요. 목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이게 노래 주머니구나. 이렇게 튀어나오네.
1: 와 진짜 너무 경이로웠어요. 진짜로
0: 영광입니다.
2: 저도 트로트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걸 오늘 알았네요.
0: 되게 많이 움직여.
1: 여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2: 깜짝이야.
1: 아니 이준씨 만약에 요즘에 가수분들 발라드 가수분들도 트로트 네. 이제 경연대회나 이런 데도 나가시고 하잖아요.
2: 네.
1: 이렇게 출연제의 받으신 적 없어요 이준씨는?
2: 어떤 거요?
1: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2: 너무 많이 받아요. 트로트
1: 진짜?
2: 트로트 경연 하시는 작가님들이 네. 약간 돌리는 연락처들이 있나봐요. 다 돌립니다 진짜.
1: 거기
2: 매번
1: 거기 리스트에 이준씨가 있나보다.
2: 뭔가 그래서 매번 거절하는데 네. 넌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1: 근데 지금 방금 바이브로 봤을 때 우리 지금 트로트 가수로서 어떠세요?
2: 맞아요 어땠어요?
0: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네, 제 왜? 미담이 하나 더 왔다. 이거 읽느라 죄송합니다. 듣지 못했어요 지금.
2: 죄송한데
0: 이거 빨리 읽어주시면
1: 저는
0: 돼요?
1: 사실 세미씨 미담이 왔다는 거 지금 살짝 조금 이렇게 미루고 있었거든요.
2: 네네.
0: 근데 저는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 있어서
1: 이 사람이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0: 듣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못 들었어요.
2: 네, 괜찮아요.
0: 죄송합니다.
2: 아니 괜찮아요.
1: 아 우리 그러면 세미씨가 간질간질 할 테니까 한 번만 읽어봐줘요. 세미씨 입으로 직접.
0: 아 제 입으로 어떻게 최진희님께서
2: 네.
0: 못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세미님의 스커트가 너무 예뻐서 아까 상의 물어보듯이 어디 거냐고 물어봤는데 허리단을 뒤집어 까면서까지 상표를 보여주시고 사진 찍으라고 하셨어요.
2: 네.
0: 같이 있던 분들도 세미님 성격 너무 좋고 예쁘다고 칭찬 엄청 했네요. 그날부터 저도 세미님 팬 됐습니다.
2: 야 이거는 약간 뭐 이게 있나요? 아니면
0: 조미료 아예 없습니다.
2: 아면
0: 어딘지도 기억나고 정확히 누군지도 기억납니다.
1: 이거는 조미료를 쳤을 리가 없어요.
0: 그리고 정확히 따님 분에게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진희 언니 맞죠?
2: 맞네요.
1: 근데 저도 원래 세미 씨를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잘하신다 하고 이래서 팬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직접 이렇게 화장실에서 만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정이 많은 사람이더라.
2: 진짜로
1: 맞아요. 진짜로
0: 왜 정이 많은지를 이야기해야지 형아.
1: 아니 거기까지
0: 사연 갑시다.
1: 아, 저 지금 사연 갑자기 머리 하얘져가지고.
0: 아예예예자
2: 정이 많은 걸 어떻게 알죠 현영이가? 이유가 있나요?
1: 정이 그냥 많은 것 같았어.
0: 뭐 언니가 뭐 용돈 줬다 뭐
1: 없었으니까
0: 넘어갈게요.
1: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평범한 밥순이님의 사연이고요. 네. 이번에는 희준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원장님이 소개해주세요.
3: 저에게는 아주 신기한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체구가 정말 조그맣고 말라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고요.
4: 아 점심으로 참치김밥 한 줄 사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요 저.
0: 어? 참치김밥 한 줄을 다 못 먹어?
4: 아 너무 많아.
0: 와 현영씨는 입이 진짜 짧다. 아니 없다 입이 없다.
4: 아 근데 언니는 전 솔직히 진짜 잘 드시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못 먹죠?

0: 저 언니처럼 잘 먹는 게 꿈이야.
1: 아연씨야 그래 그래.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꼭꼭 씹어 먹어.
0: 네 언니처럼 꼭꼭 씹어 먹을게요.
2: 처음에는 진짜 잘 먹는 내가 부럽나 보네 칭찬인가 보다 하며 웃어 넘겼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저런 말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10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잘 먹어야 힘이 나고 안 먹으면 정말 기운이 떨어져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적당히 밥 챙겨 먹고 가끔 당 떨어지면 조그마한 간식도 먹는데 그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는
0: 언니! 아 저는 아까 그 먹은 점심 때문에 아직도 배가 너무 부른데 언니는 너무 신기하다. 소화가 벌써 다 되신 거예요?
3: 오늘 점심은 그 평소보다 양이 적던데.
0: 예? 아 잠깐만요, 그게 양이 적다고요? 아 언니 진짜 부러워. 나도 언니처럼 막 이렇게 튼튼해지고 싶어요. 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살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아 살찌는 방법?
0: 네.
3: 아 글쎄, 아니 나 태어날 때부터 살이 쪄 있었어. 방법 몰라. 나 원래 쪘어 원래.
0: 진짜요? 전 언니처럼 뭐든 잘 먹고 싶은데. 아 그러지 마시고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언니.
3: 아 예, 많이 먹어 혜영씨.
0: 많이 먹어.
3: 찌시는
0: 아니,
3: 많이
0: 거잖아요.
3: 먹으면은 나처럼 그렇게 돼. 일부러 아니고 그냥 많이 먹어 현영아. 어 그럼 현영씨도 이렇게 나처럼 튼튼하고 내 살 이거 보이지?
0: 아 네.
3: 돼,
0: 잘 보여요.
3: 돼.
0: 네 알겠습니다.
2: 사실 그 친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리다 보니까 표현 방식이 좀 서툰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오긴 합니다. 내일도 점심시간에 동료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할 텐데 어색한 분위기도 없을 겸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싶어요. 어떤 노래를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4: 야, 네. 근데 이거는 아, 현영 씨가 연기를 한 톤이
0: 네.
4: 너무
3: 얄미워요.
4: 너무 얄미워서
0: 신기해요. 고맙다.
4: 이게 의견이 너무 좁혀질 것 같은 마음이
0: 듭니다.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야. 제가 오바를 그러니까 조금 오바를 한 것도 있지만 이 대사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좀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4: 그러네요.
0: 자, 자 우리 평범한 박순이님께는요 갈비 매장 이용권을 보내드릴게요.
4: 아, 네.
3: 네, 갈비 많이 드시고 많이 드세요. 스트레스 팍팍 풀어야 됩니다.
4: 그러니까요.
0: 자, 또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거든요.
4: 네.
0: 자 사연 속 동료는요 일단 좋아하는 음식은 많은데 소식절에 많이 못 먹는 타입이고 또 체력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살 찌우고 싶어 한대요.
3: 아, 진심이시구나.
4: 네.
0: 또 사연자님은 BMI 표준 체중에 1인분 적당히 챙겨 먹고 간식도 많이 먹지는 않는다면서 나는 평범한 밥순이일 뿐이다 라고 억울함을 드러내셨고요.
4: 네.
0: 동료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다. 눈치는 없지만 착한 친구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4: 좋아요 좋아요.
3: 이분이 네, 착하시다.
0: 네. 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4: 네.
0: 있습니다. 잘 먹는 거 부럽다. 살찌는 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결국 우리 주주님이 폭발해 버리셨는데.
4: 네.
0: 아니 우리 세미 씨도 사실 지금 20kg 넘게 감량하셨어요.
4: 와,
0: 아, 네 와. 맞아요. 저도
3: 인간
0: 살을...
3: 승리예요 정말.
4: 야,
3: 승리까지는 아니더라고요.
4: 야.
3: 왜요? 긁으면 복권 당첨인 줄 알았는데 당첨은 됐어요.
4: 네.
0: 아니 완전 당첨이 아니야. 그러게 와 진짜로.
4: 근데
0: 진짜 뭔들 못하겠어요라고 우리 세민 씨가 진짜
4: 성공을 20kg를 뺐어.
3: 근데 희준 씨도 30kg 감량 하셨잖아요.
4: 근데 아, 남성분들은 살을 빼기가 훨씬 쉬워요 여성분보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다르니까.
0: 아, 맞아요.
4: 여성분이 20kg 빼신 거면 남성분 한 4-50kg 뺀 거랑 똑같거든요.
0: 그렇죠. 일단 희준 씨는 3kg로 30kg 넘게 빼셨죠.
4: 네, 그렇죠 그렇죠. 전 많이
0: 그렇죠.
4: 뺐죠. 네.
0: 아니 세미 씨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4: 너무 진짜로.
0: 완전 프로 다이어터시잖아.
3: 네,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은
4: 네.
3: 진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걷고 뛰고 다 필요 없고요.
4: 네.
3: 소식하면 돼요.
4: 소식.
0: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막 저염식으로 먹고 막 다이어트 음식 식품 먹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이든 소식이구나.
3: 그리고 안 먹고 이렇게 소금도 다 빼고 저염으로
4: 저염.
3: 먹고 하면 하잖아요.
4: 안 좋아 안 좋아.
3: 결핍이 생겨요.
4: 어어.
3: 그리고
0: 맞아.
3: 막 음식에 대한 갈망, 집착이 생겨서
4: 생겨.
3: 저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를 먹더라도 3분의 1, 밥도 반 이렇게만 먹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0: 그러면은 뭐 치킨이든 피자든 뭐든지 간에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하네.
3: 피자는 한 조각에서 많으면 한 조각 반. 치킨 같은 경우에도 두 조각에서 세 조각 먹고 내려놔요.
0: 그렇게 해서 좀 허기가 달래지면 끝내는구나.
3: 끝냅니다.
0: 그렇죠. 그게 진짜
4: 운동은 안 하고요?
3: 운동도 하죠.
0: 운동도. 네.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3: 맞아요. 다 그쵸. 근육이에요. 아유 막 못 걷는 게 막 아쉽죠.
0: 아무나 너무나. 아, 진짜. 아니 이렇게 네. 주변에서 잘 먹는 거 부럽다, 살찌는 법 알려달라 이런 지인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아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4: 네네네.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엄청 심하게 위경련 같이 우리 다 있잖아요.
3: 네, 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요.
4: 우리야 뭐 연예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의 기준이 약간 살을 빼는 거에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 저도 약간 뭐라 그러죠? 위에 무리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은 거의 음식을 못 섭취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통이 뭐였냐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는 거 알죠?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속이 너무 아프니까
3: 맞아.
4: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 살이 찌고 싶은 사람들도 엄청 고통스럽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빼면 되는데 살이 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을.
0: 근데 막 구겨 넣어야 되니까.
4: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정보를 주셨을 때 뭐라 그러지? 이 뭐 착하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막 놀리려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좀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네네.
0: 맞아요.
4: 뭐야 갑자기 뜬금없는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0: 네, 우리 7473님이 희준 씨, 근데 이 사진은 왜 찍은 건가요? 궁금해요.
3: 어, 뭐지?
0: 행복해 보이시긴 하세요. 뭐든... 하고 사진. 아이고. 아, 이게 뭐야?
3: 살짝 살이 있네요 이때.
0: 이때 혹시 100kg 찍으셨을 때요?
4: 아 그렇죠. 네, 제가 미국에서.
0: 아메리칸 아이돌 하셨을 때 이때 100kg 거구이실 때
4: 아, 제가 찍은 장난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내가 누드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미국 방송국에서 모든 누드를 다 모아서 선물로 주셨어요.
3: 아 누드가 아니라 누들.
4: 네.
0: 나도 누드라고 누드, 그래가지고
3: 누드를 좋아하는데 왜 이거를
0: 누드 빼
3: 화보를 찍었나
4: 국수 국수
0: 어디서지. 아니 그거를 이제 가득 하나를 안고 행복해하는
4: 네네
0: 어,
4: 너무 행복했습니다.
0: 100kg 희준 씨의 사진이었어요.
3: 네, 확실히 희준 씨 발음 되게 안 좋다.
0: 그렇죠. 너무 비교돼 세민 씨랑. 너무 비교돼 세민 씨랑.
4: 누로 누로.
0: 자, 또 우리 오지혜님이요. 햄북이 섹시푸드 추천합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려줘야겠네요.
4: 네.
0: 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좀 뭐랄까 좀 피곤할 것 같아.
4: 그러니까
0: 우리 주주님은 네.
3: 조은이님께서 장기하에 그건 네 생각이고 사연자분이 보통 식사량이라는 걸 강조하는 가사 내가 많이 먹는다는 거 그건 네 생각이고.
4: 그렇지.
0: 그치. 그래. 자 그러면요 우리 원장님이 우리 평범한 밥순이님이 이 소시자 동료와의 이 어색한 이 불편한 점심시간에 어떤 노래를 틀어주면 좋을까요?
4: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서 좀 넓게 생각하자. 나를 되게 놀리려는 후배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도 밥을 못 먹고 이 밥을 먹는 행복함을 몰라서 넌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나는 밥을 맛있게 먹기 때문에 나한테는 늘 힘이 넘쳐나.
0: 맞아.
4: 그래서 지드래곤님의 아 파워 파워 아 파워 파워파워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그냥 진짜 나 저는 장기하에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고.
4: 그럼요.
0: 자 그럼 이분께 또 우리 희준 원장님이 선곡한 퍼스널 뮤직 지드래곤의 파워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벌써 센터 문 닫을 시간이고요. 우리 박세미 사모님께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또 어떠셨나요? 네.
9: 캐톡이 하나 왔어요. 네. 우리 같이 앨범 내는 소유 씨한테.
8: 어머 듣고 계시구나.
9: 언니 음이 아예 달라요라고 하더라고요.
8: 큰일 났어요. 아이고.

0: 저 라이브 못할 것 같아요.
1: 여들 그렇게 불렀는데
0: 소유 씨가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1: 뭔데?
0: 소유야 미안하다. 구이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1: 어떡해.
2: 진짜 나중에 꼭 우리 소유 씨랑 세미 씨 같이 또 모시고 싶다.
0: 저는 이제 음원을 씌우고 소유 씨만 라이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한번 잘 조율을 해볼게요.
2: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0: 오늘 노래 또 다시 배워올게요.
2: 아, 그래.
1: 그리고
2: 좋아,
1: 오늘
2: 좋아요.
1: 6시 어차피 나오잖아요.
0: 네,
1: 오늘 6시 나오니까.
0: 저도 들으면서 배울게요.
2: 네. 여러분 또 6시에 뭔들 못하겠어요.
0: 네. 아, 그렇죠.
2: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2: 맞아요. 다 할 수 있대요. 우리 세미 씨가. 자, 다음 주는 드디어 우리 효진초의 실장님이 돌아오시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주두 원장님 한희준의 레인드롭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2: 계세요. 뭔들 못하겠어요.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여름은 장마와 태풍 그리고 푹푹 찌는 더위까지 식물이 자라나기에 몹시 궂은 날씨의 계절입니다. 이런 척박한 여름에만 만개하는 꽃이 있는데요. 바로 능소화입니다. 한자 업실력일 능과 하늘소를 사용해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란 독특하고도 강인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햇빛이 쨍쨍한 무더위에도 비바람이 부는 태풍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능소화는 일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0: 여름꽃 중 하나입니다. 담장이나 벽을 타고 자란 넝쿨에서 주렁주렁 피어난 주황색 꽃을 발견한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여름을 보내는 우리들처럼 뜨거운 태양과 비구름을 모두 견뎌야만 피어나는 강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꽃, 능소화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어젯밤 조은영님 꿈에 평소 싫어하는 직장 선배 A씨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A씨가 은영님 손에 현금을 계속 쥐어줬다는데요. 혹시 좋은 꿈일까 싶어 재미삼아 복권을 사봤더니 놀랍게도 무려 10,000원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이에 은영씨는 회사에서 말고 꿈에서만 자주 뵀으면 좋겠다며 A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주주 류지훈님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지훈님은 매장에 12시엔 주현영을 크게 틀어놨다며 라디오 홍보는 제가 할 테니 주디는 그냥 방송만 하세요라는 든든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김회희님네 구내식당에 게살 크로켓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는 나머지 배가 불러도 계속 쉬지 않고 드셨다는데요. 결국 회희님은 현재 배부름 이유로 오후 근무를 전격 포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별단위에 이어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출연하는 연극이죠. 오는 7월 11일부터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에서 공연되는 연극 더 컴어펀스 관람 티켓을 총 8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신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9861님은요, 장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한 비는 농작물에 좋아요.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매일 물 주는 게 일이었는데 저는 비 오는 게 참 좋네요. 주디 701일도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8781님은요, 주디 오늘 원치 않았던 소개팅을 하는데 막상 약속이 다가오니 괜히 옷 뭐 입을지 걱정하고 막상 만나려니 긴장되네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원치 않았던 소개팅을, 그러니까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시간이 임박했고 나가야 된다면은요, 원치 않았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가세요. 근데 그래도 막 너무 막 뭐 추리닝에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머리 쓰고 그렇게 하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또 일어나 저러나. 근데 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쁘게. 또 우리 김은서님은요, 추디 저희는 우산꽂이 제작하는 회사인데 비가 오면 엄청 바빠져요. 월요일이라 바쁜데 비가 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고 있어요. 커피가 땡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은서님 커피 보내드릴게요. 또 문자 소개해드린 세 분께도 다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4427님께서 신청해주신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하은님께서 추디 12시엔 인별그램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신청곡이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인별그램에 SBS 12시엔 또는 12시엔 주현영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또 신청곡은 생방시간 중에 언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펼쳐지는 주디와 주주들의 가위바위보 한판 승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에서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에 댓글 응모가 마감됐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진행한 이벤트였는데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정말 많이 참여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자, 과연 오늘 행운의 주주님들은 누가 될지 거두절미하고 바로 승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저는 주먹을 냈습니다. 뭔가 주먹을 낸 이유는요, 오늘 날씨도 너무 흐리고 꿉꿉하고 이 월요병 이거를 우리 다 이렇게 부셔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먹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를 이긴 저를 이긴 분들 보자기 보자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 못하셨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가위바위보 이벤트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니까요.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 꼭 팔로우 해주시고 매일 올라오는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커피 받으실 주주님들의 문자 만나볼까요? 우리 7957님께서 저는 소방관이고 여자친구는 간호사인데 간만에 둘 다 쉬는 날이 맞아서 1박 2일로 바다 보러 가고 있어요. 비도 그치고 너무 설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남자친구분 소방관이고 여자친구는 간호사면 너무 멋있다 이 커플. 또 우리 9506님은 주디 저 땄어요. 면허 땄어요. 전에 면허 따면 소식 알려드려야겠다 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도로주행 합격했지만 면허증 가지고 있을 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식 전해요. 앞으로도 12시에 운전할 때 주파수 12시엔 주현영으로 고정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히히, 우리 9506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우리 5138님은 안녕하세요. 34살 울산의 택시기사고요. 오늘 생일입니다. 매일 12시엔 주현영 듣고 있는데 밝은 목소리와 재밌는 진행 덕에 기분 좋게 손님들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오해사님 오늘도 또 좋아진 기분으로 우리 손님들 하고 또 시간 보내시면서 더 뭔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추억들, 그런 순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5137님은요. 주디, 저는

조돌아기랑 여름 휴가차 강릉 여행하고 이제 막 서울 집으로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평창에 있는 동굴 들려서 시원하게 구경하고 가려고요. 주디는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요, 근데 여름 휴가 계획을 하기 전에 얼른 본가에 가고 싶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기는 해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평창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평창에 여름을 좀 맛보고 싶어요. 전 또 바쁜 게 끝나면. 또 우리 0390님은 주디 편성표를 통해 일요일에 배성재의 텐 출연하신다는 거 보게 됐어요. 제 최애 라디오인 배텐에 주디가 나오신다니 무척이나 반갑네요. 이번 주 일요일 배텐 꼭 챙겨 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또 이렇게 DJ로서 말고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한 거는 또 너무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우리 시내타운에 가서 우리 하선 선배님하고 같이 꽁트하고 뭐 그랬을 때는 있었지만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설레고 그런답니다. 네, 또 연극 홍보도 할 예정이어서 또 연극에 우리 주디가 나오는 이 연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배성재의 텐 와주셔서 많이 들어주세요. 또 우리 9886님은요. 안녕하세요. 충남 서천군 환경미화원 박종덕이라고 해요. 직원이 라디오 틀어줘서 처음 듣네요. 앞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들을게요. 아, 그 직원분 누구신지 몰라도 아주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라디오 12시에 최원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 요정 저 박소영,
2: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SBS 홍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0: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자모 세트,
0: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2: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닥 그대여.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허정현님이요. 주디, 저는 설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무실에 라디오를 틀어두고 이래요. 제 이름이 나오면 다들 얼마나 놀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허정현님 회사 직원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네, 날 7051님은요. 또 혼자 수업 준비 운영 다 하는 학원 원장 김진아입니다. 많은 양의 여름방학 수업 자료도 혼자 만들어야 돼서 팔이 아프긴 한데 덕분에 주디 사연에 더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네요. 음악도 좋아요. 계속 혼자 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진아님도 파이팅이고요. 두 분께 커피 챙겨드립니다.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보내드리는 선물이 주렁주렁 2주간 계속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하현상의 계절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최한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칼트
1: 칼트
0: 쇼! 쇼! 소리 질러!
1: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오늘 좋아
0: 예

0: 좋아.
1: 좋은데.
0: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간 절친 고막패브 정민이 유상현 기은디 21년차 DJ 저와 함께 오늘 생방송 멋지게 만들어줄 스페셜 DJ는요.

0: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텐데 네. 요쯤 되면 할 때가 됐는데 아 맞아요 맞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이 됩니다 2026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3분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1: 아하 됐군요
0: 자 이제 우리 또 쇼단원들이 똘똘 뭉칠 때가 왔죠 올해 1, 2분기 모두 걸출쇼가 예능 음악 라디오 부문 당당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좀 도와주세요
1: 그렇습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으시면 안 되고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좀 제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제발 좀 도와주세요.
1: 네.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맨날 배꼽 잡으면서 듣는 그 라디오 올해 무려 20주년을 맞이한 이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를 우렁차게 외치는 겁니다.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단원에게는 이번에도 선물을 쏴버립니다.
0: 그렇습니다. 총 20분에게는 방송놈들이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심심치 않은 금액.
1: 아 심심치 않아요.
0: 그걸 가지고 백화점을 가면 심심하지 않아.
1: 그 정도 금액이에요.
0: 예, 그 정도 금액이에요.
1: 각자 기준이 예, 알아서 생각하시고
0: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심심치 않은 금액 백화점 상품. 그 외에도 커피 쿠폰 마구 쏘고요. 아이스크림 쿠폰 엄청 쏴야 될 거고요. 떡 튀순 세트, 떡볶이 튀김 순대 세트, 햄버거 단품 아니고 세트를 쏩니다.
1: 세트.
0: 자, 그 인증샷을 내가 청취율 조사를 받았다. 네. 이거 이 통화 중에 인증샷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1: 그렇죠.
0: 캡처를 해서 바로 네. 문자와 함께 보내시면 무조건 거의 다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을.
1: 오.
0: 예, 그렇죠. 네. 2056이라고 시작되는 번호입니다 여러분.
1: 022056.
0: 딱 전화 오면 청취율 조사 나한테 왔어. 여보세요.
1: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일단 전화 받고 전화 통화했던 인증샷 꼭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실 문자번호.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드는 샵의 1088번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세요.
0: 네. 자, 시작부터 많이 그지같이 도와달라고만 해갖고 미안합니다.
1: 네, 죄송합니다.
0: 그래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1: 네.
0: 좀 도와주세요.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아, 첫 곡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노래가 될 겁니다.
0: 뭐라 그러는 겁니까?
1: 그 될 겁니다. 예. 자, 데이비 게타라는 유명한 DJ가 있어요. 예.
0: 이 친구가 이제 큰 개를 들었는데 이번에 개를 탔다 그러더라고요.
1: 개 탔어요. 네. 이번에 타가지고 데이비 게타인데 피처링은 니오. 아 니오 오랜만이죠. 에이콘도 오랜만이고 이 대두 스타들이 함께한 데이비 게타의 플레이 하드.
0: 이제 녹음이랑 다르게

0: 예. 예, 데이빗 게타.
1: 데이빗 게타가 개를 타갖고 예, 지금 신단 상황입니다. 예. 이 음악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이 컬투 쇼에 매일매일 코너였던 컬투 오락관의 배경 음악입니다.
2: 맞습니다.
1: 어,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자리를 타서 제작한 노래예요.
1: 네, 니요가 함께 불렀습니다. 니요, 예. 니 이불이죠. 네. 니. 에이콘이라고 이제 뭐 좀 예. 맛있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에이콘이라고 예. 같이 불렀답니다.
0: 니요.
1: 예. 재밌습니까?
0: 아, 니요 노래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니요. 오.
0: 아,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갑자기 기억 안 나네.
1: 아,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니오, 니오가 제일 유명한 아, 노래 있잖아. 소식, 소식.
0: 소식.
1: 소식.
0: 기억나죠? 예. 네, 좋은 소식이에요.
1: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니오는 예. 소식을 부르면 정말 노래 잘하는 유명한 가수.
0: 맞아요.
1: 아! 당연한 얘기. 자, 1부는요. 쏟아난 소리 질러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시간이고 저희가 뽑히면 띵동댕 치면 선물을 드리는 것도 한 순서인데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저희가 거지같이 부탁드렸는데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컬투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라고 거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쏟아난들도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컬투쇼에서 홍보하고 싶소! 그러니까 컬투쇼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를 보내요. 제가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0: 그렇죠.
1: 개인적인 것도 뭐 좋고,
0: 네.
1: 뭐 장사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농사를 지으셔, 뭐 그런 분들도 좋고요. 뭐 그런 분들도 아 나는 이거 복숭아 농사를 지는데 얼마 전에 그 블루베리 농사 진다 그래갖고,
0: 맞아요.
1: 예, 그분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네. 깨복이네, 깨복이네 블루베리 계속 떠들었잖아요.
0: 많이 팔렸대죠?
1: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맛은 있어요. 여튼.
0: 아 맞아요. 예.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 손님 많이 오라고 가게 홍보를 부탁하셔도 좋고요. 컬투쇼 듣는 분들 중에 연극 배우, 인디 뮤지션, 신인 그렇지. 가수, 매니저 많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컬투쇼에서 대놓고 홍보를 해드립니다.
1: 그래요. 동아야 너도 문자 보내야 되겠다.
0: 예.
1: 매니저가 저 가수인데
0: 가수예요.
1: 예, 열 몇 곡을 냈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 김동하. 예. 너도 신인, 문자 보내라.
0: 아직 신인 가수입니다.
1: 자, 샵에 1077 50원, 김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자, 준비!
0: 요거
1: 집중!
0: 준비되셨죠? 네. 요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오늘.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샵 1077! 50원! 김문자! 50원! 합쳐서! 50원! 고릴라는!
1: 무료!
0: 대박체!
1: 자, 소리 질러 문자가 우리 입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제가 딩동댕을 치게 되면 홍보 홍보 여러분 홍보할 거 있으면 문자 보내가지고 홍보 홍홍홍홍홍홍 하다가 생각나 버렸다는 그 선물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그 선물 오. 잘 삶으면 포슬포슬 카스테라처럼 된다는 거 껍데기가 살짝 붉은기가 돌아요 제철 홍감자 3kg
0: 야, 이런, 아 이런 게 있어요?
1: 야 이게 뭐야 고구마 같다 느낌이
0: 처음 봤어 처음 봤어
1: 오 제철 홍감자 3kg입니다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0: 아 이런 게 있어요? 나 보내야겠다

0: 예, 나도 보내겠다. 아, 진짜 홍감자 먹어보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 예,
0: 3, 4분.
1: 예, 3, 4분은 컬트 쇼의 시그니처 코너죠. 사연 진품 명품. 이 코너를 자그마치 2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분이 있죠.
0: 야, 지긋지긋하죠.
1: 야, 다른 게스트들은 20분 전에 대기실에 오시는데 이분은 항상 생방 3분 전에 들어오십니다. 가수 무단 최재훈 선생님과 대한민국 대표 기러기 아빠, 영원한 컬트 쇼의 패밀리 개그맨 최성민 씨 잠시 후에 만납니다.
0: 오늘 개그맨 최성민 씨, 기러기 아빠,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혼자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있는 최성민 씨가
1: 오늘 일찍 왔죠?
0: 아이들이 다 셋 다 왔어요 오늘.
1: 어, 그렇군요.
0: 예, 오늘 셋 다 와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1: 그랬구나.
0: 끝에 앉아 있는 우리 세 친구입니다.
1: 아이구야. 그래서 같이 왔구나.
0: 셋 다 성이 최 씨예요.
1: 아, 어, 놀라웠네요.
0: 예.
1: 예. 놀라운 얘기네.
0: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여러분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하고 싶은 거 문자 많이 보내세요. 자, 광고요.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1: 하하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8: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머리커 컴온
1: 컴온
0: 쇼다노 소리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2: 컬투쇼에서 홍보하고 싶소
0: 선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뒤에 보이는 제철 홍감자 3kg 착불로 쏩니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3: 착불이니까요
0: 자 그리고 잠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4월 14일에 행번 행전 시간에 행운의 네. 번호 행운의 전화 노래 이어 부르는 코너죠 생방송 중 전화 연결되신 분 6644

0: 아님 여기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1: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0: 그리고 여기다 전화를 걸어서 노래 이어부르기를 성공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직접 재배하신 소중한 귀여운 복숭아를 오늘
2: 우와.
0: 오늘 여기가 라디오에 와보니까 이게 먼저 와 있는 거야.
2: 이야.
0: 복숭아가
2: 이 귀한 걸
0: 대극천이라는 딱복이거든요.
2: 딱복이에요.
0: 근데 이게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제일 크게 자란 거랍니다 이게. 딱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수확한 거를 예쁜 것만 골라서 보냈대요. 아
2: ASMR 들어갑니다. 예.
0: 엄청 달어. 야 내가 먹어본 딱복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아.
2: 뭐? 네?
0: 대극천이라고 이게.
2: 뭐 이런 맛이나요?
0: 이렇게까지 단가 원래? 잠깐만 있어봐.
2: 왜 짜기도 하지? 왜 단짠이 있죠 이거 복숭아가?
0: 손 빤 거 아니야 손?
2: 아닌데.
0: 너무
2: 맛있다.
0: 야 껍질까지 먹으면 맛있다. 야.
2: 이야 전주 어울진 복숭아.
0: 전주 어울진 복숭아.
2: 감사히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0: 단짠 단짠이다 진짜.
2: 진짜 약간 그 맛이 있죠. 좀 감칠맛이 있는. 아 짠 게 아니라 감칠맛이 있어.
0: 네가 좀 해라. 난 먹게.
2: 아 이제 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진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 6108님 허경환님의 고향 통영 중림에서 구워주는 고깃집을 합니다. 친절 봉사 감동의 육즙이 통영점 홍보해 주세요. 안 해주면 삐질 거예요. 통영에 주영하고 있어요. 통영에서도 컬투쇼 듣고 있습니다. 컬투쇼 30년 더 하셔야죠. 육즙이 가게 이름이 육즙이인가봐요.
0: 육즙이 네. 통영에서 고기 구워주는 집을 하시는데 육즙이
2: 네.
0: 육즙이 대박인 모양이네. 육즙이 육즙이 대박인 모양이에요. 육즙이 통영에 있는 고기 구워주는 집을 합니다. 네. 육즙이 육즙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감자 갈게요. 네. 감자. 5586님. 29살 우리 아들 홍보 좀 해주세요. 대기업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키 몸무게 표정은 건강하고 성격은 나한테는 가끔 투덜대지만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다 맞춰줘요. 여친 생기기 전에 빨리 선점이 하세요. 뭐, 마감 임박.
2: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다 맞춰준다.
0: 있으면 그렇게 한다. 여자친구가 지금 없는 모양이에요. 네. 빨리 데려가라고 우리 아들.
2: 29살 아들.
0: 중소기업 다니고 몸무게 표준. 키 몸무게 표준이면 키는 그
2: 딱 저만하겠네.
0: 113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네,
2: 저만하겠어요.
0: 네. 네. 마감 임박이랍니다.
2: 예.
0: 네. 네. 자, 감자 드릴게요.
2: 네. 자, 06171님. 방청원 동생이 오빠를 홍보합니다.
0: 에?
2: 어디 있어?
0: 어디?
2: 배우 이진우를 홍보합니다. 어디 있어요?
0: 누구?
2: 0617님 어디 계세요?
0: 오빠는 같이 안 왔어요?
2: 아 오빠는 안 왔어요?
0: 일단, 오빠가 배우야.
2: 일단 읽어볼게요. 배우 이진우를 홍보합니다. 죽여주는 이야기에 출연했고 작은 단역으로 영화 드라마에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태규님과는 안녕하세요 프로에서도 사연자로
0: 되셨어요.
2: 아 진짜?
0: 진짜? 저랑 같이 오빠가 뭐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2: 무슨
0: 험악하게 생겼는데 겁이 많은 사연자로 나왔다.
2: 사연자로 나왔었어요.
0: 본인은 험악하게 생겼고 사람들이 오빠한테 겁이 많은데 본인이 오히려 겁이 많다. 그래서
2: 그 검색창에 치면 나옵니까? 우리 나 2004년생?
0: 아니에요? 아니죠. 몇 년생이에요?
2: 84년생.
0: 84년생 이진우 씨. 자 이진우 배우
2: 배우입니다.
0: 예 많이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이진우 씨.
2: 이진우 화이팅.
0: 이진우 배우 이진우 화이팅. 육즙이 화이팅, 이진우 화이팅.
2: 29살 아들 화이팅.
0: 예. 자 오세정 씨.
1: 저요. 저 반려견 미용샵에요. 모모티디 독살롱. 반려견 미용 개림점이에요. 금호타운 상가동 2층. 진짜 영혼을 갈아서 반려견 스트레스 안 받게 미용 잘해드려요.
0: 모모티디 독살롱. 이름이 좀 어렵다, 그지?
2: 이름이 어려워요.
0: 모모티디 독살롱. 개림점이랍니다. 반려견 금호타운 네. 상가동 2층에 있대요.
2: 금호타운
0: 영혼을 갈아서 이쁘게 드린답니다.
2: 예.
0: 가보세요.
2: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예, 오세정 씨.
2: 네, 8738님 할아버지가 미아사거리 근처에서 수제 가발 매장을 하세요.
0: 할아버지가 가발 매장을 하시는구나.
2: 윗동네 없는 분들은 20년은 젊어 보이게 해드리고 정해인

0: 최우식 스타일 가발도 있어요.
1: 저 이게 말이야, 이게 정인 씨 스타일의 가발이에요. 최우식 씨 거고 이게.
0: 최우식이 알지?
1: 자, 할아버지가 미아 사거리 근처 수제 가발 매장. 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사거리 근처에 가발 매장은 딱 이거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8738님. 자, 감자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익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나이스. 이거 진짜 맛있다.

0: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복숭아 계속 먹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정 다 먹었어요.
0: 자, 문자 소개할게요. 유한샘 씨. 네. 나주에서 나주배를 판매하는 이룸팜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삭막한 사무실 속 유일하게 정막을 깨는 디지털 쇼 컬트쇼. 배들이 진짜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저희 대표님이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네. 햇배가 9월에 나오는데 그때 맛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2: 9월.
0: 유한샘 씨, 그때 홍보 많이 해주세요. 이룸팜스 나주배. 지금 좀 더 해드릴게요. 이룸팜스 나주배. 9월이 햇배가 햇배. 햇배가 이룸팜스 햇배가 9월에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이룸팜스 기억하셨다가 햇배. 아, 9월. 시켜주세요.
2: 그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성에서 배 농장을 하셨는데.
0: 안성배도 유명하지.
2: 네, 그때가 생각납니다.
0: 나주배, 안성배, 네. 성완배, 구리배. 네. 유명하지. 구리배. 구리에 그 구리 알잖아요. 남양주 구리 거기도 배가 유명해.
2: 네, 그래서 저도 음력 9월생인데 배가 아주.

0: 예. 네. 자, 박현숙 씨입니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서 7학년 4반이신 엄마가 미용실을
1: 하고 74세신데
0: 대단하십니다.
1: 미용쌤이야. 와.
0: 할머니 파마가 특기시고요.
1: 오호.
0: 특히 신랑 뒷담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러주세요. 속이 다 후련하실 거예요.
1: 파마를 해주시면서 신랑 뒷담화를 같이 해주시는
0: 네,
1: 분.
0: 경북 칠곡입니다. 이야.
1: 이야. 칠곡군 파마 궁금하다. 박현숙.
0: 네.
1: 할머니. 자, 감자 드릴게요. 할머니 갖다 드리세요. 자, 797님. 조잉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랑 둘이 손으로 만든 파우치, 수영 가방, 장바구니를 판매하고 있어요. 장마의 휴가철이라 비수기에 접어듭니다. 그 전에 떼돈 벌고 싶어요. 욕심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자, 홍보해 주세요. 이땡에서 조잉 스토어 검색하면 나와요. 조잉 스토어.
0: 아, 네이땡.
1: 아, 네이땡. 이땡이 아니라 네이땡에서 조잉 스토어 검색하면 수영 가방, 장바구니, 파우치, 손으로 만든 거랍니다. 수제, 수제. 핸드메이드 조잉 조잉. 자, 감자 드릴게요.
0: 0933.
1: 이 주제가 막 이렇게 예. 재미있고 그런 주제는 아니다. 그지? 잔잔하다.
0: 예, 잔잔해요. 그냥
1: 참고해라.
0: 홍보해 드리는 거니까. 예.
1: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0: 예, 그거죠 뭐. 0933 님. 야탑 검도관입니다. 요새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성교육 검도 재밌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홍보 부탁드립니다. 컬투쇼를 제가 사범할 때부터 들어서 16년째 듣고 있습니다.
1: 와, 나이스.
0: 꼭 홍보해 주세요.
1: 야탑
0: 검도관.
1: 검도관. 분당. 머리, 머리, 머리, 허리, 허리, 허리, 배, 배, 배.
0: 그렇죠. 분당이죠, 야탑.
1: 야탑, 야탑 검도관. 감자 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1: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2부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이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3: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긍정에너지가 전해지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고들 해요. 사실 이건 유전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머 감각에 좋으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거실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장점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고마움도 전하시고요. 저도 물려받은 밝은 기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수현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2부의 문이 열립니다.
2: 아하, 2부가 시작됩니다.
1: 아, 제가 뭐 홍보하고 싶다는 거,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지만 컬투쇼도 뭐 이제 청취율 조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청취자들 편 아니겠습니까? 이 컬투쇼가 쇼도 하는 편이니까 계속 문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컬투쇼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 잠깐 네.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SBS 드라마 김 부장이 난리가
2: 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1: 아, 사회 만의 시청률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와~ 너무 재밌죠, 그죠? 예, 속이 다 시원해, 후련해. 아, 자, 주연 배우 중에 투머치 토커 우리 윤경호 배우님이 우리 박진철 역할로 나오죠.
2: 우리 해병대 선배님이죠.
1: 드라마 제작 발표회 때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13%가 넘으면 네? 13시간 동안 무건수행을 하겠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공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2회 만에 이미 13%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2: 이야.
1: 그래서 13% 시청률 공약이니까 대신 무건수행 공약으로 컬투쇼 7월 13일에 13% 공약이니까 13일에 컬투쇼 생방송에 윤경호 배우가 출연합니다.
2: 이야, 공약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군요.
1: 와, 아, 소지섭 씨 안 됐고 나오나? 안 됐구나. 김부장 안 됐구나 오랜만이네.
2: 아니 근데 무건 중인데 그 생방송에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1: 이게 무건 수행 공약으로 출연하는 거라 라디오 생방송에는 무건으로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출연했지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라디오인데요.
2: 하필이면 라디오에서.
1: 예.
2: 어떡하지?
1: 출연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 보는 라디오로 쳐다보시면 출연한 거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2: 소리가 안 나올 텐데.
1: 소리가 안 나오는데.
2: 큰일 났네 이거.
1: 어떻게 방송을 할지는 뭐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는 걸로 하고.
2: 네.
1: 참고로 김 부장의 다른 배우들도 더 출연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네,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 예, 미정이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2: 예.
1: 미정 정하지 않았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억지 백일장으로 가겠습니다. 음악 줘버려요.

0: 억지를 부여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억지 백일장 시간이 돌아와서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인 거죠. 방송놈들이 억지로 회의를 통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내고 쓰기 싫은 대본을 작가가 억지로 대본을 쓰면 우리는 하기 싫은 연기를 억지로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재밌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행시를 억지로 보내시면 주기 싫은 선물을 억지로 선물을 드리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가 되겠습니다. 나이스.
1: 그 억지로라도 웃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이행시를 저희가 우리는, 보내달라고.
1: 예, 억지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억지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0: 그렇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똑같이 빵 터져서 웃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돼요.
1: 똑같아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0: 이렇게 가식적으로 웃어도
1: 안 웃겨도 좋아. 자.
0: 효과가 있어.
1: 좋아.
0: 자, 억지로 한번 웃어볼까? 좋았어. 시작.
1: 이거 봐요. 얼마나 좋아요.
0: 봐, 억지로 웃어도 웃음이 번져나가잖아요.
1: 똑같은 효과입니다. 진짜 웃긴 거랑 억지로 웃는 건 똑같아요.
0: 자, 억지 꽁투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1: 억지로 음악 주세요.
2: 아이고 형님, 아이고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셔?
3: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아유 놀랬잖요.
2: 뭐야, 아니 뭘 꼭 들킨 사람처럼 그러네?
3: 아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생사람을 잡네 정말.
2: 아니 그러니까 더 수상하네 그냥. 어디 가는데요?
3: 아 몰라. 그냥 마트 나가려고 옆집 성민이 내가 거기서 경품을 타 왔다잖아.
2: 마트서? 마트에서 왜 경품을 준대야?
3: 몰라요 그냥.

0: 7월 17일까지 선물을 막 쏜대.
1: 아니 근데 언니는 다 알면서 왜 모른다 그래? 다 아는구만 왜 모를 가만 보면 몰라 하고 대답을 다 하더라. 아니 대체 왜 그러는겨?
0: 아니 몰라 몰라 나 빨리 가야 돼.
1: 아니 우리도 같이 가 그럼.
0: 우리? 네 옆에 이분은 누구신데?
1: 아유 영인 내 동상. 얘도 꼽사리 껴줘 플리즈.
2: 갑자기 껴 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1: 내 동상 얘도 꼽사리 켜줘 플리즈.
2: 오늘의 억지 선물.
1: 아 얘 내 동상 내 꼽사리 껴줘 플리즈.
0: 내 동상 꼽사리 껴. 내 동상 꼽사리. 내 동상 꼽사리. 내 동상 꼽사리. 내 동상 꼽사리. 내 동상 꼽사리.
2: 내 동생 손 곱살 껴줘. 내 동생 곱살 껴줘. 내 동생 곱살. 냉동삼겹살. 냉동삼겹살.
1: 아 어지럽다 오늘.
3: 아 내가 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고기 냉동삼겹살.
1: 냉삼.
3: 냉삼 진짜 맛있죠.
1: 최고죠.
3: 예. 네. 유풍 맛있죠.
1: 아 맛있어요.
3: 예. 상암동에 제가 자주 가는 그 예. 유풍이라고 냉동삼겹살 집이에요. 네. 예. 맛집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요.
1: 축하드립니다.
3: 자 냉동 삼겹살 할 때 오늘 이행시 주제는 냉동으로 가겠습니다.
1: 냉동입니까? 냉삼 아니에요?
3: 아니요 냉삼 아닙니다.
1: 냉삼 보내지 마요.
3: 자 어거지로 보내는 억지 백일장이니까 네. 억지로 막 말이 안 되게 막 보내세요. 자. 냉동으로 삼겹 이딴 거 보내지 마시고 냉동으로 네. 보내세요.
1: 냉삼 아니에요. 냉동 지금부터 냉동 이행시 마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4107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골라 무료입니다.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냉동 삼겹살 드립니다.
3: 아, 나이스 맛있겠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냉동 이행시 보내십시오. 빨리빨리 해요.
1: 베이비 몬스터.
3: 노래는 뭐예요 여기서?
1: 슈가 에? 허니 아이스티.

0: 자, 암드 슈가, 슈가 허니 아이스티, 베이비 몬스터, 애기 괴물이 불렀습니다. 자, 냉동 이행시 갈게요. 0712님, 냉!
1: 냉장고를 열고
0: 동!
1: 동생이 쉬를 했어요.
0: 아, 동생이 술 많이 먹은 모양이네요. 냉장고 열고 이렇게 쉬하는 사람.
1: 야, 이거 진짜야?
0: 아, 거지 같네 아주. 하지만 3명 이상 웃으면 저희가 무조건 딩동댕. 네. 냉삼을 드립니다.
1: 3명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3명이 웃어요.
0: 여러분들로 우리가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0: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네. 다음 거 갑시다.
1: 아, 좀 약간 지드래곤처럼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0431님이에요. 자, 냉!
2: 냉원한 건 건 절대 없어.
1: 저
2: 결국에는
1: 동
2: 동했지.
1: 저
2: 이유도 없어.
1: 저
2: 진심이 없어.
1: 저
2: 사랑 같은 소리 다 인지 받자. 오늘 밤은 삐딱하게.
1: 세 명 넘었어요?
0: 세 명 반.
1: 오케이.
0: 노래 버전입니다. 임재범 씨 버전인데요. 4988님 냉
1: 냉 거친 생각과
0: 동!
1: 동안한 눈빛과
2: 그걸 지켜보는 나
0: 이한나 씨. 어우, 정말 안타까운 이름이네요. 이한나. 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1: 어휴, 큰일 났네.
0: 냉!
1: 두 개는 있어야 씹힐 텐데. 하나면 안 씹히잖아. 자, 냉!
2: 냉이 된장국 먹고 배 아프면
1: 동!
2: 동을 싸면 된다.
0: 애들 좋아한다. 방청 중에 뽑혔습니다. 2145 어디 계십니까?
1: 어디 계세요? 2145.
0: 2145 과연?
1: 과연?
0: 왜 방송놈들이 이걸 뽑아서 여기다 올려놨는지 보겠습니다. 냉!
1: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는 언제 먹는 거예요?
0: 동!
1: 동생 생기면 먹는 겨.
0: 동생 생기면.
1: 아, 이 많은 의미가 있는.
0: 예.
2: 동생 하나 생기면 먹는 겨.
0: 우리나라 그 인구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예. 상당히 그 장려를 해야 되는 문자입니다. 예.
1: 맞아요.
0: 예. 김혜진 씨. 냉 주세요.
1: 자, 냉.
0: 냉수 마찰을 하면은
1: 동
0: 동꾸녕이 얼어버려요. 동꾸녕이 얼어버려요. 맞자.
1: 냉수 마찰을 하면은 동꾸녕이 얼어버려요.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빙동댕 받은 분들은 예. 냉동 삼겹살을 받게 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1: 냉삼 구워 드세요.
0: 착불로 가요. 자, 두 번째 억지 공투 이어집니다. 음악 줘버려라 억지로.
3: 아니 형님, 그래서 컬트마트 그 경품 1등 상품이 뭐래요?
2: 아, 몰라.
3: 또 모르는데.
2: 아유, 나는 그냥 1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3: 아니 그러니까 1등 상품이 뭔데?
2: 아, 몰라. 모른다니까.
3: 아우, 또 알면서 모른다고 그런다.
2: 아우, 진짜 몰라. 7월 17일까지 총 4천만 원어치 선물을 쏜다는 거밖에는 몰라.
3: 와? 4천만 원? 40 million won? 그 마트 사장 김태균이 그 양반 뭐 복권됐대?
2: 아, 몰라. 뭐래더라? 선물이 그냥 에어컨, 치킨, 피자, 이동갈비, 마트 상품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뭐 리클라이너 소파 뭐 그딴 걸 하나? 아, 몰라.
3: 어휴, 다 하네, 다 알아. 아, 미쳤어. 아, 나 소파 당첨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
2: 아우, 시끄러. 저기 뭐 나눠준다.
3: 뭔데? 아니 형님 먼저 가서 줄 좀 서봐요.
0: 갑자기 깨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3: 아니 뭔데? 형님이 가서 먼저 가서 줄 좀 서봐.
0: 오늘의 억지 선물.
3: 아니 뭔데? 형님이 먼저 가서 줄 서봐.
2: 형님이 줄 서봐.
3: 아, 형님 줄 서봐.
2: 형님 줄 서봐.
3: 형님 줄 서봐.
2: 형님 줄 서봐.
3: 형님 줄 서봐.
2: 형님 줄 서봐.
3: 형님 줄 서봐.
2: 형님 줄 서봐. 형님이 줄 서봐.
0: 현미 즉석밥 6개 드리 한 세트를 쏩니다.
1: 6개 드리.
0: 저희가 진짜 이 얘기가 마트 얘기가 아니고 컬투쇼 얘기예요. 7월 17일까지
1: 맞아요.

0: 총 4천만 원의 선물을 저희가 쏩니다. 네. 에어컨 180만 원 상당의 리클 에어컨. 네.
1: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0: 온 뼈가 다 갈리는 음식물 분쇄 처리기. 네. 예. 예. 모든 뼈가 다 갈리는 거예요.
1: 이동갈비.
0: 이동갈비 세트에다가 막 치킨에 막 피자에 막
1: 조개 껍데기도 갈아버리다.
0: 다 갈려요 그냥. 야. 다 갈려. 모든 게 다 갈려. 예. 자, 저희가 이행시 시제는 현미즉석밥의 현미로 하겠습니다. 현미.
1: 그렇습니다. 현미예요. 즉석 아닙니다. 지금부터 현미 이행시마고 보내주시고 샤베용7750원 김문자배가 합쳐서 150원 콜라 무료입니다.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현미 즉석밥 6개 드립니다.
0: 나이스. 놀지 말고 일하세요. 자, 이행시 보내요.
1: 자,
0: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이행시 보내세요. 현미.
1: 밥이니까 이 노래 들어야죠. 클론입니다. 난.
0: 밥이라 현미 즉석.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케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케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자, 현미 이행시 가겠습니다. 3927님 현미 즉석밥을 저희가 6개들이 세트를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3927님 현
2: 현빈을 닮은 나
1: 미
2: 미쳤다고 하는 마누라 정확하신 분이네요.
1: 네. 아주 급한 문자가 왔네요.
2: 아유 이거 어떡하냐. 3596님 현
3: 현재 시각
2: 미
3: 미치게 똥이 마렵다.
1: 자,
2: 얼른 해결하시길.
1: 3596님 똥 싸러 가세요.
2: 예.
1: 엄영식 씨 현.
2: 아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1: 좀 위급한 상황인데 문자 보낼 상황이 아닌데.
2: 보내네.
1: 엄영식 씨 현.
2: 현재 급똥이
1: 미
2: 미세하게 나오는 중. 야 이런 건 좀 보내지 마세요. 네. 해결하고 보내세요.
1: 네. 좀 더러워 죽겠네 아주. 네. 진짜
2: 미치겠네.
1: 야, 나왔는데 지금 문자를 보내고 앉았어. 씨.
2: 4355. 예, 네, 그 전이나 후에 좀 보내주세요.
1: 네네.
2: 4355님, 네, 자 현.
3: 현재 동구멍이 얼었다면.
2: 아까 그 냉수 마찰.
1: 네.
2: 미.
3: 미지근한 물로 녹여주세요.
1: 걱정됐던 모양이다.
2: 아이고야, 진짜 큰일 나요. 얼면 큰일 나요.
1: 똥구멍이 얼까봐.
2: 그럼.
1: 자, 이정현 가수 이정현의 버전입니다. 장재우 씨. 아, 현.
2: 어려운데.
1: 현.
2: 현마했던 네가
1: 미
2: 미를 떠나버렸어. 현마했던 네가 미를 떠났어.
1: 허.
2: 영어를 영어를 말 섞어주시네. 잘했어요. 자, 전희경 씨입니다. 현.
4: 현미야.
2: 미
4: 미안한데 네 돈 못 갚아.
2: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진짜 안 갚겠는데.
1: 김주영 씨 현
2: 현란한 발재간과
1: 미
2: 미친 듯한 방구 소리 뿡. 제 사연은 우리 애기들만 웃어줘요. 어른들은 이렇게 다 때가 탔어요. 좀 웃어주세요. 네, 억지로.
1: 이분은 진짜 본인의 지금의 아주 절박한 심정을 이행시로 보냈습니다.
2: 아, 세상에. 7614님 현.
3: 현재
2: 미
3: 미혼이고 싶다.
1: 오늘 공감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2: 다 여자분들만 공감을 하시네.
1: 여자분들이 이렇게 공감들을 하시고
2: 이 정도까지 공감을 하세요.
3: 나도
2: 이 무슨 일이야?
1: 자, 0463님 현
2: 현정화는
1: 미
2: 미숫가루 아가씨 출신.
1: 이게 뭐야? 0463님 문자 차단해라.
2: 사실인가? 진짠가?
1: 미숫가루 아가씨가 있어?
3: 안녕하세요, 미숫가루 아가씨 진이에요.
1: 자, 5107 어디 계십니까? 방청중인 분이 뽑혔습니다. 오, 저분이 뽑혔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2: 자,
1: 현 현미밥을 받을 수 있을지.
2: 현
3: 현실적으로 이번 생애에
2: 미
3: 미스코리아는 힘들겠죠?
1: 예, 오, 예, 예,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폭풍 공감이 됩니다. 예, 예, 예. 현실점에서.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 3-4부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가수 최재훈 씨 오늘 왔냐 안 왔냐? 아직 안 왔니? 아직 안 들어왔지? 아이씨, 밖에 서 있다가 시간 되면 딱 들어오나 봐 그냥. 자, 우리 그리고 기러기 아빠 최성민 씨 3-4부에 만나서 재미난 사연을 분명 읽어드리고 선물 드리는 곧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2: 우리 애기들이 같이 왔죠?
1: 저 끝에 이제 우리 성민이의 3남매가 정말 정확하게 전부 다 셋 다 최 씨입니다.
2: 놀랍습니다.
1: 3, 4부로 가요.
2: 네. 예.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다른 친구들 스타트 가드디쇼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1: 좀 전에 우리 방청객 남자 초등학생 아이가 네. 로고송을 아주 힘차게 따라 불러줬어요.
2: 예. 너무 잘했어요.
1: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2: 네, 크게 될 겁니다.
1: 네, 자 현장에 오니까 즐겁죠.
3: 네.

0: 생동감 넘치고 들을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컬투쇼를 방청해본 사람, 방청을 안 해본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해본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정말 기쁜 예, 일입니다.
0: 그럼요. 자,

0: 여기 이제 카메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투쇼에 이 고릴라 굿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1: 키캡.
0: 예, 고릴라 굿즈. 요게 요즘 이걸 뭐라 그러죠? 키캡? 키캡. 요거 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1: 예.
0: 근데 얘는 불이 들어와.
1: 어.
0: 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 불도 약간 랜덤하게 들어오네.
0: 랜덤으로 네.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림은 여기 고릴라 그림이 있어요. 고릴라 그림이 있고 버튼이 요거 좀 다들 많이들 갖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SBS 특별히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1: 야, 이런 것도 만들어요.
0: 예, 그래서 방청 오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가 네. 몇 분께 나눠드릴게요.
1: 이야. 예,
0: 많이들 오셔야.
1: 그래서 방청을 오셔야만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0: 네, 이걸 뭐 어디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방청을 와야 됩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1: 이거 안 팔죠?
0: 안 팔아요, 안 팔아.
1: 안 팔아, 안 팔아.
0: 안 팔아. 내가 팔 수도 있지, 오면. 아, 예. 개인적으로.
1: 웃돈 붙여서? 그러면 안 되죠?
0: 예,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가실 분은 방청 신청하시고 꼭 오십시오. 자, 날씨 너무 덥고 짜증나죠? 여름만 되면 여기저기서 썸머 페스타를 하는데 컬투쇼도 안 할 수 없죠. 컬투쇼 썸머 페스타!
1: 이야.
0: 자, 먼저 첫 번째 썸머 선물 페스타! 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 야, 이거 왜 안 터뜨려? 뭐 하는 거지? 빵빠레 왜 안 터뜨려? 방송놈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 복숭아 먹고 있어요?
0: 예, 다시 할게. 썸머 선물 페스타! 이걸 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일 열심히 안 한 일이네? 자, 걸투시저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서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1: 예.
0: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1: 이야.
0: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갈비 세트.
1: 이동.
0: 백화점 상품권. 심심치 않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
1: 심심치 않은 금액.
0: 예, 바삭바삭한 치킨.
1: 치킨.
0: 아, 그리고 내 얼굴만한 피자.
1: 피자.
0: 예. 7월 17일 금요일까지 마구 쏘겠습니다. 많이 예. 참여하십시오.
1: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건요. 바로 썸머 뮤직 페스타. 자,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죠. 컬투쇼도 1탄,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요일 7월 8일에 함께하는 썸머 뮤직 페스타 1탄은 말이죠. 자, 인천에는 올해로 21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다면
0: 펜타포트
1: 컬투쇼에는 커피물을 끓이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를 락 스피릿으로 가득 채워줄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컬투쇼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 아니고 커피포트예요. 자, 대한민국 대표 펑크록 밴드죠. 데뷔 30주년을 맞은 존재만으로 가슴 웅장해지는 히트곡 부자 말달리자 룩셈부르크 좋지 않냐인가 크라잉 넛이 함께합니다.
0: 좋지 아니한다.
1: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0: 야, 같이 방청 오신 분 그날 연주와 함께 노래로 외칠 수 있습니다.
1: 아, 나도 오고 싶다.
0: 와.
1: 언제예요?
0: 어.
1: 네. 뭐 며칠이었지?
0: 다음 주에.
1: 14일.
0: 예, 다음 주.
1: 와. 다음 아니 주. 아니구나.
0: 아니.
1: 며칠이요?
0: 이번 주.
1: 아, 이번 주 7월 8일 네, 수요일이에요.
0: 네, 네. 수요일 날입니다. 컬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2탄은요 7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하는데 여름하면 무슨 축제들이 많아요? 워터밤 물 막 쏘고 물총 쏘고 막 신고 노래 부르고 가수들 입에다 물총을 딱 쏴갖고 그냥 노래 부르다가
1: 노래를 못해.
0: 네, 컬투쇼에서는 또 뭐 물총 쏘고 싶지만 비싼 음향 장비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0: 얘하고 나보다 비싼 음향 장비들이 많아요.
1: 네.
0: 그것 때문에 물을 쏠 수가 없어서 물 대신 그 물을 워터밤에서 물 빼면 뭐예요? 뭐 남아요?
1: 밤 남아요.
0: 밤이 남아요. 그래서 밤을 쏩니다. 컬투쇼 웜의 밤.
1: 웜의 밤.
0: 워터밤 아니고 웜의 밤. 알밤, 군밤, 맛밤, 맛있는 밤을 막 뿌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웜의 밤의 스페셜 DJ는요. 이 남자에게는 레슨 받고 싶은 분들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1: 레슨.
0: 예, you know. 그리고 무대를 꽉 채워줄 라인업은 퀸카, 아마 퀸카, 아마 퀸카. 아, 클락션을 부른 아이들, 그리고 워터밤의 남신 B2B의 민혁, 1세대 걸그룹 중에 실력 넘버원 텐션 여왕 바다까지 다들 엄청나게 신청해 주시고 같이 와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0: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최성민, 최재훈 씨를 만나볼게요. 이쯤 되면 상품 소개와 함께 입학자에 맞춰서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급똥 앞에 여러분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확 열리지 않길 바라면서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빼빼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자, 이 운동을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좋다 뺐다.
1: 자, 즉 다 하세요. 좋다 뺐다. 선생님들, 형님.
0: 똥꼬에 힘.
1: 진짜 하세요. 좋다, 좋다, 하세요.
0: 좋다가
1: 하셔야 돼.
0: 좋. 좋.
1: 어깨만 하는 사람 다 알아.
0: 좋. 빼. 빼. 야, 몸이 살짝 들려야 됩니다.
1: 에?
0: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자, 상품 소개하면서 운동 계속하겠습니다. 자동 중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스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예, 발효에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에.
1: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예, 공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반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예, 꽃배달 전문 업체에서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아이, 좋았다 뺐다.
1: 좋았다 뺐다.
0: 아, 좋다가 뺐다가. 아, 좋았다 뺐다. 아, 내 똥꼬 소중해. 광고요.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8: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1, 2, 3, 4.
1: Science, 진품,
2: 명품.
1: 사연 읽기의 달인, 겨치기의 아버지, 림프절 미남. 겨나가요. 무단결근, 무단출근, 무단지각, 무단삭제, 무단갈치. 지난 토요일 후배 가수 하성훈 씨랑 레트로 앤 뉴트로 뮤직 콘서트를 마치고 본업에서 돌아오신 가수 최재훈.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예.
2: 뿌이뿌이.
1: 겨치기의 아버지, 겨를 치면서 맞이해 주세요. 네네.
2: 반갑습니다.
1: 네네네.
3: 아, 자, 그리고 또 우리 이분이 출연 중이신 너튜브 콘텐츠 B급 청문회에서 과연 이분이 컬투쇼의 고정이냐?
1: 야, 나 그거 봤어, 맞아.
3: 반고정이냐?
1: 지들끼리 떠드는 거.
3: 네, 자기들끼리 지금 싸웠다 그러는데 그래도 방송놈들이 바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완고. 완전 고정이다.
1: 완고.
3: 방송놈들이 애정하고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최성민.
4: 반갑습니다. 컬투쇼의 고정. 예, 기러기 아빠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예, 기러기 아빠.
1: 오늘 아이들이 같이 왔어요.
3: 네, 예. 같이 왔어요.
1: 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온다 그래서 온 거예요?
4: 아니, 일단은 제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그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1: 어.
4: 아빠가 일하는 모습.
1: 아, 좋죠. 예. 중요해요. 그 교육 진짜 중요한.
4: 그렇죠. 예,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 때 한번 그 진짜 근데 기억을 못 할 거예요.
1: 어렸어요.
4: 너무 어려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또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1: 예.
4: 야,
1: 오늘따라 좀 더 재밌게 하고 또 이제 능. 그래야 되겠네요.
4: 아, 이 가족이 오면은 네. 방송이 늘 망해요.
3: 약간 그런 게 있어요.
4: 예, 네. 뭔가 떨리고.
3: 막내가 몇 살이죠?
4: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1: 이야, 이야, 네. 막내.
4: 네.
1: 아, 귀여워, 귀여워.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생방 중에.
3: 네. 네.
4: 그래, 사랑한다.
3: 그래 사랑한다.
1: 그래 사랑한다. 그래야지. 예. 야, 2026년 이제 7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6월에 월장원을 발표해야 됩니다.
3: 오.
1: 자, 사연 진품 명품 6월의 월장원 사연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5: 이렇게 제목입니다. 부글부글 풍선. 본가에 갈 때는 항상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갑니다. 아버지는 항상 목욕탕에 천물을 받아놓는 그 새벽 오픈 시간대에 가세요.
1: 그래, 어르신들 그래.
5: 작년 가을 무렵 오랜만에 본가에 간 저는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부글부글 난리였습니다. 오히려 좀 신호가 왔으면 좀 화장실을 갈 텐데 말이죠. 배만 아프고 신호는 오지 않더라고요.
1: 아, 뭔가 오겠다. 신호가 그제? 새끼인데?
5: 저는 간단히 샤워를 마친 후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증막에 들어가셨고요. 새벽이라 그런지 손님이 저랑 아버지 둘 뿐이어서 야, 마치 전세 낸 기분으로 몸을 녹이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온탕에 따뜻한 물 때문인지 제 배는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온탕 안에서 방귀를 크게 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아,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켓이 발사될 때 뒤에 불꽃이 그냥 한 번에 팍 터지듯이 저는 모든 힘을 응축했다가 한 번에 힘을 주어서 뻑! 방귀를 꼈죠. 그랬더니 그 순간 엉덩이 쪽에서 아주 커다란 공기방울이 하나 생기면이 저의 엉덩이 사이를 비집고 물에서 떠올라 수면에서 뽕! 하고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3: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5: 절대 여러분이 상상한 것처럼 맹세코 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기하면 감탄하던 중에 공기방울이 터지고 나서 몇 초 뒤에 모든 것이 응축된 듯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하수구 냄새? 아니다, 이거 음식이 썩은 냄새? 아,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 더러운 냄새가 나더군요. 저는 사건을 은폐하고자 얼른 온탕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하필 어떤 아저씨 손님께서 온탕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탕에 발을 넣으려고 하시더니 순간 비명소리랑 헛구역질을 하면서 코를 막고 비염 있어. 썩었네 안 나. 왜 거기서 몸을 찢어. 그리고는 락커룸 쪽에 계시는 사장님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사장님!

0: 우와, 올라가, 우와. 여기 물이 썩었잖아. 썩었다고 물이. 목욕탕 사장님도 온탕 물에 코를 대고 냄새 맡더니 이상하네요. 30분 전에 세모를 받았는데. 아니 말이야. 아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말이야.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직원분은 온탕에 배수구멍 마개를 열고 제 똥방귀가 섞인 썩은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1: 어떻게.
0: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옷을 입으러 라카롬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옷을 입는데 조용하던 배가 다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뻑! 뻑! 하고 꼈는데 또 탕 안에서 노발대만 하시던 아저씨 손님이 라카롬 쪽으로 나오셨고 사장님도 탕 안을 정리하고 라카롬으로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동시에 복부역질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사장님은 야 이거 아무래도 오늘은 영업을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업을 중단하고 물탱크를 한번 뜯어고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희 쉽니다. 이렇게 부치러 가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 오늘 하루 우와. 쉽니다.
0: 범인은 접니다.
2: 예. 망고 두 방에 와. 목욕탕을 쉬게 만들었어.
3: 아 다시 들어도 재밌네요.
4: 야, 아 개똥방.
1: 아 너무 웃긴다.
5: 지금 개똥방. 생각해보니까 엄청나네요. 예. 그런... 업장 문을 닫게 한 거 아닙니까?
4: 대단한 냄새인 거. 뭘 드셨길래?
1: 어느 정도야?
4: 아 대박이다. 자 여튼간 이게 오늘 이번에 6월 월장원입니다. 이분께는요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를 쏩니다. 와우. 아 대박입니다. 자 요거요 요거 풀 패키지. 아~ 예, 핸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와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막 자 대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가족들이 아주 화목해지죠.
1: 그래요?
4: 예. 자 이번에 이제 7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7월 이벤트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소개만 돼도 책정 금액 상품권에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이 주고요. 주정한 선물이 뭡니까?
1: 자 너무 탐나고 갖고 싶기는 한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꼭 반대를 합니다. 쓸데없는 거 살 생각하지 마. 그럴 돈 있으면 나눠줘라. 내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내가
4: 직접 마시는 맥주. 야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나도 저지당해서 못 갖고 있어.
1: 그죠? 차갑게 보관하고 싶은 화장품이나 팩.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하지만 재밌는 사연을 썼더니 컬투쇼에서 줬다고 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홈파티 할 때 술 냉장고로 쓰면 여기가 바로 스카이 라운지죠.
4: 예. Yeah.
1: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
4: Yeah. 우와.
0: 이야. Yeah.
4: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어.
1: 저도 이거 살려다가 저지를 당했어.
4: 나도 저지 당했어. 예. 나도 와이프한테.
1: 아.
4: 방송 놈들이 옛날에 사주려고 그랬나? 그래갖고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예. 이제 완고히 거절을 하는 바람에 못 갖게 됐습니다.
1: 네.
4: 자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보다 강력한 월장원 선물은요.
1: 네.
4: 대박입니다 이거. 9월까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은 뭡니까? 10월까지도 그럼 덥다. 아 더워.
1: 더워.
4: 찌릿한 무더위 한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거실에 딱하니 서 있어요. 그러고선 커다란 입으로 차가운 냉기 있는 바람을 뱉어내기 시작하셔.
1: 아, 소리도 그렇게 납니까?
4: 예, 예. 좀 소음이 있어요, 좀.
1: 아, 고민 좀 해봐야 돼.
4: 예, 자, 월장원 선물은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
1: 야. 이게 그 기술적으로 스탠드 에어컨이 더 시원한 거 아시죠?
4: 어, 그럼요.
5: 어, 기술적으로.
1: 네.
5: 그, 왜 그러죠?
3: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길래?
1: 아, 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4: 이제 예, 요즘에 또 뭐 예, 인버터 시스템 때문에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1: 맞습니다.
4: 예, 살살 틀어놔도 작년엔가 저도 에어컨을 스탠드형으로 바꿨는데
1: 예.
4: 아 시원해. 조금만 틀어놔도
1: 진짜 시원해요.
4: 아 시원하더라고.
1: 네.
4: 예.
1: 시원해요.
3: 네. 재훈이 형님은 에어컨이 없어요? 왜 다들
1: 네, 공감을 못하세요 네. 형.
5: 아니요 그게 아니라
4: 저 천장형인가보다?
5: 예?
1: 천장형?
5: 아니 그저 방에는 보통
4: 예, 벽걸이
5: 예, 예 그런 거 있으니까 벽걸이.
4: 방은 그렇지
5: 예 방에 누가 그 스탠드를 좀 놓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예. 예.
1: 또 누가 서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5: 예. 방에. 밤에 잘 때 무섭고
1: 예. 예.
4: 여러분 솔로남이니까 예.
1: 그리고 방에 스탠드가
5: 바람 나올 때마다 으아! 그래. 하면 진짜 무섭지.
4: 자 그럼 오늘 자 주장원의 후보는 누구와 또 될지 후보 사연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숙취와 용기. 여자분이
5: 아, 사건이네요.
4: 예, 숙취와 용기.
5: 사건이네요. 무조건 사건.
4: 어떤 용기일지도 궁금합니다. 익명입니다.

0: 저는 30대 초반까지 혈기왕성하고 술빨이 아주 잘 받았어요.
1: 그땐 그렇지.
2: 예.
0: 33살 생일날 그날도 친구들이랑 1차는 삼겹살에 2차는 막창
1: 아유.
0: 3차는 치킨 4차는 노래방
3: 5차까지 갔어. 미쳤다 이 사람.
1: 와,
3: 술빨이 엄청 받았나 보네.
0: 5차는 뼈 해장국까지 실컷 먹고 야생마처럼 놀아제꼈어요.
1: 이야.
0: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출근을 했죠. 숙취도 어마어마했고 해장똥도 못 샀고
2: 나이스.
0: 긴 머리는 감을 시간이 없어서 똥머리로 대충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난다 긴다 해도 이미 지각이었죠. 흔들리는 버스 안, 속도 안 좋고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2: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1: 아~
3: 야, 재밌겠네.
0: 그리고 결국 소리는 없지만 아 뜨거! 상당히 뜨겁고 수분이 상당히 많은 묵직한 가스랑 함께 급똥이 찾아왔어요.
1: 아...
0: 잠을 겨를도 없이 분출을 했습니다. 왜 그래?
1: 어...
0: 진짜 제 냄새인데도 도화질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더군요. 버스 안 승객들은 이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 둘 앞다퉈서 버스 창문을 열어제꼈고 심지어 기사님은 정류장에 정차하실 때마다 버스 앞문과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서너 번씩을 하고 출발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3: 야, 이 사람 그 정도로 다들 힘들어하면 중간에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이 정도면 버스 운행 정지시키겠는데?
0: 버스 안 지독한 똥박이 냄새는 화생방보다 더 독하게 퍼져나갔고 승객 중에 어떤 아저씨는 헛기침을 하셨고 어떤 아주머니는 귀엽고 헛구역질까지 하시더군요. 저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괜히 헛기침을 했어요. 근데 헛기침을 하다가 또 똥바퀴가 쓱쓱 비집고 나오더군요.
3: 우리 기침하면 방구 나오잖아요.
0: 그렇게 20여 분간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버스 안을 혼돈의 카오스로 만든 다음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직 회사까지는 두 정류장이나 남았지만 내려버렸어요.
3: 그래.
0: 근데 버스 안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버스 안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치면서 크게 외쳤어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저 여자야! 버스 안 승객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냅다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전날의 술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새는 걸 어떡해요. 괜히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 옆에 계시던 아저씨가 버스 창문으로 제 가방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뛰어내리라 가방을 자리에 두고 내렸던 아이고 들었는데 동방기 범인으로 들킨 줄 알고 냅다 자백을 해버린 거죠. 멀어지는 버스 속 승객들의 목과 시선은 버스 뒤를 뚫고 나올 만큼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냄새는 정말 폭력적이었죠.
1: 야 근데
3: 와 아줌마 대단하네.
0: 저 여자예요. 저 여자야.
1: 가방이 저 여자 거라는 건데.
3: 그렇지.
1: 가방이 저 여자 거라고. 그런 건데. 본인이 틀려가지고.
4: 아, 그래요?
1: 예. 아니 근데 되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본인은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3: 그렇죠. 뭐 그냥 웃어야지 어떻게.
1: 우와 대단합니다. 이거 네. 잠잘 때마다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얘긴데.
3: 망하지만 뭐 어떡해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9만 원이요.
1: 그때 그 버스에서 그 여자 아니야?
3: 야, 그렇게까지 기억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1: 9만 원이요?
3: 냄새가 거지 같아갖고.
4: 저도 9입니다.
1: 9요.
3: 9만 원! 아. 버스 얘기가 나온 김에 버스 대형 버스의 노래를 하나 듣죠.
4: 아 아주 대형인,
3: 버스
4: 예, 두 대나 되네요.
3: 예
4: 버스커 버스커의 버스송이가
3: 대형 버스 얼마나 크면 버스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람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매년 7월 6일 스페인 북부 도시 팜플로나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 페르민 축제가 시작됩니다. 9일간 이어지는 축제 하이라이트는 매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엔시에로 출발 지점에서 투우장까지 약 850m 구간을 황소 무리와 참가자들이 함께 질주하는 황소 달리기죠. 그런데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전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동물복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통과 변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산 페르민 축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스페인의 여름을 뜨겁게 열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트쇼 4부의 문을 엽니다.
1: 오케이.
0: 자, 우리 본업이 가수인 예, 겨치기 아버지, 겨버지 최재훈 씨께서 공연은 잘 끝났어요? 저번에 저 같이 한성훈 씨랑 한 거는?
2: 네.
0: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2: 네.
0: 네. 잘 됐군요.
2: 감사합니다.
0: 사연을 읽으세요.
2: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3: 얼마 전 저녁에 시부모님이랑 맛있게 밥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식구들 전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바람도 선선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한참을 걷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시어머님이 문득 뒤를 돌아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더군요. 언제부턴가 시아버님께서 대열에서 이탈해서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빡침을 담아
0: 빡침
2: 어머님이 예.
0: 빡침 거죠 어머니 이게?
2: 그쵸 그쵸
3: 혼잣말로 나지막히 읊조리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망할 영감탱이가 또 혼자 어딜 기어가 사노는 거야. 사실 저희 시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경마 일명 말들한테 밥 주러 다니시느라
1: 말밥
3: 집안 재산을 꽤나 날리셨거든요. 게다가 약주만 한 잔 걸치시면 자꾸 홍길동처럼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오랜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님 가슴에 응어리가 혼잣말 그런 응어리가 혼잣말까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장아장 걷던 저의 6살짜리 딸내미가 커다란 눈을 반짝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아주 열심히 찾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저 멀리 가로등 밑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아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공원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0: 순간 한강공원에 모든 소음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랑 저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돌부처처럼 굳어버렸고 저 멀리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시던 아버님은 본인의 새로운 닉네임을 들으셨는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6살 딸아이는 자기가 할머니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줬다는 뿌듯한 표정으로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님을 뵐 때마다 자꾸 딸아이의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 할머니, 망할 영감탱이 저기 오네.
1: 끝났어요. 아, 순수한 6살.
0: 아, 이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아, 한번 해보실래요?
2: 어떻게 뭐라고?
1: 6살.
0: 할머니, 할머니.
3: 할머니, 저기 망할 영감탱이가 와야.
1: 아, 역시.
0: 좋고요.
4: 망할 영감탱이.
1: 망할 영감탱이. 아.
4: 저는 8이요.
1: 저도 8입니다.
5: 네, 8이요.
2: 8만원!
1: 8만원!
2: 자, 이제 천록담이정의 무대입니다.
1: 저의 무대입니다.
0: 아니, 이렇게 근데 사연을 이렇게 화투장 지듯이 이렇게 펼쳐서 지고 있어요?
2: 약간 쪼이는 맛이 있죠.
1: 아, 제가요?
0: 네.
1: 아, 그랬어요?
0: 네, 지금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러고 있던데.
5: 아, 그러다가 아까랑 한 장을 낼라 그러더라고요.
0: 아, 습관 무서워.
1: 아니, 저 화투 아예 못 치는데? 싹 봐가지고 낼만한 게 있나 지금 본 거예요. 자, 제목은 용하다 용해. 글쓴이 익명입니다.
6: 당시 저는 모태 솔로였고 인생의 목표가 솔로 탈출이었습니다.
1: 여자분이세요.
6: 수많은 소개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애프터를 받지 못했고,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면 다들 하나같이,
5: 아, 그 제가 일이 바빠져가지고 그 당분간 연애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7: 근데 소개팅을 왜 나가?
0: 야, 진짜.

0: 심하다.
1: 이런 일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일이 바쁘면 일만 하지. 대체 소개팅이 왜 나온 거야?
2: 그러니까.
1: 기대된 연인이야. 저는 또 한 번의 소개팅을 앞둔 상황이었고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아주 잘 맞추는 점집이 있다고 점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제 연애운을 막고 있는 게 뭔지 도대체가 궁금했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제가 모토솔레... 모태솔레인데요. 도대체 제 연애운이 왜 이런 건가요, 선생님? 그리고 소개팅이 3일 남았는데 이번 소개팅은 잘 될 수 있을까요?
3: 그 이번 소개팅은 잘 될 수가 없어.
1: 아니 왜요, 선생님? 왜 안 되는데요? 제 연애운이 막혀 있나요? 그럼 연애운이 터지는 뭐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써주세요. 네, 선생님.
3: 그 이번 소개팅은 그 3일 남았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그 몇 달 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1: 아니 부적 쓰는데 몇 달이나 걸려요? 돈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릴게요. 어떻게 좀 바로 좀 써주세요.
3: 그게 그러니까 그거
1: 다 얼마면 되는데요, 선생님? 네?
3: 너는 부적을 쓸 게 아니고 성형외과를 가서 쌍꺼풀을 하든지 코를 눕히든지 뭐라도 해.
2: 뭐라도 해.
3: 그럼 성공할 수 있어.
2: 이게 뭐야, 점점.
1: 아,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어때서 여기 완전 사이비네? 욕을 바가지라고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3일 후에 한 소개팅은 대차게 망했고 고민 끝에 그 점쟁이의 말대로 성형외과를 가서 성형을 했더니 마침내 모태솔로를 탈출했습니다.
2: 아이고 용하네.
1: 그분은 사이비가 아니고 정말 용한 분이었어요. 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2: 누군가 점쟁이처럼 속 시원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 가족들도 얘기를 안 해주고
0: 속 시원하게 그냥. 그래서 탈출을 했대요.
2: 네, 축하드립니다.
4: 아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될 뿐이면은 네. 원석이 괜찮으신 거죠.
2: 네. 고쳐서 그럼... 될 뿐이면은 뭐. 고쳐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2: 얼마요?
0: 7만 원이요.
2: 네, 저도 치료.
4: 저도요.
5: 저도요.
2: 7만 원! 자, 이제 드디어 기록의 아빠 최성민의
0: 기록의 아빠의 무대가
2: 아이들 셋이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0: 아빠의 사연을 기대하고 있는
2: 예. 네, 저 막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세요. 우리 아빠 잘해라 화이팅 하는 눈빛이죠.
5: 네. 큰일 났습니다. 자, 관종 인생이라는 글이고요. 이재호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목받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저는 관종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드디어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고 꿈에 그리던 첫 차를 뽑은 주말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창문 내리고 신나는 노래를 튼 채 강남대로를 누빌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남대로에 진입해서 신호대기를 받으면서 맨 앞줄에 서 있었죠. 옆 차선을 딱 보니까 경차에 한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세상 행복하게 서로 김밥을 먹여주고 있더라고요.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겁니다. 김밥을 먹느라 브레이크 밟는 걸 깜빡했나 싶어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브레이크! 큰 소리로 외쳤죠. 근데 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제 뒤차도 그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내주더라고요. 클락션을 빵빵 같이 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김밥 먹을 때 아니야! 브레이크! 오 막내가 웃고 있어요.
0: 내가 웃었어.
5: 막내야
2: 브레이크! 김밥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5: 그 가족의 행복을 반드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꽝!
2: 어머!
5: 뒤차가 제 차를 박은 거예요.
2: 에?
5: 새 차 뽑은 지 겨우 3일

0: 참을 했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싸한 직감이었습니다. 저한테 운전할 때 습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호 대기 중에 중립에 두면 기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그 습관 때문에 차가 뒤로 슬금슬금 밀리고 있었는데 똥멍청이처럼 가족이 탄 경차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뒤차 아저씨는 그 뭐 하는 거야? 클락션으로 내가 신호를 줬잖아. 네 차가 내려오고 줬잖아. 미친 거야 왜? 브레이크!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이 켜지기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과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까지 전부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광종으로 살았다지만 그때 그 시선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 후 저의 관종병은 완치되었습니다.
1: 네, 본인 차가 아니라 뒤로 가니까 딴 차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 거죠.
2: 맞아요, 맞아요.
3: 아니 근데
2: 착시.
3: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차가 뒤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브레이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맞아요. 본인이 안 밟으면서.
0: 그 뒤차는 우리가 빵빵했는데 같이 네. 도와주는 줄 알고.
3: 네,
1: 브레이크가 망가진 줄 알았나 보다.
3: 얼마나 이상하게 막혔어.
1: 브레이크가 망가졌어.
0: 아 자기 차 뒤로 가는데.
3: 그러니까
1: 브레이크.
3: 된 거잖아요.
0: 아 재밌네. 탄산하니까 재밌네.
2: 그렇지.
0: 와. 원래 8이었는데 저 9로 올립니다. 예. 9만원이요.
1: 예. 저도요. 저도 9요.
2: 9입니다. 9.
1: 9만원.
2: 야. 브레이킹.
1: 평소와 다르게 또 직접 이렇게 재현도 하면서 예. 와 아이들 앞이라고.
3: 야 의자 막 뒤로 가면서.
1: 예.
3: 멋있었어요.
1: 예. 우리 그 지금 그. 아이들 중에서 아빠는 정말 9만 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이들 잠깐 뭐 의견을 좀 들어봅니다.
2: 네,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둘째. 자, 마이크 잡아봐요. 지금 아빠 읽은 사연 재밌었어요?
4: 네.
1: 브레이크 사연. 어떤 사연인지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러면 0부터 10만 원까지. 9만 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얼마라고
0: 생각하는지.
1: 최고가 10만 원이에요.
4: 9만 원?
1: 아이들도 인정을 하는.
2: 아이들도 인정을.
1: 둘째가 인정을 하는. 인정. 예.
0: 웬만하면 아빠 정도면 10만 원이라고 외치는 건데. 네.
2: 정확한 친구예요.
0: 네. 탁탁치 않습니다.
1: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푸꾸옥. 푸꾸옥 아시죠? 베트남
3: 예, 지역 이름 유명 아닙니까? 지역 이름.
0: 지금 뜨고 있는
1: 관광지죠.
0: 예, 뜨고 있는 도시.
1: 푸꾸옥이라는 제목입니다. 김희조 씨. 엄마가 서랍에 새끼 발가락을 찧어서 병원에 가셨죠.
5: 선생님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요. 사흘 뒤에 베트남 푸꾸옥에 가야 해서 진통제라도 받을까 해서 왔어요.
6: 예, 일단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죠. 그런데 진단 결과 골절입니다. 당장 핀을 박아도 무방해요. 근데 푸꾸옥에 가셔야죠.
5: 네, 꼭 가야 돼요, 선생님.
6: 수영을 하실 건가요?
5: 그럼요. 거기까지 갔는데 해야죠.
6: 선생님은 환자의 여행 계획을 고려해서 일단 그러면 뼈를 맞춰보고 내일 경과를 보죠. 여행 다녀온 뒤에 상태를 보고 그때 핀을 박든지 합시다.
1: 엄마는 뼈를 맞추는 고통이 겁이 났지만 핀 박고 통깁스를 한 채로 휴양지 여행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선택권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6: 많이 아프실 겁니다. 참으세요.
5: 그렇게 많이 아파요?
6: 뼈를 맞추는 건데 이거 당연하죠.
5: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겁나나 어떡하지?
6: 환자분 너무 아프면 이렇게 외치세요. 붓고! 붓고! 아니 붓고! 이렇게
5: 붓고! 붓고!
6: 다시 한번 붓고!
5: 붓고! 붓고!
6: 자 이제 좀 맞춰준 것 같은데요.
5: 아 그래요? 아우 이제 푸꾸옥에 가면 통증이 사라지겠다. 아, 푸꾸옥!
6: 아이고 이 뼈가 잘못 맞춰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5: 아이고.
6: 아니 푸꾸옥을 외치세요.
5: 푸꾸옥!
6: 아 이 뼈가 이렇게 안 맞아.
5: 푸꾸옥!
1: 웃긴다. 여행지가 다른 곳이었다면 어땠을까요?
5: 다낭.
1: 안 웃겨요.
5: 안 웃겨. 상하이 안 웃겨. 시드니 안 웃겨.
1: 푸꾸옥이라서 웃기더라고요.
2: 푸꾸옥.
1: 엄마의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합니다.
2: 뭐야.
1: 하셨네요. 엄마의
2: 어디.
1: 새끼 발가락.
2: 저기?
1: 어디가? 저기가.
2: 골절이에요? 맨 오른쪽에?
1: 그런가 보네.

0: 어 그러네.
1: 이게 이거 봐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예, 예.
2: 봐도 모르겠다.
0: 여기래.
2: 어 몰라요.
1: 아 거기.
2: 봐도 몰라.
0: 여기가 찍힌 건데 뜯긴 거. 자, 아 저는 8이요.
1: 저도요.
2: 저도 8입니다.
1: 저도요.
0: 하나. 자 지금 저희가 시간상으로 볼 땐 그 순서대로 다 읽으면 최성민 씨나 우리 이정 씨로 가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성민 씨가 못 읽거든요.
2: 맞아요.
0: 아이들이 이제 온 거기 때문에 네. 기회를 바로 최성민 더. 씨한테 넘깁니다.
2: 하나 더 읽어주세요.
3: 이정 씨가 읽는 건 어떨까요?
0: 아빠가 하나 더 읽기를 바랍니다.
3: 아, 아 그럼 여기까지 딱 좋았던 것 같은데.
2: 브레이킹까지 좋았어.
3: 예, 할머니의 바람 익명입니다. 퍼온 사연입니다. 80평생을 물 한 컵도 당신 손으로 떠드시는 일이 없는 우리 할아버지. 야.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수발을 드시던 할머니는 반려견인 복돌이를 쓰다듬다가 결국 폭발을 하셨어요.
4: 아유, 내가 다음 생에는 우리 복돌이를 영감으로 만나야 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요? 하녀도 이거보다 낫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5: 뭐요? 지금 그 말은 그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야? 그 뭔 소리야? 아 그래 다음 생에는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복돌이랑 부부로 만나. 어? 그래서 알콩달콩 천년만원 만년 살아. 복돌이랑 살아. 복돌이랑.
4: 아이고 그래요. 그러라면 내가 뭐 못할 줄 알아요? 내가 오늘부터 아주 초한수 떨었고 두 손이 발되게 필 거요. 하루빨리 복돌이가 내 영감되게 해달라고. 어?
3: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비꼬시듯 말씀하셨어요.
5: 아 그래라 그래 그래 복돌이랑 살아라 복돌이랑 살아. 근데 말이요 복돌이가 영감되면은 아이고 자식은 못 볼 거예요.
4: 복돌이가 영감이 되면 자식을 못 받으니 그게 뭔 말이래요? 어?
3: 그러자 할아버지가
5: 내가 어제 복돌이 중성화 수술 시켰어.
0: 미쳤네.
5: 쟤는 이제 씨가 없어. 그러니까 네 혼자 살아. 아
2: 아이고 복돌이.
1: 아니 본인이 얼마 매기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0: 그래 물어보자. 네, 애들한테. 자 우리 첫째한테 한번 물어보자.
2: 첫째 이거 첫째. 얼마짜리 사연입니까?
0: 자 우리 첫째 딸 중2라고 하는군요. 네. 자 아빠의 사연 얼마 재미를 볼 때는 얼마 몇 만 원 주면 될까요?
6: 10만 원이요.
1: 10만 원.
0: 역시 장녀답네요.
1: 야, 역시.
0: 어 예. 장녀답네요. 우리 막내는 막내.
2: 막내
0: 얼마? 얼마?
6: 10만 원.
0: 10만 원.
2: 아.
0: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얼마?
3: 솔직하게.
2: 솔직하게.
6: 9만 원?
0: 남자. 그러면 세 분만으로는 10만 원.
2: 10만 원.
0: 세 분만으로는 10만 원.
2: 네. 네. 아, 그렇죠.
3: 아, 아직은 안 나왔죠.
0: 자식 판단으로는 네. 10만 원. 이제 우리 아. 우리 해봐야죠.
1: 성민 씨는 네. 그러면 10만 원으로 하시고. 네.
0: 네. 아, 10만 원이에요? 아니 본인
1: 아니 뭐 애들이 얘기했으니까
2: 네, 애들이 얘기했으니까
1: 그걸로 어, 하시죠.
0: 그럼 어, 10만 원. 어, 너는 얼마?
2: 어, 어 저도 아 이거 어렵다.
1: 어려워요?
2: 어려워요.
1: 오 제가 먼저 할게요.
2: 예.
1: 저 10만 원이요.
2: 어
1: 해보세요.
0: 예.
2: 아 큰일 났네.
0: 예.
1: 어 이거 10만 원이요.
2: 이 일을 어쩐다.
0: 전 이미
2: 9만 원이요.
0: 전 저 친구들한테 이미 용돈을 줬어요. 그 저한테 반감은 없을 겁니다.
2: 예.
0: 8만 원이요.
2: 어, 그러면 얼마죠?
0: 9만 원.
2: 9만 원. 예.
0: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이의 노래 여우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프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오늘 주장원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 어우, 내가 갖고 싶다. 씨. 오늘 최성민의 활약으로 9만원짜리가 3개가 나왔지만 제가 읽은 바로 주장원은 숙취와 용기.
3: 어허.
2: 저 여자! 익명님께 드리겠습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그리고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까지 받으실 후보에 오르셨고요.
4: 축하합니다.
2: 그리고 아까 예고를 했었죠?
3: 네, 7월 13일에 SBS 드라마 김부상의 주연 배우 윤경호 씨가
2: 와우.
3: 13% 시청률 공약, 무건수행 공약을 지키러 컬투쇼에 출연한다고 말씀드렸죠.
2: 예.
3: 컬투쇼가 땡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게시글에 친구를 태그해서 홍보해 주시면 랜덤으로 몇 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쏘겠습니다. 지금 바로 컬투쇼 인별그램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와. 그렇습니다.
5: 네. 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네요.
2: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5: 옵니다. 볼 수 있겠다. 볼 수
2: 다른 출연자들도 뭐 같이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같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3: 와우.
2: 네, 김 부장이 오면 대박이겠죠.
3: 야. 네.
2: 자, 최성민 씨, 오늘 아이들이랑 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5: 아, 감사합니다.
2: 아, 좀 우리 청록단 수고하셨고요. 네, 최재원 씨, 고생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나도 수고했어.
3: 고생하셨습니다.
2: 오늘 완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 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0: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제성의 황제!

다들 회사에 김부장 한 명씩은 있죠. 자, 요즘 SBS에서도 김부장이 난립니다. 바로 소지섭 씨가 출연하는 SBS 금토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요, 여러분,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와우! 뭐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찾기 위해서 벌이는 복수 액션 드라마인데 소지섭 씨가 딸을 찾아 나서는 아빠 역할로 한국 드라마에 보기 드문 아주 멋진 액션을 선보이고 있죠. 저도 딸 가진 아빠라 감정이입하면서 보고 있다고요.

소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민지 어디 있어? 네, 김 부장 민지 찾고 황 부장 빵댕이 어디 있어? 빵댕이 어디 있어? 하이! 이 시간에 라디오도 안 들어오고 지금 어디 애매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빵댕이들 찾으러 저 황 부장이 나서 보겠습니다.

자, 2026년 7월 6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 나얼의 출석 체크, 출첵 듣고 오셨습니다. 김부장, 드라마 김부장의 상승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빨리 SBS는 5화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화. 이게 제가 지금 상화 보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뒤에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웹툰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아, 웹툰에 손을 대서 지금 거의 지금 나온 것도 끝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입만 뻥긋하면은 지금 한 12화 정도에 뭐가 나올지 쭉쭉쭉쭉 지금 스토리를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고.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드라마로 이게 이제 실사화 돼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웹툰이. 근데 뒤에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뒤에 진짜 더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했거든요. 네,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고. 제발 저만 들리는 걸로 말 좀 끊지 마세요, 임팔라 PD. 아니, 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끊습니까? 아, 지금 드라마, 결국 드라마 이야기예요. 아, 뒤에 진짜 더 재밌고. 지금 주상욱 씨

0: 이가 지금 아주 네, 이 뭐 제가 입을 더 많이 열면은 여기서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 드라마랑 웹툰이랑 진짜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으로 다 보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의 깨알 웃음 포인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서지섭 씨가 제작 발표 때 이 SBS가 고향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아주 제대로 각 잡은 연기 폼을 보여주고 있다. 네, 쏙쏙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아 지금 5화 지금 편집 다 됐겠죠? 네, 감독님 편집 다 됐겠죠? 박수경님, 저도 그 드라마 보는데 그 드라마 이상해요. 막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던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 너무 금방 끝납니다. 너무 금방 끝나. 근데 이 김부장도 사실 원래 다른 작품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이렇게 스핀오프로 빠져나와가지고 드라마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 중년의 멋이 폭발을 하죠. 소지섭 씨가 아주 그냥 싱크로율 100% 딱 맞는 역할을 만났다. 김민아님, 내가 다녔던 회사 김부장은 진짜 최악이었는데 거기도 악당들한테는 김부장은 최악입니다. 9909님, 김부장보다 나는 김부각이 더 좋다. 자 이렇게 이제 먹는 얘기 나오면은 이제 토크를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김부장이랑 김부각이랑 지금 벌써 연결이 돼버렸죠. 이선자님, 팡디 청취율 조사 파이팅. 아, 저 대신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2026년도 3라운드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015 오는 전화를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우리 청취율 조사는 뭐 거의 축제죠. 황재성의 황제 파워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뭐 듣고 계세요? 황재성의 황제 파워입니다. 요렇고롬. 그리고 또 우리 새싹회원들 항상 영입하는 거 우리 매일매일 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청취율 조사 때는 그래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1: 잘 부탁합니다.
0: 자, 프로그램 명이 기억이 안 나도 황재성 빵디마 외쳐도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에 앉아서 옥수수 먹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옥수수 빵디 신발 신었나요? 안 신었나요? 1번 신발 신었다. 2번 신발 안 신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광고 It's 가공.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황 부장과 함께하는 황제 파워.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에이, 유엔.

무장이네요. 이거 문자 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창에다가 경민님의 문자를 아주 도배했으면 좋겠어요. 경민님 감상.

0: 장미연님, 어서 와버려. 손진택님, 빵부장님, 오늘도 두 시간 부탁해버려.
1: 좋았어.
0: 접수. 0431님, 빵디, 아 뭔가 부장은 안 어울리는데 빵대리는 잘 어울려요. 사랑의 빵대리. 무슨 차이죠? 부장과 대리의 이미지, 이게 대체 무슨 차일까요? 우리 기술감독님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부장 대리 중에 그 사이가 차장입니까? 부장과 대리 사이가 차장입니까? 아, 저한테 어울리는 거 약간 대리라는 거죠? 약간 영한 느낌인가? 자, 여러분 저한테 어울리는 직함 좀 찾아주십시오. 저 뭐가 어울리는지. 황 부장 괜찮은 것 같은데.

0: 차를 계산해봤을 때 빠르면 부장 아니면 평범하게 오면은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장이 좋지.
1: 좋았어!
0: 조민희님, 배지희님, 유년.

임박집 아줌마 술 체결. 어쩐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니. Yeah. 자, 다음 곡입니다. CM Blue Love. Yes.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에 앉아서 옥수수 먹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옥수수 빵디 신발 신었나요 안 신었나요? 1번 신발 신었다, 2번 신발 안 신었다. 5분 추첨해서 선물!

0: 착합니다. 포항 습도가 완전 높아서 바닥이 찍찍해요.
1: 아 오늘 진짜 날씨도 궂은데 습도 최고겠죠. 다들 옆에 불쾌지수 조심스.
2: 김명희의 빵디 이터운날 이스파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여기 꽈배기 꽉이라서 튀김기가 절절인데 너무 덥구만요. 그럼 명희님께 파워 냉방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원해져라 파워 냉방.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알리 헤이 미스터 둘둘둘 하나님 황계장은 어때요? 이거 봤습니다. 땡플릭스에 저 카지노에서 그 형사가 찾아왔을 때 얘기하죠. 네가 게장이건 간장게장이건 상관없다고. 게장 좋은데요. 이름이 약간 카리스마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조대호님, 정화등님, 안광민님 반갑습니다. 현상민님, 김은유님, 오늘은 신나게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 이름을 읽어버리고 있는데 어때요? 기분이가 신나버리죠? 성아라님, 빵디가 부장님이면 전국 맛집으로 회식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0: 어서 오십시오. 유찬수님, 강근주님도 반갑습니다. 양지혜님 그리고 한소울님도 와주셨고요. 이태강님도 어서와요. 1000님, 태형은 영락 없는 부장님인데 말이죠. 아, 부장님도 약간 부장님들이 신생아 몸처럼, 네, 저처럼 비슷한 몸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1: 좋았어!
0: 오히려 좋지 않니?

7353님, 빵디 지난달에 AS 맡긴 샌들이 아직 완료가 안 됐대요. 이러다 여름 다 지나고 맞겠다요. 내 신발 내놔, 내 신발 내놔. 진짜 이러다 겨울에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AS야 빨리 끝나라. 시간 단축 빔 쏴드립니다. 시간 단축.

황매실로 매실 청담동으로 출첵합니다. 잘했어요, 홍선님. 자, 이렇게 매실청 담그고 출첵을 한 최홍선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최홍선님께는 부침열이면과 상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네. 황매실. 황매실 이름 너무 귀여운데. 네,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드리겠습니다. 옥수수 팡디 신발 신었나 안 신었나. 1번 신발 신었다, 2번 신발 안 신었다. 정답은 2번 신발 안 신었다. 네, 정답자 중에 추첨했습니다. 박지은님, 변상미님, 1660님, 0581님, 3461님, 콩그레츄레이션. 네, 이분들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칠게요. 2056님의 신청곡입니다. 미연 드라이브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0: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5: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6: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5: 7월 7일부터 14일까지
6: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5: 제주항공
4: 짐.
7: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9: 차례.
8: 2부 시작하면서 특별 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7일 금요일이죠. 황제 파워 4주년 맞이 특별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7월 17일 4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열리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픈 스튜디오 신청 게시판 여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의 생일 파티입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7월 17일은 휴일이에요. 황세영님, 황부장님 오늘 비 오는데 김치전에 막사 어떠세요?
10: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11: 좋았어!
8: 아, 오늘 같은 날은 뭐 이거 무조건 일찍 제가 부장이면은 뭐해? 짐 싸. 지금 바로 짐 싸고 일어나. 그 잔말 말고 나 따라와. 딱 오늘 5시 50분까지만 막사에다가 전 먹을 거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가. 안 가는 회사원들 있으면 징계 내릴 거야. 어때요 여러분? 멘트 좋았죠? 당장 집으로 뛰어가. 잔업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넘겨. 내가 다 해놓고 갈 테니까. 미쳤다. 미쳤어. 소지섭 느낌 나버리죠. 더 싫다고? 왜 더 싫어? 아니 이래도 싫다고 하고 저래도 싫다고 하고 대체 니들은 뭐야? 그냥 존재 자체가 싫은 건가? 아니 일도 대신 해주겠다는데 빨리 퇴근하라고. 송원신님 대구 특파가 났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비 예보였는데 비는 안 오고 현재 기온만 33도로 따뜻하네요. 33도가 따뜻한 온도입니까 대구는? 33도면은 펄펄 끓지 않나요? 너무 습하고. 아, 이 더위 전사들의 이제 그 일타들이 모여 있는 이 대구. 아, 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스테리한 도시고요. 우리 대구에 파워 냉방빔 또 쏴야겠습니다. 자, 대구 분들 조금이라도 안 덥기를 파워 냉방빔. 자, 오늘 2부 노래 세 곡의 치열한 자리 경쟁이 있는 코너죠. 숨바 곡질이 준비되어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날씨에 이 노래 너무 좋죠. 김건모 빨간 우산 듣고 올게요.

과장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닌 거지? 카드만 주세요. 무조건 같이 갈 거야. 윤희, 무조건 같이 가고 나 말고 단톡방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조만간 찾아낼 거야. 2807님, 5시 30분이 퇴근인데요, 황 부장님. 근데 50분까지 있으라고 한 거야, 내가. 아유,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구만. 이혜민님, 얼굴이 소간지가 아니라 싫어. 소간지, 그냥 소간이라도 안 될까요? 혜미, 어쩔 수 없어. 이번 생에 너의 부장은 나야. 혜미,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오늘은 그래도 다들 칼퇴 진행시켜.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내가 지금부터 다 찾는다 노래랑 숨바꼭질 해봐요 숨바꼭질 자 숨어있는 세 곡의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죠 숨바꼭질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막 섞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세 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노래 세 곡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조리 찾아서 제목만 딸랑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가수 이름 적지 마세요. 혹시 틀릴까봐 그래요. 자,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정답자 중에는 추첨해서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제목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믹스부터 갑니다. 들려 주세요.

아, 이거 뭐 지금 노래 세 곡을 제가 지금 다 찾아내는 초유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쉽지?라고 했는데 정답을 제가 확인했었네요. 저도 모르게 답안지를 제가 봐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너무나 큰 히트곡들이 세 곡이 뭉쳐 있어가지고 아, 정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아, 너무 개성이 강한. 여러분, 이런 날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임팔라 PD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잠깐 졸았거나 혹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난이도를 확 낮췄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정답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믹스 들어볼 텐데 4356님이 아, 뒤에 누가 울고 있는데. 저 제일 먼저 찾은 노래가 그 우시는 분이었는데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56님 이번에 잘 들으세요. 이번에 한 곡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두 번째 믹스 들려주세요.

아, 이게 뭐 이제 너무 노래가 잘 들려버리니까 가사가 막 섞여서 들려버리네. 오,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구간이 또 있네요. 자, 오늘은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르면 컨닝하시고요. 마지막 믹스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믹스. 자, 1476님. 와, 역대급 별반개 난이도다. 크크크. 네, 지금 이게 몇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수정님, 다들 안다고요? 난 컨닝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좀 역대급이어가지고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마지막 믹스 들려 주세요.

뭐 완벽하게 다 들립니다. 자, 세 곡의 노래가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숨바꼭질 하고 있고요. 자, 노래 제목 세 개를 모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초 정답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한 번은 졌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남인선님, 친절한 임팔라 PD가 제목을 읊어주는 구간으로 골라서 합쳐주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노래의 제목이 나오는 바로 그 구간들을 난이도가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오늘은 그냥 확 낮춰가지고 그렇죠. 세 곡을 들려줬으면 오늘 따로 힌트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컨닝하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윤정민님의 신청곡 트와이스 TT.

0: 7097.
1: 으이 그 빵디, 오늘 같은 날 정답 안 보고 생생 냈어야죠. 7097님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선물을 가져가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저에게 제목이 나가고 정답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금 문자가 와서 생생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로 끄떡도 안 해요 제작진들. 7159님 오 나 들렸어 대박 이랬는데 이미 정답이 183개가 올라왔어요. 이런 날은 그냥 내려놔야 합니다. 어쩐지 진짜 명언이죠. 내가 쉬우면 뭐다 남들도 쉽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 걸릴지 거의 랜덤 뽑기입니다 여러분. 자 노래 마저 감상하고 돌아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숨어있는 노래 찾기 숨바 곡질 진행 중이고요. 세 곡의 멜로디가 절묘하게 뒤섞이면서 역대급 쉬운 난이도를 오늘은 자랑을 했죠. 자, 노래 세 곡 다 찾으셨습니까? 정답 공개합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소녀시대 G. 자, 두 번째 노래 청하의 벌써 12시. 아까 누가 뒤에서 누가 울고 있다고 했는데 청하 씨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어, 현아님. 아우, 나는 다 들리는데 제목을 모르겠다요. 그래서 컨닝하라고 한 겁니다. 1274님. 아, 이런 날 귀하다. 귀해. 크크크크. 진짜 귀하죠. 이게 사실 숨바꼭질. 요 코너가 원래 난이도가 평소에 나왔던 문제가 사실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아, 살짝 어려워야지 맞추는 재미가 있지. 제가 좀 마음이 어려가지고 힌트를 막 퍼주는 거지, 여러분. 1672님 손 덜덜덜 떨면서 보냈는데 아, 쉬웠구나. 네, 말씀드렸죠. 내가 쉬우면 뭐다, 남들도 쉽다. 자, 이 세 곡의 노래를 우리는 촤라락 섞어서 맨 처음 믹스가 탄생이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마 다 들릴 겁니다.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들었던 믹스 주세요. 가사가 넌 내게 반짝반짝 12시로 들리네요. 넌 내게 반짝반짝 12시. 노래들이 아주 보컬들이 독보적이니까 가사도 연결돼 버리죠. 자, 제일 먼저 정확하게 노래 제목 3개를 보내주신 분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거고요. 다른 당첨자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합니다. 최초 정답자 1581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0356님 2691님 장성열님 서진아님 콩글레츄레이션. 자, 박선영님 너무 재밌다. 이 난이도로 한 번 더 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만우절 같은 거예요. 선영님 오늘 같은 난이도는 사실 이제 아, 이런 거 근데 종종 한 번씩 이 정도 난이도 안 됩니까, 임팔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를 좀 가질 수 있게 이정 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저한테 너무 싸납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노래 두 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8104님의 신청곡 라이즈 겟 어 기타 들을게요. Tell me.

와, 방금 이팔라 PD가 저한테 말했던 그 내용이 왜 여러분 난이도가 쉬웠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정경숙님이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임팔라 PD님이 내일부터 청취를 줘서 전화 잘 받으라고 쉽게 내주셨네요. 이걸 맞춘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더 신기하고요. 사실 이제 알았습니다. 난이도가 쉬워진 이유. 내일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자, 르세라핌 스파게티 지금 노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2부 끝곡이겠죠? 자,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3부로 후루룩 넘어가버립니다. 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

0: 꿀이네. 잘 만들었다. 몽잘.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힘은 파워펌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헌디, 하남시에 살고 있는 소라삐 남편 인사드립니다. 2주 전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기쁘고 설렌 남편, 저희가 아빠 엄마가 된다니 아직도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납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황제 파워를 사랑하는 진성 빵댕이라 황디에게 멋진 축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을 우리 와이프에게 황디의 진심 어린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직 아기 태명을 못 정했는데요. 황디가 우리 아기 튼튼하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고 기운 팍팍 담아서 예쁜 태명 하나만 정해주세요. 저는 황디의 작명 센스를 믿습니다. 황디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여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가야,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내년에 만나자. 많이 많이 사랑해. 노래는 쿨의 아로하 신청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닌처럼.

자, 오늘은 소라비 남편님의 신청곡 쿨 아로하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식 축가였다고 하네요. 결혼할 때 들었던 음악을 둘이서 듣다가 이제는 셋이 듣고 계시겠네요. 일단 예비 부모님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삶이 아마 펼쳐지게 될 거고요. 마침 우리 황제팡어가 옆에 있다는 거. 여기에 또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육아에 도움이 돼버리죠. 네. 그리고 아직 태명을 못 정하셨다고. 신순동님께서 빵빵이 어때요? 궁디 빵빵 느낌으로다가 팡팡이도 너무 이제 귀엽죠. 근데 궁디 팡팡이 두 가지가 있죠. 잘했을 때 궁디팡팡, 못했을 때도 궁디팡팡. 김성우님, 무럭무럭 자라라고 열무 추천요. 우리 아들 태명이었는데, 네, 진짜 이게 사실 잘 자라라고 이렇게 지어주는 거, 이런 것들 진짜 좋죠. 그리고 태명은 약간 좀 촌스러운 것도 좋대요. 3083님, 태명 진짜 중요해요. 저는 쑥쑥이로 지었다가 54cm, 3.78kg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3주 된 지금은 4.2kg가 되었습니다. 와, 애가 자이언트 베이비. 진짜 쑥쑥 컸네요.

0: 아,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여러분, 전 제 친구 태명 중에 이거 되게 괜찮았는데, 만 가지의 복이 있으라고 만복이로 이렇게 만복이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귀엽게 지었더라고요. 뭐 건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물복, 인복, 뭐 장수복 다 합쳐가지고 그냥 만복이 어떻습니까? 우리 소라삐 남편님 마음에 들면 태명을 만복이로
1: 진행시켜.
0: 네, 우리 아내분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몸조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되니까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네, 힘든 일은 이 기간에 프리패스 이용권 우리 남편분 많이 많이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은 지금 뭐 태명이 없으니까 제가 만복이라고 부를게요. 만복이가 태어나면은 꼭 우리 황제 파워에 만복이랑 잘 만났어요라고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아셨죠? 다시 한번 콩그레츄레이션.
1: 좋았어.
0: 자, 여기까지 신맞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 릴레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8: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0: 1533-1566 세라하임.
1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3: 언제 변합시오. Let's go!

0: 저희가 어떻게 던져도 청취자가 찰떡같이 받는 시스템 당신과 나의 티키타카 릴레이 퀴즈.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 받은 팡댕이들은 제가 던지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선물을 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면 큰 상품, 실패하면 기본 상품, 전화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상품이 나간다 라는 말씀. 자, 카테고리가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카테고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 제목 릴레이. 네, 릴레이 퀴즈 카테고리 중에 원조입니다. 노래 제목 릴레이. 노래 제목을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이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 가수 이름을 힌트로 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윤하의 사건의 하나 둘 셋 하면 지평선이라고 외쳐주시면 성공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안 나겠다, 그럼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끊으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괜찮고, 제목을 재밌게 바꿔버려도 되고, 아무 말이라 하고 끊어도 된다. 아, 욕은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 또 임팔라 PD가 욕은 안 된다는 거. 그걸 또 마녀처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욕은 안 돼요. 네, 뭐 AI처럼 이렇게 항상 저한테 못되게 얘기를 해요, 맨날. 자상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빵댕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아, 자, 저 뒤에 진짜 된 거 맞아요?
0: 아, 그럼요. 뒤에 라디오 좀 꺼주시고요.
1: 아, 대박 대박.
0: 자, 이렇게. 자, 좋아하시 아직 문제를 맞춘 게 아닙니다. 이거 좋아하시다가 틀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1: 이것만 해도 좋아요. 어떡해.
0: 아, 그래요? 어머. 그 기왕 네. 전화 연결된 거 문제 맞추고 선물도 가져가십시오. 갑니다.
1: 네. 네.
0: BMK의 노래 꽃피는 하나 둘 셋.
1: 봄날에 오면.
0: 아, 안 돼. 봄날이 오면이 아니라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호피는 봄이 오면. 아, 봄날이 오면이 아니었어. 아, 이거 한 글자 때문에. 아. 까비 7118님 네 이럴 줄 크크크. 네, 우리 청취자들은 자비 없죠. 그냥 무조건 놀리죠 틀리면. 자, 다음 방댕이 전화 연결해 봅니다. 자, 전화 주세요. 아, 이거 아깝다. 저렇게 좋아하시는 분 선물 드려야 되는데.
2: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우와.
0: 갑니다. 자, 진정하시고.
2: 오케이, 오케이.
0: 자, 오마이걸의 노래입니다.
2: 오마이걸이요?
0: 네, 오마이걸. 살짝
2: 설렜었나?
0: 아!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살짝 설렜어요. 살짝 설렜어. 살짝 설렜어, 나가 아닙니다. 그건 제목이죠. 살짝 설렜어 난. 이건 제목이고 살짝 설렜어. 아, 오늘 지금 그 한 글자 차이로 다들 좀 많이 틀리시는 것 같은데. 김은숙님 오늘의 교훈 방정안됨. 이소영님 워워. 빵댕이들 제발 진정 좀 해. 소영님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문자 보내실 것 같은데 혹시 본인한테 전화 오실까 봐. 7097님 설레발치다 망했네 이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take it easy, 릴렉스 캄다운. 자, 진정하세요. 진정들 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전화 겁니다. 자, 쉼업하시고 전화 주세요. 쉼업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 아는 건데 지금 틀리고 있어요.
3: 여보세요?
0: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네.
0: 자, 갑니다. 라디오 진정하시고. 끌게요. 네, 라디오 끄시고. 아, 좋아요. 프로빵댕입니다.
3: 네.
0: 하이키의 노래. 건물 사이에 피어난 하나, 둘, 셋.
3: 장미.
0: 성공! 야, 첫 정답자다. 여보세요?
3: 네.
0: 뒤에 원숭이 소리 나던데요?

0: 자기소개 컴온.
1: 화성시에 사는
0: 화성시요?
1: 허니훈이입니다. 네.
0: 저 화장실로 들어가지고 방금 화장실에 사는
1: 경기 화성시입니다.
0: 화성시에 사는 누구요?
1: 허니훈이요.
0: 선이훈이?
1: 네.
0: 지금 어디서 통화하고 계세요?
1: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0: 집에 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혹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안 하십니까? 전업주부세요?
1: 저는 워킹맘이고요.
0: 네.
1: 네, 근무를 지금 단축 근무를 하고 있어요.
0: 오늘 아기들도 집에 있나요?
1: 아이들 아직 하원 전이라서.
0: 누가 픽업합니까, 오늘?
1: 데리러 가야 합니다.
0: 본인이?
1: 네네.
0: 아이고야, 세상에. 오늘 저녁 뭐 드실 예정?
1: 날씨도 좀 이래서.
0: 네.
1: 부대찌개 먹기로 했어요. 남편.
0: 그걸로 갑니다. 오늘 저희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이거 아주 괜찮은 선택이네요.
1: 네. 꾸리꾸리한 날씨에는.
0: 네. 이분들 날씨 고려하는 거 보니까는 최소 먹자랄이신 네.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안녕.
1: 안녕.
0: 신지연님. 오늘 다들 텐션이 너무 좋다. 크크크. 비가 오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황제파워가 비가 오면 텐션이. 390 하나님. 같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입니다. 축하드려요. 화성시에 계신 분들 연결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전화 주세요. 갑니다. 전화. 컴온. 받았다. 여보세요?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황제파워예요.
2: 잠깐만요. 이거 차세워야 돼. 잠깐만. 여기 갓길.
0: 천천히. 천천히. 사과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2: 여기 지금 2차로인데 갓길에 겨우 됐습니다. 예.
0: 좋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고. 자, 이제 천천히 잘 들으세요.
2: 네네.
0: 에스파의 노래 넥스트 하나 둘 셋
2: 넥스트.
0: 네.
2: 에스파 넥스트. 살짝 설렜어. 하나 나왔는데.
0: 이분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넥스트? 넥스트 레벨이었고요, 이분. 살짝 설레서는 그때가 그거 알았었는데 지금 끊겼거든요. 아니 갓길까지 됐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0742님 레컬리 신출. 저희 그 마이클 잭슨 흉내냈을 때 약간 그 느낌에 딱. 다음 빵댕이 전화 연결 갑니다. 전화 주세요. 1476님 넥스트 그대에게라도 외치지. 급하면 생각 안 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네.
0: 자, 차분한 거 좋아요. 바로 갑니다. 아이유의 노래 내 손을 하나 둘 셋
3: 잡아.
0: 성공! 이야. 이게 웬일이야. 자기소개 컴온. 자기소개 뭐지? 자기소개.
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월급 루팡으로
0: 네.
3: 사무실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정지윤입니다.
0: 지윤씨.
3: 네.
0: 눈치 안 보고 라디오 들어도 되는 곳입니까?
3: 지금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0: 다 어디 갔어요?
3: 다들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0: 깜짝이야.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주어를 먼저 앞에.
3: 대구로. 네, 귀가하셨습니다.
0: 그 왜 본인은 안 가시고 야근이세요?
3: 저는 이제 6시까지 업무 시간.
0: 아이고야, 지윤 씨.
3: 회사와의 의리.
0: 근데 이거 하길 잘했네요, 지윤 씨. 황제파워랑이 네, 전화 연결돼가지고.
3: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팬이에요.
0: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윤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황제파워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3: 안녕히 계세요.
0: 자, 빠르게 다음 방등에 한 명 더 만나보죠. 강흥천님, 내 손을 잡아봐라고 하시지. 최재현님, 내 손을 잡아 주의소 아니냐고요. 다들 그냥 남들 틀리고 장난치라고. 자, 갑니다. 다음 방등에 전화 주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아, 네네네.
0: 자, 지금 바로 갑니다. 싸이의 노래입니다. 댓. 하나, 둘, 셋.
1: 댓걸.
0: 뭐라고요? 댓걸이라고 했어요? 그 유고걸이랑 합쳐진 거 아닙니까? 싸이의 댓댓이었는데, 댓댓걸? 데레데레 댓댓, 댓걸. 이거는 이효리 씨죠. 싸이의 댓댓이었지, 댓댓걸이 아니었습니다. 댓댓걸은 그거죠. 여성분이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았을 때. 아, 이거 누가 댓글 달았지? 댓댓걸. 아, 여성분이 달았습니다. 댓댓걸이네요. 박연수님, 댓걸. 걸걸. 유고걸. 김은숙님, 댓슈. 댓슈. 대슈. 네. 자, 한 분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싸이 노래 대때 이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거 맞출 수 있겠지? 3, 2, 1. 여기까지. 다음 방댕이. 빨리 시간 없습니다. 다음 방댕이. 전화 주세요. 김진아님 너무 웃겨서 침뿜었네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오.
0: 네, 바로 갑니다. 지금 아, 예. 텐션 나른한 곳이 너무 좋아요. 갑니다. 네. 부석순의 노래 파이팅. 하나, 둘, 셋.
2: 해야지.
0: 성공! 아,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노래죠. 파이팅 해야지. 매가리가 아예 없는데. 여보세요?
2: 예,
0: 자기소개, 자기소개, 컴온!
2: 금정구에서 일하고 있는 네. 초진호라고 합니다.
0: 아, 진호씨?
2: 네.
0: 아, 지금 어디 독서실에서 근무하십니까?
2: 아니요, 조그만 회사에서 혼자, 네, 틀어박혀서 일합니다.
0: 혼자 틀어박혀서 일하고 있어요?
2: 네.
0: 혹시 주무셨나요?
2: 아닙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귀에 대고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2: 아, 잠시만요.
0: 네. 아니, 진호 씨,
2: 예,
0: 언제 출근을 하셨길래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몇 시에 10시에, 출근했어요?
2: 10시에 출근했습니다.
0: 아, 그렇게 늦게 출근한 것도 아니네. 아, 이제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오늘 누구한테 혼났어요?
2: 일이 고돼서 그렇습니다.
0: 아, 일이 고돼서. 아, 이거 뭐 물건 같은 거 옮겨야 돼, 힘써야 되는 일입니까?
2: 아니요, 용접하고 조립하고 기타 네. 등등.
0: 용접으로 조립도 하고, 아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일단 4465님께서 진호 씨 파이팅 좀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도 안쓰러울 정도로 지금 목소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2: 자, 심장이 너무 떨리네요.
0: 아, 그렇습니까? 진호 씨 큰 소리로 파이팅 한번 하고 저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진호 씨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입니다.
2: 네.
0: 하나 둘 셋.
2: 파이팅!
0: 아, 죄송한데 좀 다시 좀. 지금 너무 힘이 너무 없고요.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2: 파이팅!
0: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죽을 드셔야 될 것 같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7118님. 아, 힘든 일 하시네요. 진호 씨 파이팅! 이성민님. 앙? 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합리적인 추론을 자다가 일어나신 게 아닌가. 지금 혼자만 있다 공교롭게. 자다가 일어나신 게 아닌가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지만 근데 또 이게 용접이라는 게 계속 말 안 하고 집중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조원우님. 용접공이라 온도에 습도도 높아서 그런 듯. 아, 가장 합리적이네요. 원우님의 이 추론이. 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축 처지죠. 우리가 또 이제 힘을 내고 있는 분한테 억지로 또 파이팅 하라는 것도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네. 저기 우리 진호 씨 방송 계속 듣고 계시다면은 시원한 물 한 잔 좀 드시면서 쉬엄쉬엄 일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3부 마치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고 우리 4부로 넘어갈게요. 가지 말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1: 한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만두 딤섬 좋아하시나요? 중국과 홍콩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딤섬을 한자로 쓰면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된다는 거 아셨나요? 점점 마음심. 바로 점심이죠. 원래 딤섬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단히 먹던 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한낮의 식사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 음식이란 해석도 전해지고 있죠. 딤섬과 점심, 알고 보니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였던 셈이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

0: 전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황재성의 황제 파워.
4: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마철인데도 꿋꿋하게 이 빨래를 돌려서 방 안에 널어두셨네요. 섬유유연제왕이랑 이게 아주 개밥신내가 아주 그냥 콜라보가 이게 뭐 대단하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강성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시더니 혹시 향수 땡땡 쓰세요?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련한 표정으로 그거 전 여자친구한테 선물했던 향수라 기억나네요. 혼자 추억에 젖으셨는지 눈가까지 촉촉해 보이시는데 그 어색한 공기를 참지 못하고 영혼 없이 웃으며 호다닥 탈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이게 좀 찜찜하네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향수인데 출근할 때마다 그 팀장님 눈물 버튼이 될까봐 신경 쓰여요. 황디 어쩌면 좋나요? 저 이 향수 계속 뿌려도 되나요? 오늘은 팀장님 전 여친의 향수를 쓰고 계시는 강성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이게 참... 아니 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왜 울어? 김진아님 결제 받을 때 뿌리세요. 이용해 먹으세요. 크크크크. 이 또 천사와 악마가 항상 공존을 하는 이거 마치 마음의 소리 같네요. 결제 받을 때 뿌려. 그걸 이용하면 쉽게 결제를 받을 수 있어. 네, 성아님 저는 아프지 않은 의견 같고요. 네. 혹시 둘 다 솔로는 아니겠죠? 이러다가 또 사랑이 또 싹트게 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망상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또 이런 한번 스토리가 엮이네요. 자꾸 머릿속에서. 오늘 선곡도 딱입니다. 위켄드의 Can't feel my face. 얼굴에 감각이 없다고. 지금 팀장님 하도 펑펑 우셔가지고 얼굴에 감각이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뿌리시는 게 훨씬 이득 같습니다. 성아님과 울고 계신 팀장님께 들려드릴게요. 위켄드 Can't feel my face.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ddler, welcome to world.

0: 묘한 분위기. 월요일은 항상 묘한 분위기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월요일이 하지만 깊은 곳 황제파워가 보라 생방이기 때문이죠. 주말 내내 잘 먹고 동그래진 저 빵기 얼굴 보면서
1: 아 나만 먹은 건 아니구나
0: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는 당신의

0: 정치유진 쌍디. 아까 릴레이 퀴즈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키죠. 사과드릴게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다들 돌아가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괜찮습니다, 지윤님. 아, 그럴 수도 있죠.
1: 마음을 빼다 너무 재밌어요.
0: 박종우님, 날씨도 폭폭 치고 제 살도 폭폭 치네요. 간만에 들어본 최고.

네. 아, 진짜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게 이제 먹는 힘과 살을 빼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진짜 이거 팽팽하게 살을 빼려는 힘을 놓았다면 여러분 진짜 볼만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게요. 임정림 빵디 야근 진행시켜 오늘도 열심히 돈 벌랍니다. 신난다. 오늘 야근하시는 임정림께 에너지 빔을 쏴드리면서 박지훈 성인식 진행시켜 임정림 에너지 빔.

0: 진짜 부대찌개예요? 나 어떻게 햄 사러 가요?
1: 4인분 사세요. 7345님
0: 아니 다이어트 얘기하고 부대찌개 이거 맞아?

0: 도대체 레시피 알려주세요. 뭐 넣어요? 라면 사리? 쫄면 사리?
1: 자,
0: 원래는 두 개를 다 넣지만 오늘은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라면 사리 하나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달하게 드시라고 박진영 허니 바로 찌그릴게요.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2: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3: 마음을 빌려 너무 재밌어.

다이어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 원래 먹고 운동 안 했잖아요. 그럼 먹고 운동하면 그게 다이어트라니까요. 김현정님, 우동사리는요? 원래는 두 개 넣는데 오늘은 다이어트니까 하나만 넣으세요. 우동사리는.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낙영님, 운동하면서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네, 부럽습니다. 00176. 그 풋풋한 그 느낌. 저는 이제 느낄 수 없지만 충분히 만끽하고 오시기를. 자, 오늘 월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대찌개 맛나게 드시고요. 내일은 황제파워 라방이 있는 날이에요. 3시쯤에 너튜브 라디오, 너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에라우 치시면은 황제파워 라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보라 들어가셔가지고 3시 컬투쇼 하던데요 하면은 저 이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너튜브 들어가서 에라오라고 치셔야지 제가 나옵니다. 라방은 너튜브에서 할 거라는 거 지금 세 번째 얘기했어요. 자, 다들 3시에 만나자고요. 내일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핑클 블루레인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1: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2: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0: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4: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5: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퍼부었다가 해가 쨍 났다가 다시 또 먹구름이 몰려왔다가 날씨는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내 안에 먹구름이 가득해도 햇살 같은 미소를 짓고요. 무섭게 퍼붓고 싶어도 참죠. 뒷감당이 어려우니까. 변덕스런 날씨에도 애써 초연했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악동 뮤지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박소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 송 DJ 박소현입니다. 장은희님이 변덕스런 날씨처럼 변덕스런 마음을 가졌던 오늘 하루 노래 들으며 반성해 봅니다. 근데 날씨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업다운이 있어요. 얘 그냥 해가 쫙 온화하게 놔줘야 우리도 이제 마음이 그냥 편하게 가는데 7199님 딸 어린이집 하원하러 가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바로 앞이라 우산 두고 호도닥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엄청 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서 우산을 가져오고 그랬네요. 날씨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또 맑아. 지금도 여러분 목동의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근데 앞서서 비가 또 막 많이 왔거든요. 예, 하늘이 껌껌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비가 그치고 또 맑아지고 날씨가 예 오늘 그랬습니다. 장마 예상 종료일이 물론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7월 20일부터 25일 6일 요 전후로 보더라고요. 오늘이 6일이니까 좀 남긴 했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 우리 솔방울도 조금이라도 더 기운 내시라고 장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2주 동안 함께 할 거예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장기 이벤트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고 예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장기 이벤트 이어집니다. 총 100분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제 사비로 쏠게요. 뿜뿜뿜뿜 예 제 개카로 네. 법카 아니고 개카로 여러분 백인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예.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좀 기분 좋아지시라고 날도 오락가락하고 한데 장마 때까지 마음 우울해지지 마시라고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1부에 모두 선물이 갑니다. 1부에는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읽어드린 모든 분께 가고요. 자,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짜증 보내주세요. 앞서서 우리 반성합니다. 이런 문자도 왔는데 날씨

0: 만큼이나 짜증났던 일, 누구한테 어떻게 왜 짜증이 났는지 짜증을 못 내고 꾹꾹 참으셨던 분들 쏟아내시면 읽어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한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윤하, 홉 들어봤습니다. 4343님,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은 꼭 어딘가에 무지개가 떠 있을 것만 같아서 하늘을 유심히 보는데 오늘은 없네요. 우리가 못 보는 건지, 이렇게 좀 원래 비 내리고 확 갠다든지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무지개가 왠지 뜰 법도 한데, 그죠? 예, 저도 오늘 보진 못했습니다. 최주희님, 오늘 저 입사 8주년인 거 있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신입사원 때 사수였던 선배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눈물이 왈칵. 수고한 내 자신을 위해 월요일이지만 치맥하려고요. 근데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쵸 열심히 살다가 8년인 것도 있고 뭐 잘 모르고 살다가 이 트리거가 있어. 어느 날 이렇게 탁. 예, 문자 하나에 혹은 전화 한 통화에 이렇게 눈물이 왈칵.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감정선이 확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최주인님, 요즘에 8주년 이런 분 많이 없습니다. 예, 그간 정말 너무 잘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서 이분께도 또 앞서서 무지개 못 찾은 그분께도 1부에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제 개인으로 커피가 나가요. 커피 선물로 갑니다.

그렇다나 뭐 하긴요 커피를 받죠. 담아만 뒀던 짜증을 그냥 스콜처럼 여기에 쫙 퍼붓고 여러분 마음 쨍 하고 해 뜨라고 함께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짜증.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어지는 장기 이벤트입니다.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소개된 읽어드린 모든 분께 다 커피가 갑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해볼게요. 2085님 오늘의 짜증. 우리 회사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벌써 짜증이다. 벌써. 아니 회사에 없으면 어떻게. 집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 아이고 어떡해. 출근 10분 만에 퇴근한 사람처럼 땀범벅이 됩니다. 출근 10분 만에 하루 종일 찜질방에서 일하는 기분입니다. 사장님 에어컨보다 제가 먼저 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위도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 습한 날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0412님 애들은 왜 우산을 들고 나가면 갖고 오질 않을까요? 집에 우산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막상 오늘 비 오는데 쓰고 나가려니 집에 비닐우산 하나가 없네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40세 때 남편이나 다 똑같아요. 짜증도 못 내겠고. 너무 근데 착한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벌써 버럭했어. 저도 항상 예, 들고 나가면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는 비를 그냥 웬만하면 맞아요. 그냥 웬만하면 매번 잃어버리니까. 아, 그래도 너무 착한 엄마. 예, 좋은 부인이네요. 아아 선물로 갑니다. 황소희님 오늘 서울에서 제주까지 협이 있어서 갔는데 까먹으셨대요. 목요일에 다시 가야 합니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날짜 잡아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 왔어요. 허, 일로 가는 제주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게 최고인데요. 우산 없

있는 것도 짜증이지만 아니 이거는 사실 2시간 거리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화나는데 제주요? 야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고생하셨어요. 7431님 아침에 앞머리 드라이 잘하고 나갔는데 집 앞에 나가자마자 비바람에 난리 난리 회사 출근하고 거울 보니까 이건 무슨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들어온 노비머리가 따로 없죠. 월요일 아침 출근부터 너무 짜증난 상태로 아침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휴 퇴근 시간 되자마자 오늘은 그냥 바로 칼퇴 얼른 집 가서 씻고 시원하게 쉴 거예요. 날씨 넘네 짜증이에요. 진짜 오늘은 예 그냥 퇴근이 나아요. 예 어디 또 가면 또 비 내려. 예 참 이상하죠. 7431님께도 물론 아가 선물로 가고요. 신경진님 저 지금요 너무 짜증나요. 퇴근길인데 우회전 줄에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얌체 운전자들이 끝에서 쏙쏙 끼어듭니다. 아오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 이름도 신경진이야. 신경진 신경질나게. 아, 정말 여러분 운전할 때 매너를 좀 지켜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험담 이어드립니다.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Welcome to the show, Day 6 였습니다. 명곡이죠, 명곡. 95921님, 고딩딸 시험기간인데 공부도 안 해서 잔소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더 안 할까봐

오늘 하루도 꾹꾹 참습니다. 공부하는 유세 쩌네요. 원래 또 공부는 또 유세를 좀 떨어줘야 또. 네, 어머님, 요 고등학생 요 기간에는 좀 참아주세요. 예. 돈가스 가게 오전 알바생이 갑자기 아침에 연락 와서 오늘부터 근무를 못 하겠대요. 557님, 당일제기가 어딨냐? 야, 아니 어제 퇴근 멀쩡히 하고 밤에 9시 10시에 내일부터 출근 못 합니다 해도 짜증이 나는데 이분이 더 심했네. 오늘부터 출근 못 합니다. 야. 이미정님, 어젯밤에 모기가 제 눈 바로 옆을 물었잖아요. 화장하니까 더 부어 보여서 짜증나요. 그죠? 이거 가려운데 또 긁지도 못하니까 더 짜증이 나죠. 아, 이분이 최고인데 지금 이 모기. 아, 최양호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탄수화물 줄이고 있어서 짜증나요. 예, 예민할 수 있죠. 모두 선물이 갑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지시라고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 이벤트가 계속되는데요. 중간중간 합니다. 어떻게 커피가 또 나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방송 틀어주시고 커피 모두 받아가세요. 양요섭 카페인 피처링은 용준영.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 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의 법칙.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우연히 지인들 모임에 갔다가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사람 얼굴에서도 빛이 날 수 있구나. 일부러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연락처도 주고받았고요. 지인들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피크닉도 갔죠. 하지만 그녀는 늘 한 발 물러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고백을 해야지 했다가도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주저하길 여러 차례.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전해졌을 무렵부터는 조금씩 피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내가 싫은가?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하나? 하던 그때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죠. 집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보자고. 떨렸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답을 줄지 아니면 한 줄기 희망의 싹마저 잘라내는 말을 할지 겁이 났죠. 그녀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과 그 사람 부모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오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전공도 그렇고 부모님 직업도 그렇고 그 사람과 너무 비슷해서 결국 같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

0: 내가 싫은 건 아니네. 같은 결말이 두려운 거잖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 그럼 우리 사귀지는 말고 딱 100일만 만나보자. 그래도 마음이 안 생기면 그땐 나도 깔끔하게 포기할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만의 100일. 저는 애써 100일 후의 결과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죠. 응? 뭐예요? 도시락? 직접 만든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맛있을지는 모르겠다. 맛있어요. 아니 근데 어머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요? 밤을 샜죠. 서툰 칼질에 손가락도 배워가면서. 이거 먹고 저쪽으로 산책하다가 커피 마시자. 그쪽에 괜찮은 카페가 있거든.
1: 좋아요. 근데 여기 풍경 너무 좋다. 우리 걸어온 길 다 너무너무 이뻐요.
0: 그럴 수밖에요. 최적의 데이트 코스를 찾아서 전날 미리 혼자 와서는 동선 따라 걸어보면서 예행 연습도 했으니까요. 이쯤에선 다리가 아프겠다. 이쯤에선 목이 마르겠다. 다 계산된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약속된 마지막 100일째 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는 그녀. 이 생각 매일매일 했어. 네 손 잡고 싶다고. 100일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널 더 많이 좋아하게 됐어. 여전히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끝이 살짝 스쳤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 스치고 또 한 번 스치고 그러다 조심스레 스치던 저의 검지손가락 끝을 잡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또다시 100일이 지나고 또 한 번의 100일이 지나고 그렇게 차곡차곡 시간이 쌓여 어느새 20년,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 우리는 그만큼의 많은 사랑과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별거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한 시간을 쓴다면 그게 사랑이고 행복이 됩니다.

기적, 다행이다. 유 수상님이 좋을 때다. 아니 좋을 때는 아니에요. 그때에서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저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100일이 쌓이고 또 100일이 쌓이고 100일이 쌓여서 나는 결혼을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와, 20년 러브스토리입니다. 조현주님, 이런 사람 또 있을까요? 김점옥님, 파워제이의 사랑. 그죠? 이게 여러분 음식 처음 해볼 때는 이렇게 밤을 샌답니다. 지금은 뭐 도시락 하나 쌀 때 그냥 시간이 빨리 단축되지만 처음 할 때는 밤을 새고 서툰 칼질에 손가락도 배워가면서 그리고 전날 미리 혼자 와서 동선 따라서 걸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워제이의 노력인 거잖아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숙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사랑이죠. 평범하지만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0619님 사연 주인공입니다. 오! 아이들은 학원으로 함께 못했지만 아내와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가 나와서 신기해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네요. 오늘 아내 생일이어서 아침부터 데이트 중인데 라송 덕분에 생일 이벤트가 100배는 더 완벽해졌네요. 특히 라송의 연기로 우리의 추억을 듣다니 이런 좋은 추억을 우리 부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 솔방울들도 많이 응원하고 계시고 멋진 러브스토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오늘이 아내가 또 생일이니까 이런 서프라이즈 이런 이벤트를 또 미리 이제 글을 다 쓰시고 또 지웠다가 썼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정말 아내의 몇 번째 생일인지 모르겠지만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내의 생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또 참고로 이걸 적어주셨는데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1995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의 1995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라송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뒤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솔방울이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보다 내가 더 먼저네. 예, 제가 더 먼저죠. 그런 것 같은데 더 오래됐는데 내가. 정말 연애도 하시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20년 과정의 러브스토리를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앞으로도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솔방울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무리까지 끝까지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리고 있는데 받으실 수 있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이유 내 손을 잡아.

0: 홍대광 해피엔딩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

0: 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콩국수 계속 나와요. 팽수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콩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면서 0316님께서 특별히 신청해 주신 콩국수 팽수 콩국수 듣고요. 잠시 후 러브게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 주세요.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피읍 이응. 눈 깜짝할 사이 주말이 지나고 오늘 아침 다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맛집이나 미용실, 놀이공원은 주말보다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고 한산해서 일부러 이날을 노려서 방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 주는 이건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출근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휴일의 반대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피읍 이응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평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야근합니다. 전장훈님 오늘부터 야근이에요. 주말에 일하고 저는 오늘이 휴일입니다. 4333님 또 1302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피읖 미응으로 파이다 파이. 평일은 파이. 아 경상도 사투리로 별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파이다. 이게 별로다 별로. 예, 조정현님 피용 퓽 이거죠. 주말은 쏜살같이 퓽 지나가죠. 6572님 파업. 월요일부터 금까지 파업하고 싶네요. 푸우가 왔습니다. 주말 동안 몸매가 푸우처럼 변하는 매직. 오사 부사님 푸 또 풍악이 됩니다. 풍악. 평일이 가면 휴일이 올 테지요. 풍악을 울려라. 정진웅님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조정현님 그리고 6572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자 0606님이 엄청난 선물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러브캠 홍보 포스터를 엄청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러브게임.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소연 언니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보내고 싶어서요. 이번 청취율 조사 많은 분들이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시고 자신있게 박수 현의 러브게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 제작진처럼 우리 작가가 쓴 것처럼 정말 너무 이렇게 핵심만 탁 뽑아가지고 그렇죠. 02-2056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전화 내일부터 받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 원래 있던 포스터에다가 이분이 이제 사랑스럽게 막 하트도 넣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글씨도 넣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느낌이. 그래서 이거 이 포스터를 저희가 사용해도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사용해도 되면은 저희가 공식 SNS에 쓰고 싶어가지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예.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예, 편하게 보내주시면 예, 참고할게요. 정말 예쁜 사랑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0606님께는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할게요.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3: 지긋지긋 무조맨
4: 디어실 원스야.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0: 전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번에
4: 아우 잘생겼어요 칭찬 들으면 아유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입이 귀에 걸리는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5: 처음 만난 사람이 소라씨 여배우 누구 닮았는데 하면 아니에요 라고 말해놓고 누구일지 괜히 기대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4: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5: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6: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7: 나만 쓰레기야
6: 월요일이 힘드신가요?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예스.
6: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예스 두 분 예뻐서 너무 기분 좋네요. 선진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청량하죠 두 분이 또. 6615님이 소라씨 박은영씨 결혼식 잘 다녀왔나요?
5: 예 어제였어가지고 네. 아주 잘 다녀 아주 그냥 잔치였습니다. 예. 희극인의 잔치 퍼포먼스가 나
4: 이게 뭐예요?
6: 어제 퍼포먼스가 난무했어요.
5: 어제 이수지씨가
6: 이수지씨는 싸이 아니에요?
5: 예. 아니 싸이 선배님 아니고 이수지씨
4: 아 진짜?
5: 예.
6: 지금. 너무 똑같죠?
4: 너무 뒷모습
6: 예. 너무 똑같아요.
5: 나 싸이 아니야.
6: 난리도 아니야.
5: 예.
6: 근데 이렇게 정말 개그우먼들 결혼식 가면은
5: 진짜 재밌어요.
6: 잔치야 잔치.
5: 예. 이거는 약간 새로운 코너. 예. 그치. 예. 어떤 새 코너를 검사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6: 그 열정과 욕심이 완전. 그리고 빵빵 터지잖아요. 예.
5: 유쾌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개그우먼들이 맨날 물어보면은 아 이번 결혼식은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될까. 약간 예비신랑 신부의 느낌보다는 새 코너 검사받는 느낌으로.
6: 소라씨 결혼식에는 동료나 후배들이 뭐 어떻게 꾸며줬으면 좋겠어요?
5: 저는 사실 예전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약간 그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좀 바꿔 입고 들어가고 싶다 약간 요런 로망이 있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가 있어야 제가 계획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뭐 지금은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6: 결혼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재밌게 또 다 꾸며줄 텐데
5: 저희 동료들이랑 또 선후배들이 축가랑 이런 거 재밌게 또 해줄 테니까
4: 아니면 누나가 축가 어떠세요?
6: 축가요? 좌우로 정렬 괜찮겠어요? 이거 괜찮아요?
5: 제가 결혼하려고 들어가면 잠깐만요 소라씨 잠깐만요
6: 괜찮겠냐고요 네,
4: 들어올려다가 네,
5: 참석만 해주셔서 감사하죠
6: 정말 근데 제가 꼭 우리가 또 참석할 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4: 진짜.
5: 그러니까요
6: 오면 좋겠어요 네,
5: 그럼 참 저도 좋겠는데
6: 네. 아 윤지성씨는 소년의 초상에서 1인 네. 2역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드라마에서도 1인 2역 그 대본이 오면 그 해 연말에 대상 후보예요 무조건
5: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6: 그 정도로 어려운

0: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뮤지컬은 NG라는 게 없으니까
1: 아, 그냥 맞아요. 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0: 드라마나 영화는 NG 내고 맞아요. 다시 한번
2: 다시 갈 수 있는데
0: 갈 수 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1인역 연습해 보니까 어때요?
3: 아 근데 사실 이제 진짜 이게 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이야기다 보니까 말들도 굉장히 어렵겠다. 어렵고 무슨 초상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2: 평소 안 쓰는
3: 평소 안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보니까
0: 르네상스
3: 이 상대방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0: 이름이
3: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친구가 이제 비올라 겸 뭐 마르타인데
0: 어렵네.
3: 지금 나오는 사람이 마르타인지 비올라인지 내가 지금 현재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가 마르타 그러니까 뭐 비올라야?
2: 마르타야
3: 뭐야? 약간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0: 그렇네.
2: 이름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0: 왜냐면
2: 또.
0: 마르타랑만 얘기를 하지만 비올라적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3: 그게 또 트리플 캐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캐스트하면 이제 여섯 명이 달려드니까 와.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지금 뭐가 뭐야?
2: 지금 너 누구야?
3: 너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2: 너 지금 누구니? 너 누구니?
0: 그게 헷갈리네.
2: 아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름이 한국 이름이 난데 이게 맞아요. 지금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더 헷갈려.
3: 맞아요.
0: 아 그냥 르네상스 시대 이름은 더 좀 그쪽 이름으로 이렇게 몰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3: 네, 헷갈려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1인 2역에 또 10대 소년 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3: 마음에 미소년
2: 또 난감하죠 또.
0: 그러니까 소년이 아니고 미소년이야.
2: 소년이 중요해.
0: 그 역할이어가지고 여러분 요즘 열심히 관리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초상 만간부.
3: 네.
0: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 속에 내 속물근성, 나의 이중성, 양심 고백 긴 글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인데요. 치킨 앤 피자 세트로 가고요. 예, 세트. 남자분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4: 회사 선배는 평소엔 뭐든 솔선수범하고 후배들을 알뜰살뜰 잘 챙기는데요. 문제는 술만 마시면 멍멍이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선배 생일을 맞아 함께 축하주를 마시게 됐죠.
5: 아 오늘따라 술이 달다 그치?
4: 근데 술이 달게 느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5: 아 괜찮아 이렇게 좋은 날 마셔야지 언제 마셔.
4: 술자리 처음부터 어째 불안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5: 어이 윤지성.
4: 예?
5: 너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냐? 어?
4: 예? 아니 제가 뭐 어떻게 쳐다봐.
5: 아니 눈을 동그랗게 떠야 되는데 네모랗게 뜨잖아.
4: 제가요? 눈을요?
5: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 아니,
4: 갑자기 제 눈빛을 가지고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5: 너 이모아 이 자식아.
4: 예,
5: 너 왜 낯짝이라 보냐?
4: 아니 저 안 그런.
5: 너 말고 이 자식 말이야. 이거 눈도 안 깜빡이고 아까부터 계속 곁눈질을 하잖아.
4: 선배가 가리킨 것을 보니 안주로 시킨 생선구이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아. 차라리 잘 됐다 하며 생선 대가리와 싸우는 선배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 윤대리 내 전 남친 알지?
4: 예.
5: 걔 이번에 결혼한대.
4: 알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세상에 이런 저런
5: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전화를 해봐야겠어.
4: 예?
5: 윤대리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아? 핸드폰.
4: 전남친에게 전화하겠다는 선배를 뜯어말리고 겨우겨우 안전 귀가까지 잘 시켰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전체 회식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선배의 주사 때문에 회식이 가기 싫어서 퇴사까지 고민 중입니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진짜 최악이다.
3: 최악이야. 너무 최악이야.
2: 너무 최악이에요.
0: 근데 진짜 이런 분이 안 끼어야 되는데 회사 전체 회식을 하면 이런 분이 꼭 두 명 세 명 있어. 그래서 그 두세 분 때문에 회식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야. 망가져. 와
3: 다음 날까지 분위기 안 좋아.
0: 다음 날이 뭐예요? 일주일까지 분위기 안 좋지.
2: 너무 싫어.
0: 쎄하고. 최악의 주사가 바로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특이한 술버릇 혹은 내가 봤던 내가 겪었던 최악의 술버릇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난 정말 퇴사하고 싶었다 정도로 최악의 술주정을 술버릇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이 가기 싫죠 이러면.
2: 네, 너무 힘들죠. 옛날에 회식 같은 거 하면 약간 그런 분들 계셨어요. 저는 주변에 자꾸 어디를 뛰어다녀.
3: 아우.
0: 뛰어. 아.
2: 막 밖으로
3: 나가?
2: 뛰어.

0: 하면
1: 취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2: 뛰는 거예요.
1: 예를 들어 홍대다 하면 네. 홍대 거리를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2: 맞아요. 오오오.
1: 그럼 잡으러 다녀야
2: 그치.
1: 돼.
2: 그렇지. 그리고 어떡해. 이제 거기서 상의 진짜. 탈의를 하고 또 뛰는 거예요.
3: 너 더운
1: 덥다고 막 벗어 제끼고 막 뛰고 막 옆 테이블에 가서 진상 부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2: 그리고 옆에서 막 우는 것도 최악인데 우는 거는 그래도 제자리에 앉아는 있잖아요. 이게 뛰면은 같이 누군가가 따라 뛰어야 돼.
1: 잡으러 가야 돼.
2: 너무 위험한 거예요.
3: 위험해. 끝나는 거야.
1: 그럼 이미 그 자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2: 그렇지. 너무 힘들어.
3: 싸우는 사람들 있죠. 아우, 진짜.
1: 시비 걸고.
3: 시비 걸고.
2: 맞아. 그
1: 갑자기.
2: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러브게임에서는 정말 항상 이제 아, 그 사람 오면은 나는 안 간다 막 이랬던 그런 최악의 주사가 뭐냐면 터치야.
1: 아 맞아요.
2: 최악의
1: 스킨십. 에이. 과한.
2: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나중에 기억도 못하는데
1: 아, 안 돼, 안 돼,
2: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요.
1: 너무 싫지.
2: 최악의 주사예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아주 안 됩니다.
2: 맞아요. 그 막 무조건 끌어안고 뽀뽀하고.
1: 뽀뽀하고,
2: 막.
1: 맞아.
3: 최악의. 못 가게 하고.
2: 못 가게 하고. 최악이야. 못 가게 하는 게 최악이야.
1: 못 가게 하는 거 너무 싫어.
2: 그래서 여러분 그런 최악의 예술버릇을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픽하의 술이 달다 피처링은 크러쉬.

0: 가슴과 쿵쿵 쿵쿵 거리는 심장이 너
1: 에픽하이 술이 달다 피처링은 크러쉬였습니다. 최악의 주사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8738님
2: 우리 친형 안주를 그렇게 주머니에 싸와요. 뭐 쥐포 땅콩까지는 괜찮은데 그치. 골뱅이 무침을 냅킨에 싸와요.
1: 이거 멸치를 그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냄새가 아침에 냄새가 장난 아니래요. 이렇게 주사 있는 분들.
3: 맞아요.
4: 그 봤는데 수기 누나가 네. 옛날에 이제 경실 선배님 가방에 네. 그걸 넣었었고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남의 가방에다가
4: 그러니까.
1: 그
4: 냄새 너무 좋아하셔서 쌌었다고. 예쁜 마음에
2: 가져가서 드시라고.
1: 근데 이거 주사에 어떤 분은 그 라이터를 또 그렇게 옛날에 라이터를 나중에 주머니 보면 라이터가 막 20개씩 들어가요.
4: 아 진짜
1: 그것만 그 취하나 중에 그것만
2: 쟁이는 거예요.
1: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애주님.
4: 우리 아파트 옆집 아저씨는 취하면 엘리베이터를 노래방으로 만듭니다.
1: 아이고.
4: 문이 열릴 때마다 한 곡씩 열창하니 층마다 관객이 늘어나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1: 어머머.
4: 결국 마지막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앙코르를 대신했습니다.
1: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도 한 거예요 그러면?
4: 안내방송
2: 아니 안내방송으로
4: 조용히 하시라고
2: 예, 조용히 하시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4: 조용히 좀 하시라고.
2: 그게 앙코르였다.
1: 네, 새벽에 이거 민폐지.
2: 그럼요. 층마다 열리면 또
1: 세상에. 김명진님
5: 저요. 전 취하면 세상 사람 모두와 친구가 됩니다. 저번에 술집 화장실에서 줄 서다가 그곳에 있는 모든 분과 인별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1: 어머.
4: 이런 분들 많아. 다음날 팔로우 보고 내가 이분 누구세요?
2: 막 친하게 막 그리고 친하게 막 얼굴 붙이면 사진 찍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
4: 올랐는데 누구?
2: 누구지?
1: 어떻게 이 정도면 술 끊어야 돼요.
2: 진짜 끊어야 돼.
1: 위험합니다. 예, 노영성님.
4: 회사 선배는 술만 마시면 택시기사님께 인생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다 왔는데도 얘기하느라 안 내려요. 그 덕분에 택시기사님들과 동생 사이로 잘 지내더라고요.
1: 택시 기사님들 마음이 너무 좋으신데.
2: 그러게요. 이게 도착하면 이제 내리시죠.
1: 그럼 내려야지.
4: 그만 좀 하시고. 네,
2: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쵸? 내리시죠 할 법도 한데.
4: 왜 미터기를 안 끄셨을 거예요.
1: 아마도.
2: 아, 역시.
4: 예, 예, 예.
2: 서운한데요 비즈니스. 형 동생인데 서운한데.
1: 아니 그렇다고 예, 예, 예. 하면 이해가 됩니다.
2: 이해가 되죠.
1: 그러니까 예. 정신과 상담 받는 것처럼
2: 그쵸, 그쵸,
1: 계속 예. 미터기 돌아가는
4: 거예요. 아하. 말이 계속 달렸을 겁니다.
2: 그럼 그럼.
1: 한미리님.
5: 제 남동생은 술만 취하면 편의점에서 껌을 사요. 그것도 집에 오는 길에 보이는 편의점마다 다 들려서 껌을 사와요. 그래서 남동생이 술 취해서 들어오면 주머니 가득 껌이 들어있어요. 신기하다.
1: 야, 아까 라이터처럼 껌만 또 쟁이시는 거야.
2: 껌을 엄청 쟁이시네.
1: 씹지도 않으면서. 예. 너무 충격적인 사진이
2: 지금
1: 와가지고.
2: 지금 이거 실제 현장 사진이 와있어요.
1: 7534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뭐야.
4: 현관에서 신발 못 벗어서 그대로 자빠져 눕기. 집에서 화장실 간 다고 현관문 열고 나가기, 화장실 간다고 냉장고 문 열기,
1: 그래, 그래.
4: 옷방 바닥에 쉬하기,
1: 아이고.
4: 와인 먹고 토해서 엄마가 피토한 줄 알고 난리 났거든요. 본인 말씀.
2: 그러네요. 맞아요. 지금 본인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누가 친구나 엄마가 찍어준 사진을 저희한테 인증샷으로
2: 보내주셨는데
1: 이거 이 정도 포스면은
2: 이거는 줄이셔야
4: 근데
2: 돼요.
4: 근데 옆에 저 청소기
2: 대걸레 같은
4: 대걸레 저걸로
2: 네.
4: 또 홍구녕 많이 났을 것 같은데
2: 홍구녕 많이 났을 거예요.
1: 왜냐하면 네. 지금 문지방이라는 게 있으면 발은 저 방에 있고 허리 이후는 이 방에 있고
2: 지금 다리는 저기 신발장에 있고
1: 네.
2: 몸이 지금 거실에
1: 있고
4: 무서워.
1: 아 이거 술 예,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람.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0: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한 착한 일 뭐가 있어요?
1: 모르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저번에 길에서 어떤 얘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2: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위험해 보여서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3: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제가 근처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었거든요. 착한 어린이라고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기뻤어요.
4: 누군가 먼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 건네는 행동. 상대는 물론 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나만 쓰레기야. 윤지성, 박소라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주사 읽어드립니다. 0592님.
1: 저는 전남친, 전전남친, 전전전남친에게 전화 걸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번호도 삭제해봤는데 기억에 박혔나봐요. 외워서 해요 이제.
2: 야, 이런 분들 있어. 어머.
0: 아니 그럼 취한 알려드려.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1: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죠? 아, 번호는 기억해놓고
3: 번호는 기억을 해놓고
1: 전화 건 건 기억 못하고
2: 다음날에 나 미쳤나봐 막 이런다니까.
1: 아니 근데 전남친 한 분도 아니고
0: 전전남친,
1: 전전전남친까지
0: 와 이렇게 많다는 게 부럽네요.
1: 그리고 연애를 꽤 하셨네요. 그래도
0: 그래. 예. 했네
1: 연애들이 많으네.
2: 뭐야
0: 그러니까 공국님.
4: 저는 주사로 귀소 본능이 너무 심한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마시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어요. 밤새 전화가 수십 통 와 있고 저는 기억을 못해요.
0: 그러니까 취하면 그냥 바로 집으로. 근데 누군가한테는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1: 너희 안 그러면 걱정하거든요.
0: 그쵸?
3: 집에 가서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해놓고 그냥 같이
1: 없어지는 거지. 맞아 맞아요.
0: 없어진 사람 있어.
3: 네,
1: 맞아. 그럼 이제 걱정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9811님.
1: 저는 술만 마시면 신발을 벗고 두 가슴에 꼭 끌어안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술 약속 있으면 엄마가 꼭 스포츠 양말처럼 두꺼운 양말을 두 겹 신고 가라고 신신 당부를 해요.
0: 발 다칠까봐.
1: 그렇죠. 맨발로 걸어오시니까.
0: 그러니까. 근데 좀 무섭다. 약간.
1: 근데 왜 신발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3: 엄청 소중한가 보다.
1: 그러니까.
3: 세상에.
0: 박기루님.
4: 집에 길에 잘 서 있는 키다리 풍선 인형이랑 댄스 대결하던 친구요. 너무 잘 쳐서 더 부끄러웠어.
0: 아까 에너지가 진짜 많다.
1: 대단하시다 다들.
0: 그걸 술을 마시고 와서도 네. 계속 춤을 추는
1: 춤을 같이 추고
0: 댄스 대결한다. 아.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영상을 다 찍어놓죠.
1: 다 찍히죠. 네. 그렇죠. 돌아다녀요 이제 쇼츠 같은 거.
0: 맞아요.
2: 요즘에는 돌아다녀요.
0: 요즘에. 네. 박혜림님.
1: 술에 취할 때마다 퇴사 선언하던 직장 동료 그러고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다니더라고요. 그 꼴 안 보려고 제가 먼저 퇴사했네요. 네,
0: 이렇게 퇴사한다 한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오래 다녀.
1: 제일 오래 다니신다.
3: 임원까지 달아.
0: 그래 맞아. 나중에
1: 꼭 참고 다니세요. 달아. 꼭 참고.
0: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 있는 분들 예 각자 예 적당히 과음하지 마시고. 네,
1: 맞아요.
0: 예 다음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인데요. 세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0: 최근 한 러닝크루에 가입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에 남녀노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죠. 함께 첫 러닝을 하기로 한 날 하필 당직이 잡혀 살짝 지각을 했는데요.
1: 어서오세요. 박소라 씨 맞으시죠?
0: 아,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2: 아, 그러게. 첫날부터! 소라 씨, 올해 몇 살이지?
0: 아, 저 서른입니다.
2: 아, 서른. 서른이면 그럴 수 있지. 아이, 내가 그 나이 땐 집에 안 들어갔었어. 나 회사가 집이었거든. 아이, 그래도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어. 야근 수당도 막 준다면서.
0: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한 회원분께서 갑자기 반말을 시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SNS에서나 봤던 라떼는 말이야 발언을 늘어놓으시는데.
2: 그나저나 소라씨, 그 회사에서는 지각을 안 하지?
0: 아, 예, 제가 잠이 좀 많긴 한데 아직은 한 적 없어요.
2: 아, 근데 러닝은 첫날부터 지각이네.
0: 아, 죄송해요.
2: 그리고 잠은 말이야, 예.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0: 예?
2: 잠을 자면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꿈을 이룰 수는 없거든.
0: 아, 정말 옛날 말. 아, 예. 그렇게 어찌저찌 러닝을 시작. 최근 일 때문에 바빠 운동을 거의 못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느린 페이스로 도착 지점에 합류했고요. 겨우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 아유, 소라씨!
0: 예.
2: 소라씨! 어디 예. 아픈 거 아니지?
0: 네? 왜요?
2: 아니, 젊은 친구가 아유 체력이 이랬었어.
0: 아, 평소에 관리를 못해서 안 아픈 곳이 없긴 하죠.
2: 아프니까 청춘이다.
0: 에?
2: 청춘 때 고생은 사소한다잖아. 더 열심히 뛰어보자고. 껄껄껄껄껄!
0: 에휴. 아프니까 청춘은 무슨, 아프면 환자다 환자. 처음 들어보는 라떼 멘트에 호되게 당하고 러닝크루 첫날 만에 탈퇴한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선배님 때문에 탈퇴하셨네. 네,
0: 결국 못 참고.
2: 왜 그래.
1: 정말. 라떼는 말이야가 오늘 문자 라떼 토크 주제입니다. 최악의 라떼는 말이야. 내가 느끼기에 라떼랑 지금 달라진 점을 함께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어릴 때는 음식을 남기는 법이 거의 없었고 음식을 남기면 뭐라고 했죠. 근데 그쵸, 요즘 그쵸. 그 10대 친구들은 사진만 찍고 음식을 대부분 남깁니다. 대부분.
0: 맞아. 약간 기록용.
1: 그쵸.
0: 올리 업로드용.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1: 애들이 음식 사진만 찍고 대부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휴대폰을 저는 졸업을 하고 휴대폰을 부모님이나
2: 받았죠.
1: 그렇죠.
0: 맞아요. 어릴 때는 없었어요.
1: 두 분도 졸업 후에 본인이 사든지 뭐.
2: 아니, 저희 그 정도
1: 아니었어요?
0: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약간 폴더폰.
1: 아,
2: 약간 맞아, 맞아, 맞아.
0: 그런 분들이 유행하게 됐었죠.
1: 예. 요즘에는 유치원생도 전화 있는 거 알죠?
2: 키즈폰이 있잖아.
1: 키즈폰이 있잖아. 키즈폰. 네, 이렇게 달라진 점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라떼는 말이야.
0: 맞아요. 아,
2: 많이. 아니, 누나도 오랜만에 개콘 갔으니까.
1: 얘기 좀 해줘요.
2: 그러니까 라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정신 차려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1: 왜요?
0: 옛날에는 너 발성 이렇게 했으면은
2: 그렇지.
0: 너 발성 연습해라.
1: 어머.
0: 너 발음 연습해라.
2: 맞아.
0: 소리를
2: 맞아.
0: 뱉어라. 약간 무대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쵸? 우리가 마이크를 차고 있어도 네. 약간 연기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소리를 약간 먹더라고.
1: 왜냐면 마이크 드라마 연기는
0: 그러니까요.
1: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제
2: 무대 연기는
1: 소리를
0: 약간
1: 보내야죠.
0: 그래도 소극장 연기잖아요. 근데 옛날 친구들은 다 소극장 출신들이 많고 무대를 많이 섰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약간 이런 카메라 연기에 맞아, 살짝 익숙해가지고 작게 연기를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2: 소리
0: 답답해가지고 친구야 그거를 소리를 네가 나한테 뱉어줘야 돼. 내가 그거를 받지 않겠니? 약간
1: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연기할 네. 때 가장 잘하는 연기는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게 가장 맞아, 좋은 맞아, 연기라고 맞아, 해요.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스피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동년배랑 연기할 때는 다 이런 식의 스피드로 얘기를 주고받고 연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엄마 아빠 뻘로 이제 세트나 이제 들어가잖아. 말 스피드 그래서
0: 그쵸.
1: 언제 왔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버지한테 바로 내가 얘기할 거다. 막 이런 톤으로 가니까
2: 중간에 대사 끊긴 줄 알고 끊은 줄 알고 내가 치고 들어갔다가
0: 네. 그건 아니야.
2: 아니야. 호흡이야.
0: 선배님의 호흡이야.
1: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다른 거예요.
0: 다른 거야.
1: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적을 받아 너 말하는 것처럼 연결하는데 아니 나는 말을 원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0: 어렵죠.
1: 어려워.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아. 연기 톤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라떼는 말이야. 그래 이런
0: 맞아.
1: 게 있어.
0: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1: 그래.
0: 스타일이 다 있는 건데.
2: 맞아.
1: 맞아. 예. 윤경태 님이 하나

0: 아, 올려주셨습니다.
1: 빅뱅 대성님이 예전에는 프롬프터 없어서 전지의 작가분들이 멘트 다 써서 보여줬다던데 소윤 누님 때도 그랬죠?
0: 와, 이분 선물 갑니다.
1: 맞아요.
0: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 26년을 했잖아요.
1: 네.
0: 마지막 방송까지 임 선생님하고 저는 프롬프터가 없었어요. 싹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1: 와.
0: 모든 멘트.
2: 그 비교적 최근에 끝났잖아요.
0: 최근에 끝났죠. 근데도 항상 그렇게 해오셔가지고.
1: 해오셔서
2: 와, 진짜.
0: 한 번도 프롬이 없이 26년 동안. 근데
1: 와.
0: 이분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예능은 다 이제 프롬이라
1: 있잖아요.
0: 그래서 간단한
1: 그쵸,
0: 그쵸. 키워드 같은 걸 적어주잖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키워드는
2: 올라와요.
0: 올라오죠. 네. 뉴스처럼.
2: 맞아요.
0: 와,
2: 올라와요.
0: 이제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싹 다 외워서 했다고. 오프닝 클로징 싹 다 외워서.
1: 와, 다르다.
0: 야, 이런 게 차이가 있었네.
1: 그쵸.
0: 야, 근데 빅뱅 대성 씨는 이걸 또 기억을 하네요. 난
1: 그러니까요.
0: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 하겠어.
2: 저는 데뷔 초에는 스케치북에 써서 많이.
1: 맞아요. 스케치북에 많이 써주셨고 전지도 많았고.
2: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화면 올라오고.
1: 네, 모니터가
0: 화면 올라오죠.
1: 예, 네, 맞아요.
0: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경험담을 바로 이어드립니다. 원더버드 옛날 사람.

0: 엄청 특이하게 끝나죠. 예. 네. 진짜 원더버드의 옛날 사람 이어드렸습니다. 라떼 토크 이어드립니다. 3153님.
1: 디자인 팀장님이 옛날엔 컴퓨터가 어딨어.

0: 방한대지에 자로 선 긋고 연필로 스케치하고 요즘은 세상 편했지 라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아,
1: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폰토샵으로 다
0: 그쵸, 그쵸.
1: 패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0: 요즘 AI로도 할 수 있고
2: 아니 그러니까 숙제나 과제 낼 때도 전부 다 예전에는
1: 연필로 썼어요?
2: 그러니까 볼 볼펜으로
0: 그러니까 다 손으로 쓰는 거죠.
2: 손으로 쓰는
0: 수기로.
2: 거죠.
1: 아, 진짜?
2: 손으로 썼었어요.
1: 아, 근데 그 양이 엄청 많은데.
2: 진짜. 아니 그리고 뭘 한번 잘못 쓰면 다시 다 그거 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0: 어머.
2: 왜냐면 중간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제를 또 다 영상으로 낸대요.
1: 그래요.
2: 예전처럼 글을 잘 안 써. 영상으로.
1: 저는 이걸로 이제
0: 그렇죠. 타자로 이제.
2: 타자로. 근데 이제 밑에 세대들은 또 영상으로. 왜냐면 그게 더 인지가 빠르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0: 진짜. 예.
2: 박기덕 님.
3: 저희 엄마는 라떼는 에어컨 없이도 여름 잘 버텼다며 제가 덥다고 에어컨 키면 자꾸 끄세요. 엄마 제발 에어컨 좀 켜자.
2: 어머니, 그때는 32도 되면은 난리 나는 줄 알았다고.
0: 맞아요. 막
3: 그때 그게 안
2: 더웠죠. 33도가 최고 기온이었어요. 지금은 평일이 33도예요. 평일이.
0: 그리고 습도가 달라요. 숨이 맞아. 막혀요 지금은.
2: 근데
0: 약간.
2: 이게 진짜 날씨 얘기하니까 라떼는 나오네.
0: 옛날에 선선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늘이 좀 시원하고.
2: 그리고 예전에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0: 맞아요. 맞아.
2: 보통 7월이 돼야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6월부터 30도야.
1: 맞아.
0: 9월까지 막 10월까지 더우니까.
2: 아니 진짜. 10월까지 반팔을 입잖아요.
0: 진짜.
2: 6615님.
0: 평일이라 힘들다고? 주 5일 힘들다고?
2: 힘들어 힘들어.
0: 라떼는 토요일도 나갔어. 그나마 맞아. 토요일은 4교시라고 행복했다. 와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2: 말씀하시니까. 토요일 학교 갔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3: 저희는 시범 학교라고 해가지고 격주로 쉬었어요. 토요일을.
0: 좋았겠네.
3: 그렇게 원래 학교들이 있었어요.
2: 그래서 놀토 뭐
0: 맞아요,
3: 놀토가
0: 놀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
3: 요즘에는 약간 놀토라고 하면 이제 방송이잖아요.
2: 그렇죠.
3: 절대 놀토하고 이번 쉬는 토요일.
0: 네 맞아. 그래. 옛날에 놀토 있었어.
2: 맞아. 맞아.
0: 맞아. 맞아 맞아.
2: 그러다가 이제 다 쉬는 거죠.
0: 다 이제 했었죠. 네.
2: 그리고 6656님
3: 라떼는 말이야 연애할 때 남친과 통화하고 싶으면 공중전화 줄 서서 기다렸다고 뒤에 사람 기다리면 또 끊고 뒤로 가고 또 줄 서고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참 세상이 편해졌네요.
2: 이거 응답하라 1994에 나오잖아요.
0: 맞아요. 예. 맞아 맞아.
2: 공전
3: 그 카드도 있었죠.
2: 맞아요.
0: 맞아요. 카드. 공중전화 카드. 맞아.
2: 옛날에는 국제전화 할 때 나 지금 생각났어. 국제전화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3: 미리 카드를 넣는 거예요? 네.
2: 그 카드를 넣고 그러니까 카드 전화기. 근데 요즘엔 누가 그러냐고.
3: 요즘에 그냥 휴대폰으로 다
2: 그러니까.
3: 와이파이만 터지면 네, 그냥
0: 사실 뭐 돈 안 내고도
2: 그게 제일 많이
0: 메신저로 할 수 있으니까.
2: 나 때는 말이야 국제 전화 걸려면 001인가 뭘 누르고 했다고.
3: 맞아 맞아.
2: 뭐 그랬었어요. 김선아님
0: 라떼는 필름 카메라나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해서 필름값, 인화값 아끼느라 마음껏 찍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사진이 몇 장 남아있지도 않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수십 장, 수백 장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하고 간단하게 보정까지 안 해 정말 달라졌어요.
2: 그쵸.
0: 라떼는 사진 한 장에 추억을 담았다면 요즘은 추억을 마음껏 찍고 골라내는 시대네요.
2: 그래 그래.
0: 맞아요,
2: 이분
0: 맞아요.
2: 선물 갑니다. 예. 그렇네. 간단하게 보정 아니고. 예.
3: 맞아. 심하게.
0: 과하게.
2: 과하게
0: 제가
2: 보정.
0: 아닌 다른 누군가가.
2: 그렇죠 그렇죠. 8278님
3: 저 어릴 때는 엄마가 카레 한 솥 해두면 일주일을 먹었고 네. 미역국 한 솥 끓여주시면 일주일을 먹었고 밑반찬도 며칠을 같은 거 먹었는데 대체 왜 제 딸들은 한 번 먹은 건 다음날 안 먹을까요? 배가 불렀습니다.
2: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음식을 그게 다 남긴다니까요.
0: 그러니까.
2: 예전에는 형제들도 많고 음식이 지금보다 풍요롭지가 않아
3: 메뉴
2: 풍족하지가 않아
0: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뭐 가타부타 말을 뭐 낼 수가 없어요.
3: 그만!
0: 곰국을 그치. 끓여주시면 그러니까 네. 일주일 내내 곰국을 먹었어야 됐어요.
2: 그리고 그때는 형제가 많아서
0: 맞아요.
2: 내가 안 먹으면 큰 오빠가 먹고 작은 언니가 먹고
0: 내 몫이 없어요.
2: 요즘은 다 이제 하나씩만
0: 맞아,
2: 있으니까 달려들 형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0: 그쵸, 그쵸. 예.
2: 최윤희님
0: 라떼는 학교 수업 때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거 다 필기하고 했는데 요즘 학교는 칠판도 없고
2: 맞아요.
0: 패드로 다 수업하더라고요.
2: 교과서를 안 가져가더라고. 교과서를 안 가져가요.
0: 눈으로만 보고 와이파이 잡아서 인터넷으로 과제 제출이나 테스트하고 화면에 선생님이 책에다 써주는 거 끄덕끄덕하고 끝.
2: 그 저 교과서를 안 가져간다 해서 어플에 싹 다 패드에다 넣고 그래서 그냥 싹 다 패드로 공부하고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니는 세대더라고.
3: 와, 근데 우리 진짜 무겁게
0: 그거 이고지고
3: 다녔잖아.
0: 짜고 남을 정도로
3: 목요일 같은 날은 되게 힘들었어요. 수업 많은 날.
2: 그러니까
0: 그 작은 친구들은 키가 큰다고 그랬잖아.
3: 그래.
2: 맞아. 무게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2: 이거 요즘 애들 아이들 그 책 포장을 몰라요.
0: 아, 이거 원래 투명하게 딱 책 포장도
2: 알죠?
0: 하고 해야 되는데
3: 안 무너지게.
0: 맞아요.
2: 요즘에는 교과서를 아예 안 들고 다니니까.
0: 아, 근데 그 낭만에 좀 있었는데.
2: 정말 노하리님
3: 라떼는 만화방에서 비디오랑 만화책 빌렸다가 연체료 낼까봐 밤늦게 책 반납하러 뛰어갔던 거 생각나네요.
2: 비디오 반납.
0: 맞아요. 와,
3: 요즘은 웹툰 OTT로 다 보죠.
2: 그러니까 요즘 OTT
0: 이거 반납기가 있었잖아요.
1: 반납기가 있었어.
0: 쏙 넣는 거.
2: 맞아. 그리고 또 그 잊어버리고 안 넣으면 혼나고 엄마한테.
0: 엄마한테 혼났어 연체료 때문에.
2: 연체료가 집으로 전화 와.
1: 신작은 1,000원.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조금 된 거는 500원.
0: 500원. 맞아요.
1: 이런 식이었던 거.
2: 기억력도 좋아 신홍 씨. 그래서 진짜 너무 생각난다. 박민정님.
0: 국민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 반으로 수업 진행한 거 알고 계시려나?
2: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1: 네, 이런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너무 사람이 많아서.
2: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막 뭐 한 반에 70명, 요즘에는 한 반에 25명 막 이렇게
1: 공반도 안 되는 반들도 있어요.
2: 50명.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꽤 많았거든요. 한
1: 저도
2: 반에
1: 50명이었어요.
0: 50명. 저도 한 50명, 60명 있었던
2: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지금은 반 토막. 20몇 명. 아이고. 김상민님.
3: 라떼는 내비가 없어서 보조석에서 지도로 길을 알려줬지.
2: 아니 근데 예전 매니저들은 지도를 펴고 뭐 강릉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빠지고
0: 어떻게 찾아갔나 모르겠어.
2: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거 드라마 촬영장에 다 갔나.
0: 신기해요 정말 진짜. 신기해.
3: 옆에 그 글러브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0: 옆 사람이 봐주고
3: 봐주고 지도 봐주고 막 그랬잖아요.
0: 국도 번호 보고서 가고.
3: 근데 그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던데요.
2: 지금 친구들은 안 믿죠.
3: 막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0: 근데 내비가 없던 세상이 있긴 있었으니까 사실 그게 거짓말이 아닌데.
3: 아니야 진짜 그 지도가 있어가지고.
0: 지도가 진짜 있었어요.
2: 아니 얼마 전에 그 걸스데이 있잖아요. 네. 반짝반짝 그 걸스데이 그 네. 2세대 아이돌 활동할 때만 해도 깨톡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0: 맞아요.
2: 전혀 모른대요. 깨톡 이런 거.
0: 제가 개그우먼 되고 막내 때 딱 문자에서 깨톡으로 넘어가던 시대였어요.
2: 그쵸.
0: 네,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게. 네.
2: 그래서
0: 맞네.
2: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0: 그러네.
2: 아, 세상에. 김상민님께도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7: 이소민님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예, 이제 라떼는 시간이 안 가는.
9: 저희가 좀 흥분을 했네요.
10: 이상하게 라떼 얘기할 때는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7: 우리 또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또 옛날 얘기하니까 너무 더 신나가지고. 101의 에너제틱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그때와 지금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10: 그때 너무 낭만이었는데.
9: 어느새 이렇게.
7: 제가 생각해 보면 이때 또 낭만이 있었어.
10: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9: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
7: 맞아요. 맞아요. 뜨거웠던 여름. 근데 여러분 2026년 또 나중에 36년에는 지금 얘기합니다.
10: 맞아요.
9: 지금 즐겨야 돼.
7: 그래, 2026년 여름을 즐기시기 바래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분과 다시 만나요. 안녕.
10: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서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0: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5: 다운 스트리트

어린 시절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에 들지 못하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숟가락으로 비행놀이도 해주시고 잠에 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거나 토닥토닥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른도 아이처럼 입맛을 잃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이제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점점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는 요즘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숙면을 취하기 위한 셀프 노력을 이어가 보시죠. 마음 건강 챙김이.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아름다운 건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아마 열대야도 심해질 텐데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우리 노민규님께서 입맛이 없어서 간단히 옥수수 삶아서 먹었어요.

0: 네, 옥수수 최근에 또 먹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네. 3982님, 사람은 정말 잠을 잘 자야 돼요. 오늘 숙면을 못 취했는지 하루 종일 피로하고 컨디션이 엉망이었네요. 저녁 먹고 영수 들으면서 회복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정말, 정말 잠잘 자야 됩니다. 예, 네, 컨디션이, 원래 잠을 잘 잤을 때 컨디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쌓이잖아요. 그래서 잠은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수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바로 운명의 빙고판. 총 9개의 칸이 있는데요. 칸마다 저와 게스트분들, 그리고 우리 완소들이 해야 할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빙고 3줄을 완성하면 성공인데요. 성공 시에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제가 준비한 선물과 사인, 그리고 영수 가족들이 준비해준 선물과 이 고릴라 키캡과 키링까지, 물론 그 외에도 치킨 쿠폰, 커피 쿠폰, 피자 쿠폰 등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 합니다. 두 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수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며 완소들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듣는 만큼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0: 전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4878님, 이번에 회사 첫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족구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다가 마지막엔 숙취해졌습니다.

원래 워크숍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단합 대회, 단합 게임 같은 거 조금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회식 같이 또 한잔하고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보는 라디오를 만난 만큼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냈는지 주말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월요일인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은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조오김님께서 주말에 관악산 등산했어요. 노래 자랑 예심 통과 소원 빌려고요. 웬디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노래 자랑이요? 어떤 노래를 들고서 노래 자랑 나가시나요? 와, 너무 궁금한데. 어떤 장르고 어떤 곡이고 어떤 아티스트 노래인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1025님 애견미용 1인샵 원장입니다. 매장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집 가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애견미용 가는 거를 제가 짧은 영상들로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었는데 이제 강아지들이 또 겁도 많고 낯선 환경에 가면 반려견들 말고도 다양하게 동물들 가면 겁이 나가지고서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성격, 성향에 따라서 또 많이 긁히고 다치고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 성공을 하시고 끝내서 마지막에는 결과물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1030님 저는 주말에 골프 대회 구경 다녀왔어요. 너무 멋진 프로들의 스윙에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백돌이 탈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골프! 근데 요새 진짜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변에서도 너 골프 한번 해봐. 골프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막상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문자를 받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합니다. 또 1974님 주말에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좋아하는 치킨도 많이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치킨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너무 즐거운 주말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페스티벌이 너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라면 페스티벌, 뭐 치맥 페스티벌, 김밥 페스티벌, 떡볶이 페스티벌 등등 뭐 이런 페스티벌이 먹거리들도 다양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종류들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주말 보내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만소들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소소한 일상이야기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아가 필요한 분들도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에릭남 그리고 전소미의 유후.

에릭남 그리고 전소미의 유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오수현님, 완디 저는 다음 주부터 거제 여름휴가 계획인데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서 못 가게 됐어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거제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새 핫플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게 됐다고 하셨지만 주변에 그래도 좀 가까운 곳으로 가실 수 있다면 당일치기라도 좀 갔다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거제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갔다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희준님, 저는 퇴근하고 집 가고 있는데 저녁 메뉴 엄청 고민하다가 집 가서 냉메밀 만들어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디는 오늘처럼 덥고 습한 날에는 뭐를 먹고 이겨내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 매운 거, 전 무조건 매운 거. 매운 거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네. 그래서 매운 소스를 전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지금 집에 도착해 있으면은 집에 가면은 벌써 소스들이 도착해 있고 아우 매운 소스를 너무 먹고 싶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땀도 흘리고 뭐 눈물 콧물도 뭐 다 쏟으면서 막 다 먹고 아 여름을 잘 보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겨울엔 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또 겨울도 잘 보내고 저는 항상 매운 겁니다. 네. 태세랑님, 저는 주말에 천안에 놀러 갔다가 호두과자를 사 먹었어요. 진짜 호두과자의 본고장에서 사 먹는 맛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완디도 호두과자 좋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호두과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요. 저도 이제 천안에 저번에 또 우리 저희 공개방송 하고서 저희 사 먹었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고 그 유명한 집이 또 천안에 있는데 거기선 또 다양한 맛들로 또 시즌별로 또 나오더라고요. 예, 또 맛있고 호두과자는 호두가 크고 또 팥도 맛있고 빵도 맛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먹고 싶네요. 이주현님, 남편 일주일 동안 출장이라 아이 등하원 시키랴 퇴근하고 밥 먹기 시키랴 힘든 임산부네요. 그래도 하루가 잘 지나서 아이 재우려 같이 누워서 라디오 들어요. 수고했다 나 자신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 등하원 시키시고 또 몸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이를 빨리 재우고 푹 쉬시고 본인의 몸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영양제 또 잊지 않고 또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나 바로 오늘 생긴 따끈따끈한 에피소드도 환영입니다. Maroon 5의 Sugar.

Maroon 5의 Sugar 듣고 왔고요. 남겨주신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6572님, 저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주말 내내 운행, 오늘까지라고 내일 드디어 쉽니다. 딸들이 아빠 회사 옮기면 좋겠다고 하네요. 주말에 같이 못 놀아줘서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따님들이 이제 우리 6572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 드디어 쉰다고 하셨으니까 따님분들이랑 가능하다면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403님,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여자 산업 일꾼입니다. 여름이 되니 요즘 일하는 게 너무 힘들네요. 시원한 한 잔 하고 싶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날 야외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습하고 덥고 해도 쨍쨍하고 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자 같은 것도 쓰실 수 있으면은 좀 해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게 좀 쓰셨으면 좋겠고 선크림 같은 것도 잘 쓰셨으면 좋겠고 물! 자주 마셔주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내드리죠.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웬문국 이승국 씨 또 박문치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바로 수박이죠. 그렇다면 한입 베어물면 단물이 가득한 수박.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수박의 원산지는 이집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데요. 사막에서는 갈증을 달래는 물주머니 같은 과일이었다고 해요. 이후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수박을 서과라고 부르며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푸는 데 좋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수분이 90%가 넘는 여름 과일 수박. 무더운 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더 반가운 이유겠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이 두 분과 영스시티 2부 함께합니다. 우선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방문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0: 어, 귀여워. 아니 2주 만에 봬요.
1: 그러니까요.
3: 아, 그러네.
1: 네, 2년 안 본 줄 알았네.
0: 그러니까 내 저... 말이. 아, 지난주는 또 저 대신 프로미스나인의 하영씨와 또 함께 하셨잖아요.
2: 아니, 맞네요 맞네요.
0: 소식을 들었어요.
1: 네. 어떤 소식?
0: 아주 즐거워하셨다고.
1: 아우 즐겁죠.
2: 어, 그럼요. 네, 뭐, 네. 뭐.
0: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문치 씨가 하영 씨에게 말랑이도 선물해 줬다고.
1: 아, 원래 제가 쥐고 있던 건데 어떻게 이거 해명을 해야 돼요?
0: 아니요. 이거 해명을 듣고 해야 싶지 돼? 않아요.
1: 아 듣고 싶지 않아요?
0: 네,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말랑이 선물해 줬다. 그 부분이 아주 즐거웠다.
1: 듣게 하셔야겠네 지금 보니까.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렇지 않아.
1: 아, 얼마나
2: 사진 찍을 때면 문치 씨가 웬치 씨한테 뭐, 뭐 선물을 준 건 없으니까.
0: 아, 없으니까 맞아 맞아.
1: 제가 먹었어요.
0: 나 말랑이 엄청 좋아하는데. 말랑이 그래요? 막 사러 다니는데.
1: 저는 지금 빨리 그 하영 씨한테 말랑이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0: 왜요?
1: 저는 연락을 할 예정이에요.
0: 왜요?
1: 지금 말랑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검출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하. 걱정이 돼요.
2: 아 그래요?
1: 네. 아하. 그리고 며칠 뒤에 그걸 봐가지고 아. 어머
2: 아.
1: 했는데 그게 네. 왜냐면 그때 제가 쥐고 있었는데 앞에 이 대 웬디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영 씨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아주 오들오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2: 맞아, 맞아.
1: 맞죠? 보셨잖아요.
2: 맞아. 그날 긴장을 하고 계셨어요.
1: 오들오들오들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심신 안정을 위해서 아 이거라도 하실래요? 아. 하더니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아. 좀 릴렉스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긴장되세요 지금? 긴장되시면 네. 제가 말랑이 가져올게요.
0: 네.
1: 네네네. 알겠어요.
0: 아니 두 분이 또 엄청 잘 챙겨주셨다고. 네.
2: 진짜 이 해명 타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웬디 씨 어디 갔다 왔을 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지나갈 수 있지?
0: 아유, 감사드립니다.
1: 잘은 해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잘해드리면
0: 아니야 아니야. 하영 씨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1: 네. 네.
0: 우리 0145님께서 모델 승공님 사진 잘 봤습니다. 사진 보면서 포즈 취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치님의 이거 뭐예요? 댓글에 빵 터졌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또 화보를 찍으셨더라고요.
2: 아, 또 감... 어, 아, 또 이거...
0: 와, 멋있어!
1: 야, 이걸 또
2: 아,
1: 띄워주시네.
2: 아,
0: 멋있다! 와, 아, 웃음!
1: 와,
2: 고영배님이 또 잘생겼다고 댓글 달았네요.

0: 아이 또 아이 감사해요 또.
1: 요즘 거의 그 양대 산맥급이에요. 요즘 그 배드 챌린지 아시죠? 그 에이티즈 분들의
2: 아, 네네네네 알아요.
1: 거의 그 급인데요?
3: 아. 나, 저, 아니 저, 아니 아니 어어어 문치 씨 어, 어. 자기 지금 잘 넘어갔다고 이러고
1: 거의 극급이야. 자, 진짜 자,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2: 아, 인별그램에 있어요. 승록 씨 네. 인별그램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어, 진짜
3: 어, 나 약간 꺼도록 하려 그랬는데 지금 어, 이제 살의 위기를 느꼈어.
2: 아 웃겨.
1: 완전
2: 아니, 찍을 때 괜찮으셨어요 어. 사진?
3: 아 근데 나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하면서 완디랑 이제 화보 이렇게 자주 찍으시는 분들 너무 존경하게 됐잖아요. 야. 이게 이렇게 너튜브 영상 찍거나 우리끼리 하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진짜 포토그래퍼 진지하게. 분들이 계시고 진지하게 메이크업 선생님이 헤어 메이크업 다 해주시고 옷 준비해주시고 시작하면 오히려 뉴비니까 너무 복잡한 디렉션 없이 네. 자 편하게 찍으세요 하는데
2: 아, 뭘 어떻게
3: 도대체 내가
2: 하지?
3: 뭘 어떻게 해야 편할 아, 수 있다는
2: 어떤 포즈를...
3: 거야? 뭘 하는데
1: 이 옷에 어. 이 화장을 어떻게 편하게 했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3: 그리고 환하게 웃어야 되나 시크한 어. 척을 해봐야 되나 뭘 해도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게 자꾸 사진에 그치. 보이니까 네. 어, 이거 어려운 거더라고요.
2: 어려워요.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하려면
1: 저는 그 그거인가 둘 중 하나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째려봐봐요. 째려보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 한번 웃어주실래 하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웃고 아. 아니면 아, 처음에 한번 웃어 봤는데 좀더 막 시크하게 이렇게 아. 해줄 수 있냐 하면 그때부터 째려보는 거죠.
3: 아. 한 방향을 제시하고 디렉션을 네. 얻어내는군요.
1: 아.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2: 아 그쵸 그쵸. 네. 아,
3: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 아 근데 아. 너무 잘 나왔네요.
3: 아 근데 맞아, 진짜 너무 진짜 잘 찍어주셔가지고
2: 오,
3: 저도 너무 자랑스럽게.
1: 사사파로님이 아 그래서 승국님 너튜브에 에이티즈 멤버분을 모셨구나.
2: 와 아 이거 하시려고 너무 챌린지 하시는 거야.
3: 홍중 씨께서 저희 너튜브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아또 아, 너무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신나게 영화 수다를 떨었거든요. 와. 근데 마침 진짜로 이번 이 활동하시는 배드가 좀 영상이 돌고 이래갖고 네. 제가 괜히 또 이렇게 뿌듯한 거 있죠. 아, 활동 잘하고 그치, 계시는구나.
1: 아니면 승국 씨 화보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에요? 아.
3: 넘어가 자 웬그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자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아, 코너 시작해야 되겠네요.
2: 읽어주시죠 계속.
3: 나 어릴 때 이런 어린이였다.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추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단청자에게 선물을 1 플러스 1 두 개 드리니까요. 영수 홈페이지 웬그막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뚱한 행동이나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과 말 등을 보내주세요. 또 지금 부모님이시라면 웃음 짓게 했던 자녀들의 엉뚱함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2: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이어지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맨그막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4: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이 캐릭터의 영혼을 지배당했다고 합니다. 그 캐릭터는 바로 타잔이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영웅보다 마법을 부리는 용사보다 외계인과 싸우는 전사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넝쿨을 타고 다니는 타잔이 우주에서 제일 멋져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저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5: 와 타잔이다.
2: 아유 천국아 눈 나빠져. 뒤로 가서 봐.
4: 늘 이렇게 타잔이 나오는 비디오나 만화를 찾아서 봤는데요. 그 중독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스스로 타잔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5: 나는 타잔이다!
2: 얘가 왜 이렇게 소파에 뛰었느냐! 먼지 나니까 그만해!
4: 처음엔 집안을 걸어다니지 않고 타잔처럼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엉뚱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점점 이걸로는 상에 차지 않았어요.
5: 어, 진짜 천장에 매달려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4: 타잔처럼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싶다는 욕망이 샘솟은 것입니다. 주인공은 방법을 찾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5: 어? 저거면 되겠다!
4: 주인공의 눈에 들어온 금빛 롱 스카프. 왠지 저 스카프라면 자신을 공중에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인공은 곧바로

0: 엄마의 허락도 없이 스카프를 가져다가
1: 떨어지면 안 되니까 두 번을 이렇게 묶고
0: 소파 위에 올라가 커튼 봉에 묶었습니다. 잠시 후 스카프는 봉에 꽁꽁 묶였고 주인공은 양손으로 스카프를 잡은 후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스스로를 세뇌시켰어요.
1: 나는 타잔이다. 타잔이다. 타잔이다. 타잔이다.
0: 드디어 마음의 준비가 끝났고 소파에서 발을 뗀 순간 지직 소리와 함께
2: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엄마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스카프만 찢은 채 첫 비행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 너 이게 얼마짜리 스카프인 줄 알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0: 그 주인공이 묶은 그 스카프는요, 아빠가 평생 처음으로 엄마한테 선물한 명품 브랜드였거든요. 엄마가 아끼고 아끼다 모임에 딱 한번 메고 가신 뒤 놔둔 거였는데 하필 그걸 주인공을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3: 애가 좀 지질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혼을 내.
2: 누가 보면 명품 선물 해마다 해주는 줄 알겠네. 그럼 당신이 또 사주면 되겠다, 그치?
3: 아, 뭔 명품이 뭐 대단하다고 참나. 천국이 넌 왜 하필 그걸로 달리친 거야?
2: 으유. 왜 혼내냐며? 아주 웃기셔?
0: 주인공의 행동으로요 부모님께서는 한바탕 싸움이 나셨고 그날 밤 주인공은 저녁밥도 못 얻어먹고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공의 피엔 그런 타잔 본능이 숨겨져 있었나 봅니다. 지금 취미로 파쿠르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래희망도 유명 파쿠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너튜버님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명해져도 영 쓰이지면 안 돼요. 아셨죠?
4: 김준원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치킨 쿠폰과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5: 이 정도면 재능 발견이죠.
6: 그러니까요.
7: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어 사실.
6: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5: 저는 그리고 오늘 사연 읽을 때 굉장히 가장 역대급 웅장한 인트로가 아니었나. 아. 그냥 그 대사 한마디 없이 이걸로 맞아요. 와 되게 뭔가 콘서트의 그 오프닝 곡을 보는 것 같았어요.
6: 그리고 우리 저 호흡. 저 호흡이 또
5: 역시 영화 매니아답게 또 톤을 잘 살리시네.
7: 아 욕심 나왔어요. 좀 잘 살리고 싶었어요.
5: 네, 네, 너무
7: 제대로
5: 좋았어요.
7: 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신 것 같아.
5: 안돼.
7: 노래방 가서 열창한 느낌 알죠?
6: 그래서 우리 노민규님이 오늘 라디오국에 밧줄 타고 왔나요? 너무 잘해.
5: 아, 어쩐지 아까 아니 셔츠 뒤에 나뭇잎이 붙어 있더라고요.
7: 아까 좀 티 났어요? 아.
5: 이상우님이 보내주셨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승국님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8: 아,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5: 그 애기 그 발성할 때 너무 귀엽긴
6: 맞죠,
5: 해요.
6: 맞아요.
7: 맨날 고민해요. 아 얇게 낼까? 아 굵게 낼까? 에라 모르겠다. 얇게 내자. 맨날 막 하다가 목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6: 아 그렇죠.
7: 다행히 적당선에서 끝났어요. 네. 9275님 두 분이 말랑이로 싸운 게 여련으로 이어졌네요.
5: 아, 저희가 언제 싸웠어요?
6: 없어요. 싸움 없습니다.
5: 우리 웬디 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7: 그럼요.
6: 아니죠. 네.
5: 뭐지 공기?
6: 아니죠.
5: 방금 그 공기 뭐지?
6: 저희 싸우지 않았어요.
7: 네. 맞아요. 그쵸.
6: 뭐 괜찮아요.
5: 맞아요.
6: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서 아예 이 파쿠르를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혹시 이 파쿠르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승국 씨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 오래도록 영화를 사랑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랜 예전 액션 영화에서 성룡이 도망갈 때 하는 게 발전해서 파쿠르가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형 지물을 나의 맨몸으로 활용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 매달려서 이동과 뭐 안전 장치를 찬다거나 바퀴를 달린 모를 타는 게 아니라
5: 하나도 없이
7: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점프를 한다던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지 않고 기어 올라간다던가
6: 맞아요.
7: 희한하게 맨몸을 사용해서 지형을 이동하는 건데요. 킹스맨 007 다니엘 크레이그 버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5: 그렇죠. 네.
6: 되게 대단하면서 멋있고
7: 멋있어요.
6: 예. 두 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나요? 파쿠르?
5: 아 저는 뜨면 무조건 보는데요.
6: 아 저도
5: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항상 손에 땀나요.
6: 나도
5: 막 나서 막 손이 막 축축해질
6: 나도 느낌.
7: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험한 보이는 장소들을 대단하죠.
5: 지금 또 생각하니까 또 손이 살짝 축축

0: 그렇죠.
1: 볼 때마다 막 막 그 찍는 것도 각도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 뭔가 여기서 다는 건지
1: 맞아요.
2: 어디서 다는 건지
1: 그 너무 와, 막 손에 땀 나.
3: 맞아요.
1: 맞아요. 근데 혹시 파쿠르 외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포츠 중에서 배워보고 싶은 그런 종류가 있으시다면
3: 너무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갖고 안 해본 건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그 격투 쪽 있죠. 복싱, 킥복싱, MMA, 주짓수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로망이 있어요.
1: 복싱 많이들 하시잖아요.
3: 유행하더라고요.
2: 네. 아 요즘 유행이에요?
1: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3: 제 친구들도 좀 하길래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에 어디가? 막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런 어떤 격투 관련 스포츠들.
2: 갑자기 막 BGM이 막 들려요. 그 빰! 그게 들려요. 승국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가. 저는 테니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3: 테니스.
1: 왜요 왜요?
2: 그냥 공 칠 때 쾌감이 좋을 것 같아서.
3: 아 맞다 그거.
2: 해보고 싶어요.
1: 아 테니스 재밌죠. 근데 모든 스포츠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맞아요.
1: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Older Project의 Famous 듣고 올게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뭐죠, 승국 씨?
1: 오늘 주제는 어린 시절 했던 엉뚱한 행동이나 말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를 위해 두 분께서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 한정판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새 상품입니다. 제가 직접 선물을 받았던 상품이고요.
2: 직접 선물 받으셨어요?
1: 요즘 여름에 휴가도 많이 가시고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비행기도 쓸 수 있는 비행기 목베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질이 좀 특별하고요. 색상이 핫핑크예요.
2: 제가 입은 게 아닌데 이게?
1: 정말 색깔이 좀 이유가 있는 게요.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K 드라마의 최고봉 중 하나 오징어 게임 특별판이거든요.
2: 나 제일 좋아하잖아.
1: 정말 유명한 맞아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에서 특별판으로 한번 나왔던 거 선물 받았던 거 제가 안 쓰고 모셔놓고 있던 거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0: 와, 내가 가지고 싶다.
2: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그러니까. 거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1: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와! 포장도 뜯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2: 와! 리미티드가 그냥 리미티드가 아니고 이중 리미티드예요.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에 이제 더불어서 이승국 씨가 가져오시면 더 리미티드가 되는 거거든요.
1: 그럼요.
2: 오케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리미티드 에디션 목베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장품 2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여름 정말 너무너무 덥잖아요. 와! 그리고 햇빛 얼마나 세요. 햇빛 쐴 때. 그리고 비 올 때도 우리 얼굴 가려줘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돼요.
2: 그래서 모자를 사랑하는 모사모의 박문치 씨가 준비했습니다. 여름 모자입니다. 뒤에는 이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도 바람이 통해서 너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행복 써져 있네요.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1: 너무 중요해요.
2: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뒤집으시면 여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런 여름 모자. 박문치 씨가 가져왔습니다.
1: 마음 따뜻해진다. 네.
0: 뭐야, 내가 둘 다 가지고 싶어.
2: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위해 직접 선물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대단한 선물 그냥 드릴 수 없죠. 빙고 3개 성공식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영스트리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건데요. 자주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 사연이나 퀴즈 열심히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도 빙고 미션 중에 하나를 두 분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코너 제목과 응원의 말을 보내주세요. 미션 성공 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예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웬금 막 다음 사연 만나보기 전에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운명의 빙고판. Careless, 지금 9개의 칸에 완디의 미션, 청취자 미션, 게스트 미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 게스트 미션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미션이 준비되어 있죠, 승국 씨?
2: 저희가 해야 하는 미션, 젠말놀이입니다. 총 5개의 젠말놀이 카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왕복으로 이 카드를 읽고 한 명도 틀리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3: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코너 제목과 응원의 말 보내주세요.
1: 순서는 저희가 미리 정했습니다. 문치 순국, 웬디 순국, 문치 순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20초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두 분 자신 있나요?
3: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요.
2: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션 스타트!
4: 레디 고!
5: 덕기미 쌤. 역삼역.
2: 그 다음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 협박범 박범학
2: 이거 뭐야? 다시
5: 덕기미쌤!
2: 협박범 박범학.
1: 공감각 적심상.
2: 단팥맛 통찜빵.
5: 역삼역 옆 역술원.
1: 오!
2: 된 거 아니야?
1: 성공!
2: 된 거 아니야? 게임 오버. 왜? 다섯 개잖아.
1: 성공! 와! 성공입니다!
2: 깜짝이야.
1: 아니 뭐야? 근데 문지 씨 왜 이렇게 잘해?
2: 왜 이렇게,
1: 마지막 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2: 뭐였어?
5: 역삼역 옆 역술원. 지금은 또 안 된다.
2: 역삼역 옆. 와, 역삼역 옆 역술.
1: 그러니까
2: 되게 어려운 거예요.
1: 되게 어려운데. 아니 승국 씨가 전 더듬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5: 아니, 뭐, 저 사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승국 이거 완전 특허 게임 아니냐고.
2: 저도 사실 나는 이거는 쉽겠네 했거든요. 보는 순간 뭐야 이거?
1: 그쵸. 아니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 적혀 있고 헷갈려.
2: 하고 이게 제가 이게 발음이 좀 또박또박한 건 단어가 딱 인식되면 읽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1: 그쵸.
2: 협박범 박범 이거 이름이라는 거를 두 번째 할 때 알아. 그러니까. 아 이름이구나.
1: 그러니까
2: 단팥맛 통찜빵 이게 와 진짜 잘하네. 아 근데 그러니까. 완디도 완전히 깔끔하게 했잖아요.
1: 아니에요. 저 하나잖아요 그리고.
5: 다시 읽어봐봐요.
1: 공감각 적심상.
2: 아 잘한. 내가 제일 못했다.
1: 아니에요.
5: 나 이거 어떻게 했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1: 다른 카드 승욱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2: 오케이. 문제 시간 거. 덧귀미 쌤. 역삼역 옆 역술원.
5: 역삼역 옆 역술원 잘한다.
2: 공감각 적심상.
1: 와 갑자기 발음 너무 또 좋은데?
2: 갑자기?
5: 단팥맛 통찜빵. 협박범 박범학. 좀 못생겨진다 근데. 그래도 이걸 하니까 좀 못생겨져.
1: 아니 계속 발음이 안에 있는 것 같아. 협박범 박범학.
6: 라디오니까 괜찮아요.
5: 협박범 박범학. 단팥맛 통찜빵.
2: 거북이 왜 고개는 왜 움직이는 거예요?
5: 오늘 안 틀리려는 노력.
1: 웃겨라.
2: 강흥천님께서 문치 딕션 뭐야? 아나운서 지원해야겠다.
1: 그러니까요.
5: 지금 다시 읽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2: 아니요. 덕분에 살아. 우리 그럼 더 성공한 거 맞잖아요.
1: 빙고칸 하나 성공했습니다. 유! 이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좋네요.
2: 살았다.
1: 오늘 처음인데. 처음 해보는 것 같아.
5: 스타트가 좋다.
1: 스타트가
2: 진짜 좋다.
1: 첫 빙고 미션이었어요.
2: 너무 좋다.
1: 근데 우리 두 분이 성공을 시켜주셨습니다.
6: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해도 우리 잘못은 이제 아닌 거예요.
5: 저는 우리 팀을 믿었기 때문에
1: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웬금악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걱정을 했던 것일까요?
7: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8: 저 아저씨는 맨날 부메랑 던지고 힘들겠다.

0: 주인공이 했던 걱정은 바로 TV 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로 아주 작은 사람들이 저 상자 안에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을 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아, 오늘 너무 춥네. 아, TV 안에 사람들도 춥지 않을까? 이불을 덮어줘야겠다.
0: 겨울에는 그 사람들이 추울까봐 TV 위에 이불을 덮어두기도 했고요. 여름에는
1: 저 사람들도 저 안에서 얼마나 더울까? 내가 부채질 해줘야지.
0: 그 사람들이 더울까봐 열심히 부채질도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1: 나는 더워도 괜찮아. 저 사람들이 쐬야 돼.
0: 선풍기 바람도 포기하고 TV에만 틀어놓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1: 맛있다. 오!
0: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1: 그러고 보니 TV 속 사람들은 밥을 먹나? 드라마라는데 나오는 사람들만 먹는 거 아닌가? 아, 어떡하지?
0: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1: 엄마가 밥을 줬나? 아니, 우리 집은 저 사람들을 맨날 굶긴 채 저 안에 가둬놓은 거였나? 아, 어떡하지?
0: 밥도 주지 않은 채 저 상자 안에 사람을 가두고 있다는 결론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1: 엄마! 저 상자 속 사람들은 밥을 먹나요?
2: 뭐 알아서들 먹겠지.
1: 우리가 줘야죠.
2: 우리가? 아니야, 저 사람들 알아서 먹을 거야.
0: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을 잘 몰랐던 엄마는 별거 아니라는 듯 넘겼고, 주인공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 안 되겠어. 내가 밥을 직접 줘야지.
0: 본인이 직접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메뉴를 고민했는데요.
1: 큰 음식은 들어갈 곳이 없네. 밥은 안 되겠다.
0: 아무리 텔레비전을 살펴봐도 밥이 들어갈 곳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은
1: 과자를 잘게 부숴서 넣는 거야.
0: 과자였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조제에 들어갔어요.
1: 저 사이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야지. 자, 완성!
0: 잠시 후 TV 속 사람들을 위한 식사가 제조되었고, 주인공은 곧바로 TV 뒤쪽에 있는 사이사이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1: 제가 또 넣어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도
1: 많이 드세요!
0: 라며 과자를 부셔서 TV 안으로 넣었고, 그렇게 상자 속 사람들에게 배식은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3: 수리하러 왔습니다.
0: 고장이 난 텔레비전. 아무리 켜도 TV가 나오지 않아 부모님께서는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요. TV 뒤쪽을 열자마자
3: 과자 부스러기가 엄청 들어있는데요? 이 과자 때문에 고장이 났나 봐요.
0: 부스러기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셨죠. 그런데 옆에 있던 주인공은 다른 생각 중이었습니다. 왜냐면
1: 사람이 없다고!
0: 상자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큰 충격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2: 이거 과자 누가 그랬어? 방먼치! 내가 그랬지!
1: 나는 안에 사람이 사는 줄 알고 배고플 테니까 그런 건데 여기 사람이 없는 줄 안에 있는 줄.
0: 당연히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났고요. 상자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다가 혼까지 나서 주인공은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한테 먹을 거 안 줘도 되니까 전자제품에는 장난치며 절대 아니래요! 네, 8081님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선물로 1+1 푸딩 세트와 독서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와,
4: 진짜 이거는
3: 네, 진짜 엄청난 사연이네요.
4: 엄청난 네. 사연이에요.
0: 아니, 귀엽긴 너무 귀엽다.
3: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운데 간만에 그 실시간으로 맞아요. 두 글자 문자 되게 많이 왔네요. 안돼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꽤 많이 왔어요 지금.
0: 안돼
4: 진짜.

0: 개미라도 생겼어봐요.
1: 그러니까요.
2: 아 그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 아유,
0: 진짜 아. 진짜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생각. 어떻게 안 해. 그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1: 너무 귀여워요. 생각은 너무 귀여워. 행동은 모르겠는데 생각이 너무 귀엽습니다.
0: 아, 너무 귀여워.
1: 아니 우리 박진영님께서 그 승국님 오늘 MVP 드릴게요. 타전부터 동방신기까지 완벽했습니다. 앵콜 부탁드려요 라고.
2: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베.
0: 누구 버전인 거예요?
2: 내가 그분들을 내가 동방신기를 아는... 그러니까 모창을 할 수가 없어갖고 아... 아예 그냥 이 세계로 가버리자. 아... 아... 세계 가버렸죠.
0: 내가 아는 멤버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없었던. 노래하시는 분이 없었겠죠.
1: 그렇죠.
2: 어설프게 했다가 오히려 이거 조롱이 될 것 같은 거. 아~ 위대한 노래. 그래서 아~ 그냥 아예 이상하게 불렀습니다.
1: 아~ 아니 성현민님께서 역시 글로벌 드라마를 씹어먹은 명배우라고.
0: 진짜.
1: 아,
0: 오늘... 처음이 그 동방신기 전에 뭐였죠? 그 전에도 뭔가 대단한 거 사랑은... 있었는데.
2: 사랑은
0: 아 도전 도전! 그래, 맞아 맞아. 이거 발음 이거 디테일 다 들으셨죠?
1: 맞아 맞아요. 아,
2: 근데 나는 오늘의 아, 너무 감사한데 오늘의 MVP 나는 저는 사실 그거였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1: 맞아.
2: 아... 너무 우리는 대본을 보고 있잖아요. 네. 상상하지 못한 호흡이었어.
1: 맞아요.
2: 그 대사 톤이.
1: 아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네.
0: 과몰입 한번 해봤습니다.
1: 너무 좋았어요.
0: 약간 진짜 세상을 잃은 듯한. 아. 느낌으로 애니적 허용이죠.
1: 아니 어릴 때는 TV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분 혹시 몇 살 때부터 TV를 본 기억이 나나요?
2: 몇 살? 몇 살?
0: 저는 진짜 좀 신기하긴 저는 제가 좀 신기해요. 어릴 때 좀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1: 아 진짜 왜?
2: 왜? 밥 주고 싶었어요?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다 사생활이 있을 텐데. 아! 진짜 진짜 그 생각했어요.
2: 그 나이에 그 생각을 했다고?
0: 네 어릴 때 TV 보면서 막 와 뭔가 그 막 뭔가 불쌍하다 뭔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2: 착하다.
1: 아 대박.
2: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어린이가.
0: 그래서 막 괜히 혼자서 막 어지럽 부려서 막 만약에 알아봐도 막 모르는 척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그게 됐다고요?
0: 네. 어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1: 그게 했던 기억이 나요. 몇 살 때쯤인지 알아요?
0: 그게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대박.
0: 아주 어릴 때는 자아 없이 그냥 보이는 걸 봤으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자아가 생기는 시점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우와 우리 승국 씨는 기억나세요?
2: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제일 첫 기억들 몇 개 있잖아요. 1번 기억 말고 2, 3번 기억 정도의 TV 보는 제 모습이 있어요. 만화 영화를 틀어놓고 낮에 햇살을 받으면서 그 만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와서 만화를 보는 게 저의 최초의 기억 중에 하나예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릴 때.
0: 어허. 난 내일 당장 그렇게 하고 싶다.
2: 아~ 진짜 최고의 삶 아니에요? 해피 버드며
0: 비디오 빌려와가지고
2: 만화 그러니까. 그냥 보고
1: 아~ 너무 행복하겠다.
2: 그럴 때가 있었는데.
1: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씨 문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이나 말 사연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네모의 꿈.

0: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이나 말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승국 씨.
1: 김현아님. 저도 TV 속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명절 특집 보면서 아 저분들은 명절에 못 쉬시는구나 불쌍하다 어른 되면 저런 건가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2: 다행이다 이런 분이 또 있었구나.
0: 그러니까.
2: 저 좀 뭔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성인 된 생각이고 너 왜 그랬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그리고 8738님 선풍기 뒤쪽에 파스를 붙여주면 제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계속 고개를 돌려서 아플 것 같아. 그 파스를 이젠 제 목에 붙이네요.
1: 귀여워.
0: 왜 이렇게 애기들 귀엽지?
1: 와 진짜 귀엽다. 선풍기 목 아플까봐 파스 붙여주는 와 너무 귀엽다 이거.
0: 아 진짜 애기들은 너무
2: 다들 귀여워. 어린 시절엔 F라고.
0: 맞아요.
1: 아, 그런 거 같네요 진짜.
0: 너무 귀여워요. 저 8384님 물을 정말 좋아했던 전 어릴 때 사진 대부분이 빨간 대야에 물바다 두고 들어가서 물놀이하는 모습이었어요. 인형 목욕 시켜주고 그 안에서 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딱 젖을 정도로 비를 맞으며 집 마당에서 놀았고 물이 좀 고이는 웅덩이는 당연히 첨벙 앉고 눕고 근데 저희 아들이 똑같이 비만 오면 물 웅덩이를 그냥 못 지나가고 옷을 다 적시더라고요. 모전자전이라고.
2: 못 참죠.
1: 이것도 참죠. 커서 좀 갈리는데 어릴 때는 대체적으로 이 물놀이를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2: 그쵸.
1: 길 갔다가도 웅덩이 한번 발 하고 싶고.
0: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하고 싶고. 네.
2: 저는 장어 싫은 날이면 아직도 합니다.
1: 그럼요.
0: 아, 맞아요.
1: 너무
0: 맞아요.
1: 재밌죠. 서용준님. 어릴 때 저는 2000년이 되면 갑자기 최첨단 세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우주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2: 이게 그 세기말 감성.
1: 그럼요. 세기말. 밀레니얼을 기다리며 밀레니엄 모두가 기다렸죠.
2: 모든 시계가 멈추고
1: 노스트라다무스 컴퓨터가... 씨가 계속 언급되고.
0: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대회나 그림 같은 거 우리 한번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2: 아, 과학 경시 대회 때.
0: 막 날아가는 자동차 그리고
2: 네.
0: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저는 그게 한 2025년? 2030년쯤에 그게 다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저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려봤습니다.
0: 그러니까
1: 제 과학자 선생님이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좀 됐어야 맞아.
2: 자율주행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
1: 아, 많이 갔네요.
0: 많이 갔어. 곧 나올 것 같아.
1: 오케이 오케이.
2: 그리고 또
0: 우리 얼그레이님. 저는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그거 오면서 엄마가 옷 갈아입혀 주려고 해서 창피해서 안 된다고 친구들이 다 나 쳐다보고 있다고 울고불고 했던 거 기억나요. TV 속 사람들도 다 나를 쳐다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2: 아 귀여워.
1: 영상 통화하는 줄 알고.
2: 너무 귀여워 진짜.
1: 아 진짜 귀엽다.
0: 왜 이렇게 애기들 귀여울까요.
1: 그러니까. 와, 너무 귀엽다.
2: 그리고 또 이진미님. 어릴 때는 달이 저만 따라온 줄 알고 집에 갈 때마다 달님도 우리 집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참 순진했죠?
0: 아 근데 저도 이거 비슷했어요. 똑같아요.
2: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0: 맞아요.
2: 차 타고 그 멀리 막 부산 갔다 오고 이래도 달이 계속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0: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부모님한테 달은 나를 좋아하나 봐. 나만 따라다녀 이렇게.
2: 귀여워.
0: 그렇죠.
1: 진짜 어릴 때는 다 F가 맞나 보다.
0: 맞아요.
1: 이 감수

0: 성이 확실히 달라요.
1: 맞아,
0: 어릴 때
1: 다릅니다.
2: 네. 그때 메모 많이 해둘 걸.
1: 맞아. 아,
0: 그럴 걸. 아깝다.
1: 그럴 걸. 아, 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스톱!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웬금왕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2주 만에 함께했는데 두 분 다 어떠셨나요?
2: 오늘 2주 만에 만나니까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1: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2: 편안하죠? 아.
3: 오, 잘 풀었다. 너무 잘 풀었다. 지금 그 저희가 완디가 사온 그 키캡, 요즘 유행하는 키캡 계속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광고 나갈 때. 어, 힐링 된다 진짜.
1: 그렇죠. 네. 이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2: 같이 들어요 여러분.
1: 그만큼 같이 함께하면 편안하다.
2: 네,
1: 맞아요. 재밌고 편안하다.
3: 맞아요.
2: 재미도 있어.
1: 맞아. 우리 김혜원님께서 역시 다 웬금하기 세 분 모이면 시간이 순삭이네요. 연기의 신이 모여서 펼치는 단막금 너무 재밌어요. 어, 다음 주 어떻게 기다린다이라고.
3: 뭐야?
1: 네, 좋습니다.
3: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
2: 어느새 우리 연기의 신까지 올라간
1: 그러니까.
2: 거예요.
1: 그러니까 연기의 신이잖아.
3: 아, 물론 제가 글로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이긴 하지만
2: 맞긴 해.
1: 맞긴 해. 맞긴 해. 아, 사진 떠나기. 아,
3: 사진 자꾸 이 안에 보여주지 마요.
2: 빼꼼 이렇게.
3: 그러니까.
1: 저도 또 오랜만에 만나고 해서 너무 반갑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3: 네?
1: 또 영수를 위해 또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도 가져다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운명의 빙고판 첫 시작이었는데 성공으로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 박범.
1: 제가 다음 미션도 열심히 해서 빙고 꼭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라붐의 상상도하기 듣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 만나요.
2: 안녕히 계세요.
3: 역삼역 옆 역수럽 도끼미쌤 공감강적 심상 단판맛 통찜밥 협박법 박범학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생수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무심코 차량이나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진 않나요? 입을 대지 않는 미개봉 생수라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온도가 높은 곳에 생수를 보관하면 안티몬과 같은 발암물질 농도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도가 45도까지 치솟는 곳에선 안티몬 농도가 상온보다 최대 8배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직사광선에 오래 방치해도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들면서 물의 색과 맛이 변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여름철에는 개봉 전이라도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소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989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얼마 전에 회사 동료들과 얘기를 하다 나온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제가 친구의 번호를 외우고 있는 걸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냐고 하길래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은 번호가 그대로라 다 외우고 있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라떼는 무조건 번호 외우고 다니고 수첩에 적어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럴 일이 없다고 해도 외우고 있는 번호가 7~8개는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 전화번호 빼고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부모님 번호는 몇 번 바뀌고는 안 외우고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우고 있는 번호가 5개 이상이다? 아니다? 어떤 비율이 더 높게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5개 이상이다, 아니다, 입니다. 1번 5개 이상이다, 2번 아니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진우션의 전화번호.

진우션의 전화번호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제 번호, 부모님 번호에서 3개. 딱 3개입니다. 예. 그것도 많은 거예요? 아니, 번호를 예전, 저는 10년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 번호랑 제 번호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뭐 이상한 연락들이 와도 한 번도 번호를 바꾼 적이 없는데 바꾸기도 뭐 귀찮고 그냥 제 번호는 바뀌지가 않아서 제 번호 외우고요. 부모님 번호도 그때부터 바뀌지 않아서 그냥 외워요. 그래서 부모님 거 2개, 제 거 3개. 이지혜님 1번 5개 이상이다. 가족들 번호만 해도 7개인걸요? 아 제가 가족들이라고 하니까 저희 언니 걸 외울 수 있는데 언니가 한국 번호가 없어요. 그 외국 번호면은 막 뭐 1, 6, 1, 4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시작이 되는데 어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그냥 바로 다이얼로 딱 한 번 누르고 끝. 네. 5510님 2번 저는 가족 번호 3개만 외웁니다. 아 회사 전화번호까지 4개. K 직장인인가요? 라고. 아 그쵸. 아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매니저님 번호는 외워야 하지 않냐 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네, 노력해볼게요.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4개가 되겠네요. 4개. 1277님 5개 이상 거기다 생년월일도 10여 명은 외우고 있어요. 연도까지 기억해야 동명 2인일 때 구분이 쉬워서요. 생년월일을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멤버들은 너무 오래돼서 알고 있고 근데 번호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이경원님 2번 딱 4개 외우고 있네요. 허허. 내가 위험할 때 당장 달려와줄 사람 4명이면 성공한 거죠라고. 아 위험할 때 당장 달려와줄 사람 부모님이 달려오실 수 있긴 한데 아 더 외워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권기현님 저는 1번 5개 이상이요.

30대 직장인인데 폰 고장으로 식은땀 흘린 뒤 아 중요 번호는 뇌에 박았습니다. 여친, 부모님, 학창시절 베프까지 6개는 외워요. 어허 좋네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외워두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예, 뭐 30명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외우고 있는 번호가 5개 이상이다. 42% 아니다. 58% 외우고 있는 번호가 5개 미만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근데 거의 반반이긴 한데 아니신 분들이 더 많네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이 조금 너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연락처랑 이런 것들을 그런 저장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도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인터넷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찾을 수 있는 게 연락처이기 때문에 에 하지만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번호는 기억을 해주셔야죠. 샵 1077. 아,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뭐. 아, 그럼 4개인가요? 네, 4개. 4개네요! 바꿀게요. 2번이긴 한데, 4개입니다. 네, 샵 1077.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동기 한 명이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뭘 사러 갔는데 포인트 적립을 할 거냐는 직원의 말에 남친한테 대신 내 번호로 좀 해줘 라고 했는데 번호 입력을 못하고 우물쭈물해서 동기가 결국 직접 불러주고 그걸로 한동안 삐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년 넘게 사귄 애인 번호도 하나 못 외우고 있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 직원 앞에서 좀 창피하기도 했다고요. 저도 이건 좀 서운할 것 같거든요. 나한테 관심이나 애정이 별로 없는 느낌? 근데 뭐 쓸데도 없는데 굳이 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하냐고 아예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포인트 적립할 때 내 번호 입력 못하는 애인입니다. 1번 서운하다, 2번 안 서운하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에픽하의 Love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안서운하다. 뭐 못 알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핸드폰 다이얼 그냥 딱 그냥 왜 그냥 번호 딱 그냥 이름 저장되어 있는 걸로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완해어도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번호 눌러가지고 정리. 예, 네. 저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딱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나 정립해줘서 미안한데 나 번호 몰라 해도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귀는 사이에서 만약에 생일을 조금 그렇게 하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번호 정도까지는 전 너무 괜찮습니다. 김영수님 1번 서운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인인데 서운합니다. 요즘이야 깨톡으로 연락하지만 예전에는 휴대폰 번호 낭낭하게 문자로 꽁냥꽁냥 했었다고요. 너무 티 같은 말, 그러니까 좀, 근데 그건 예전이고 지금 시간 이렇게 좀 예전에는 외워서 했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성경님 2번 안 서운하다. 사실 제가 예전에 7년 사귄 사람 전번을 못 외웠어요. 부모님, 회사, 직통 상사 전화번호만 외우기도 힘들어서요. 그쵸.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성희님 1번 서운하다 완전. 이유는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7774님 완전 서운하죠. 제 남친은 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스에서 푸딩 선물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인증 문자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약간 그러면 서운하신 분들은 그 사귈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번호는 꼭 외워둬야 돼. 안 그럼 나 서운하거든. 약간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외우지. 왜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나는 서운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귈 때 좀 미리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가인님 2번 안 서운하다. 저희 부부 연애 3년, 결혼 7년 차인데 서로 전화번호 결혼 3년 차에서야 외웠어요. 결혼하면 예외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예, 네, 너무 그런가? 너무 내가 좀 나누나? 네, 연애 결혼하면 그래도 좀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맨날 같이 살고. 예.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성분들을 포인트 적립할 때 내 번호 입력 못하는 애인 서운하다. 68% 안 서운하다. 32% 서운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왜?

외워야 되나? 이런 나중에 읽기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건가? 와, 그렇구나.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우리 2891님께서 기억해야 되는 번호 하나 더 있습니다.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번호요. 0220, 저 그럼 다섯 개다. 저 1번 외우고 있는 번호 다섯 개다. 샵 1077, 그리고 022056. 다섯 개. 네. 다섯 개네요. 뭔가 나 많이 외우고 있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 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게이 영스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3315님, 얼마 전에 대만으로 혼자 여행 갔을 때 복권 4장 샀는데 그중 2개는 당첨된 거 있죠? 그중 하나는 완디랑 관련된 숫자 77로 골랐는데 1000달러나 당첨되었답니다. 하나로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 영광을 완디에게 돌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와, 심지어 또 관련된 숫자로 또 이렇게 골라주시고, 와, 와, 네, 너무 축하드려요. 해외에서 또 이렇게 당첨이 되다니. 근데 영광 만들게 돌린다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또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 행운의 길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Heartstart의 레몬탱 들려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적은 선수로 개최국 멕시코 꺾은 잉글랜드 우승 예상 브라질 박살렌 혼란의 노르웨이 한국 빼고 다 재미있는 월드컵.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6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배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은 5050 지니 매직 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적은 선수로 개최국 멕시코 꺾은 잉글랜드 우승 예상 브라질 박살낸 혼란의 노르웨이 한국 빼고 다 재미있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왜 왔냐?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좋은 날 다 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우리 난방가워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한국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좀 빨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자체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16강에 진출한 나라들이 이름값들도 굉장히 높고 또 이름값이 높았던 국가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강력한 우승후보 잉글랜드와 개최국 멕시코와의 경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중계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막 번개 쳐가지고 1시간 지연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아즈테카 스타디움 거기 원정을 가서 와 최초로 예, 원정팀이 경쟁대회에서 멕시코를 꺾은 나라가 됐고요. 심지어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3데이 펠레스코어라 재밌었습니다. 이따가 새벽 그 3시 반에 또 포르투갈 대 스페인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거든요. 배팅 끝나고 또 바로 넘어갑니다. 그 경기도 놓치

0: 득점 공동선두. 이번 월드컵이 흥행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일단 경기장들도 다 NFL 미식축구 경기장들이어서 대규모 사이즈고 미국 관중들이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막 꽉꽉 채우고 있고 또 스트라이커들 슈퍼스타들이 득점을 막 경쟁을 해주면서 사상 최초로 7골을 넣은 선수가 3명이 생기고 이야 뭐 또 48개국 되니까 월드컵에 좀 오기 힘들었던 나라들 뭐 카보베르데 같은 나라도 와서 아르헨티나랑 막상막하 경기를 하고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펼쳐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8강전도 기대가 되고요. 뭔가 우리나라만 빼고 다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는 월드컵이어서 한국이 빨리 떨어졌으니까 예 거기 더 오래 있었으면 좀 쪘을 텐데 금방 와서 사실 찔 틈도 없었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막판은 아니지만 중간부터 살짝 장염 증세가 있어서 예 텍사스 스테이크를 좀 먹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월드컵은 아직 한창이고요. 이제 16강이고 사실 월드컵은 32강 체제일 때 8강 4강이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 확대돼서 그런지 16강부터 아주 빡빡한 경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고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꿈음사 귀로 듣는 먹방 타임입니다. 꿈과 음식 사이 여러분은 저 없는 동안 어디 가서 뭘 드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먹는 얘기하면서 눈으로 배채우는 시간을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밀린 근황을 나눠볼 거니까 자랑하고 싶은 음식 사진 있으시면 샵 1077 100원이 되는 사진 문자로 보내주세요. 음식 사진을 보면서 들으실 분들은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참견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편하게 말 걸으세요. 그리고 방구석에만 있는 베텐러들을 위한 티켓 이벤트가 있는데요. 8월 22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일루시어니스트 이은결 30주년 콘서트 원 오브 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오셔서 초대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1인 2매씩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0: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권이수님, 배디 월드컵 열릴 하던데 수고하셨어요. 배디 목소리로 중계를 들으니 월드컵 볼만하더라고요. 네, 아직 월드컵 한 중간밖에 안 왔습니다. 결승전까지 제 목소리로 쭉 들어주시고요. 정수경님, 제일 재밌던 경기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진짜 진짜 멋졌어요. 이게 월드컵이지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경기. 카보베르데, 첫 출전한 국가의 어마어마한 열정과 경기력,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메시의 또 품격,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중계해서 너무나 좋았고, 카보베르데 월드컵 첫 경기도 중계했거든요. 스페인전. 그것도 정말 와, 감동이었죠. 그때부터 시작됐고. 예. 오늘 아침에 있었던 멕시코 잉글랜드도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3345님. 아까 유니폼 선물을 자랑하던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해요. 스페셜 DJ들 선물도 사왔나요? 스페셜 DJ들 선물을 이번엔 못 사왔습니다. 갑자기 급히 귀국을 하면서 청취자들 선물도 사실 못 살 뻔했는데 멕시코 유니폼이랑 멕시코에 있는 클럽팀 아메리카 치바스 과달라하라 그리고 티그레스 뭐 이런 몇 개 한 네 개 유니폼밖에 못 들고 왔고요. 공항에서 뭐라도 살까 했는데 공항에도 뭐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만 그냥 사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어떤 것도 건지지 못했다. 심지어 그 댈러스에 가서 중계만 하느라고 댈러스 카우보이즈 팬샵도 못 가봤어요. 예,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거기서 좀 잔뜩 들고 오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사온 유니폼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그 기간에 또 풀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3162님 출장 중입니다. 중국 찍고 베트남 이어서 사우디, 유럽 3개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까지 가요. 현실인가요? 저는 대표 총괄 이사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래도 회사가 엄청 잘 되시나 보네요. 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실 정도면 회사가 예, 대박 나시지 않을까. 부루마블 한 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야. NPC 타임이었습니다.

푸짐한 밥상에는 찬사를, 불쌍한 밥상에는 위로를, 맛있는 밥상에는 군침을 흘려드립니다. 본격 야식 권장, 음식 사진 분석, 공감 토크 코너.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한 달간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제가 뭘 먹고 살았는지 안 궁금하셨죠? 예, 저는 여러분이 뭘 먹고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돌아와서 뭘

먹지 고민하는 저에게 가이드가 돼줄 여러분의 밥상 사진, 맛집부터 실패한 밥상 사진까지 여러분이 직접 찍은 음식 사진을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누구와 함께 뭘 하면서 드셨는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 커피 쿠폰 드리고요. 클로징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건강한 밥상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 간장게장을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음식 사진. 저는 근데 진짜 미국과 멕시코 다니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뭘 못 먹었습니다. 중간에 장염에 좀 걸리기도 했고 멕시코를 좀 기대했거든요, 사실. 이번 사실상 한국이 멕시코에서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 멕시칸 푸드가 있을까. 근데 의외로 타코가 약간 입에 안 맞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멕시칸 음식들은 그렇게 입에 잘 맞았는데 타코의 그 또띠아라고 하나요? 그게 약간 뭐랄까 향이 예, 낯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네 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래서 오기로 여기저기 타코집을 많이 다녔는데 그쪽은 다 약간 그런 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미국식 타코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랬다고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많이 먹었습니다. 자, 8176님. 온 가족이 할머니 댁 감자 수확하는 걸 도와드리러 갔는데 저희들이 일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장작을 떼어가며 직접 농사지은 감자와 우거지로 감자탕을 끓여주셨어요. 오래 푹 끓인 만큼 맛이 어찌나 깊던지 저 정신줄 놓고 먹었습니다. 이야, 아니 이게 일단 가마솥에다가 끓이니까 클래스가 달라 보이네. 이야, 근데 이게 사진이 너무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인분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막걸리 드셨죠? 예. 와. 일단 장비 자체가 세니까 안에다가 뭘 넣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6.25 시절에 찍은 사진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배디 저 안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토포커스는 무너졌냐. 제가 지금 종이로 보는 사진에는 그래도 포커스가 좀 있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데 화면이 의외로 지금 해상도가 좀 나가 보이네요. 자, 반신욕하러 들어가라고 저보고 하신 분 있고요. 차단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1380님. 광어 낚시 다녀왔어요. 광어 잡고 음식을 했습니다. 요리에 광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사진 보니까 지금 일단 광어회에다가 뭘 좀 많이 뿌려 놓으셨고 그 다음에 광어 튀김도 있는 것 같고 광어 초밥도 있고 광어 무침, 야 그냥 이제 날 회를 완전히 그냥 썬 것도 있고, 와 기가 막히네. 요리 실력도 진짜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사진 보니까 우와, 광어는 엄청 큰 걸 잡으셨는데요. 알래스카 가가지고 그 헬리봇 잡으신 것처럼 문짝만한 광어네요. 요리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식탁이 대리석인 것부터 부자다. 그러네. 도마도 대리석이네. 야, 일단 그 플레이팅이 남다릅니다. 자, 진짜 맛있겠다. 튀김. 야, 일단 요리를 잘하시네요. 뭔가 회장님 관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다음은 문혜진님. 저희 집 도시락 자랑을 좀 해볼게요. 부모님이 농사지어 보내주신 찹쌀로 약밥 만들고 유부 초밥까지 꽉꽉 채워서 광교 호수공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약밥은 할머니의 사랑, 유부 초밥은 엄마의 정성. 할머니랑 엄마를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자, 일단 사진도 아주 잘 찍으셨고요. 약밥이 따로 이제 그 머핀 포장하는 그 종이에 따로 포장이 돼 있고, 야 유부초밥이 이거 무슨 계란찜처럼 보이네. 그리고 옆에 약간 튀김들도 들어 있고, 이 과일은 뭐죠? 과일이죠? 예, 순대인 줄 알았습니다. 사파이어 포도인 것 같습니다. 블랙 사파이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요리 실력 자체가 할머님이랑 어머님께서
뛰어나시네요. 예, 맛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311님 남편이 해준 랍스타 랍볶이예요. 떡볶이에 어떤 것까지 넣어서 드셔보셨나요? 어묵에 떡만 들어간 오리지널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리들을 추가해서 드시나요? 뭐야? 진짜 랍스타 랍볶이네. 아니 라면 먹다가 가재가 여기 그냥 뛰어들었는데. 예. 네. 아니 그리고 라면이랑 이게 사리가 떡볶이 떡이 굉장히 가느다란 떡이네요. 이거 근데 랍스타 뭐 손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랍스타를 그냥 바로 잡아갖고 집어넣는 느낌인데. 예. 사치스럽게 맛없어 보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게만 넣어도 호화스러운데 랍스타를 넣었냐. 가재 저거 뽑기로 뽑은 거 아니야. 예. 랍스터 데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어항에서 꺼내서 바로 넣은 것 같다. 가재가 추락사한 라면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가젯국. 예. 그러니까 뭔가 랍스터 하면 뭔가 플레이팅이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랍스타 랍볶이? 뭐랄까 그 그릇에 가장자리에 쫄아붙은 국물도 그대로 남아있고 말이죠. 예, 익사 현장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아나운서가 랍스타가 뭐냐고. 예, 로브스터. 예, 로브스터. 이상한 표기법 참 많아요. 가재가 과음하고 토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짬통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랍스타 반신욕 같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8233님 충북 청주의 포장마차 양념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뒤집으면 찹쌀밥과 대추 밤도 야무지게 들었고요. 통닭 시키면 양배추 케찹 마요네즈까지 샐러드로 주시는데 역시 치킨엔 양배추 샐러드죠. 이게 통닭이에요? 사진이 좀 너무 근접샷인가? 피아식별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전기구이인데 소스는 왜 부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여기 스타일이겠죠 뭐. 예. 저 양념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온몸을 오므린 치킨 같다. 그래요. 이야 이게 좀 뜯은 부분을 봤으면 속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겉만 보니까 애매하네요. 오버로드 튀김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코다리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닭둘기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오버로드 치킨. 거북이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장어를 그냥 확대샷으로 찍은 거 아니냐. 두 개의 심장 같다. 어우 끔찍하네. 예. 자 아무튼 그냥 예 전기구이 통닭에다가 소스를 부은 느낌이에요. 예. 자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음식사진 퀴즈입니다. 보여드리는 음식 사진은 저 없는 동안 제자리를 대신해준 스페셜 DJ의 어느 날 점심 식사 사진과 후식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고 누구의 밥상 사진일지 맞춰보세요. 일단 맛살, 예, 크랩킹, 맛살 포장된 거 하나랑 메론 소다가 있습니다. 메론 소다. 이게 점심 식사와 후식입니다. 뭐가 점심식사고 뭐가 후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맛살이 점심이고 메론소다가 후식이겠죠? 애매하네. 이게 무슨 식사야.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윤마치, 2번 코드쿤스트, 3번 이재율, 4번 김소혜. 예. 채팅창에 윤마치 같다. 코쿤이 아무리 안 먹어도 저거보단 먹을 거다. 서영락 대리가 먹은 것 같다. 예, 이재율 본다. 소혜야 잘 먹고 다녀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맛살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고요. 제가 같이 맞히면 당첨자 두 배로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맛 75입니다. 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지인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지인환경농산물.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생활 정보.
4: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장소를 보호하는 제도,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그렇다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모두가 기뻐할까요? 오히려 세계유산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의 한 산골 마을은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20명 남짓한 주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마을도 자연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세계유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군침 유발 귀로 듣는 먹방 코너 꿈과 음식 사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찍은 음식 사진 그리고 누구랑 뭘 하면서 뭘 드신 건지 음식에 담긴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 나간 음식 퀴즈쇼. 자, 점심 식사로 먹은 맛살 플러스 메론소다는 누가 먹은 사진일까요? 정답은 코드쿤스트 2번이었습니다. 네, 의외로 코쿤. 그렇군요. 당첨자 2배 이벤트는 안 되고요. 아, 오답으로 뭐 박혜영님은 3번 이재율이요. 남자도 가끔 이렇게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예, 코쿤이었습니다. 그 형은 왜 저렇게 먹는 거냐. 예, 디마리아가 역시 맞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추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왜 메론 소다를 마시냐. 손가락도 왜 예쁘냐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박지환님, 6367님, 7340님, 김나루미님, 0838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먹으니까 말을 느리게 하는 건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반전이 없어서 실망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음식 사진 또 가보겠습니다. 6370님,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언니가 자발적으로 나무 꼬치 없는 떡꼬치를 해줬어요. 떡꼬치는 새콤달콤한 양념이 생명인데 양념에서 케찹 맛만 납니다. 떡도 덜 튀겨져서 눅눅해요. 그냥 양만 무지 많아요. 어우, 맛있어 보이는데? 새콤달콤 양념, 제가 이렇게 막 그런 거를 그렇게 따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케찹에다가 떡 적당하게 튀겨져서 맛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의 없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저한테는 양이 성이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사실상 도라지 무침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양념도 뭔가 성의 없이 대충 바른 것 같다. 먹기만 하면서 말이 많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키친타월에 양념 묻어있는 거 열받는다. 예, 그래요. 언니 예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자, 비엔나 소세지라도 빨리 추가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 8249님. 저녁으로 먹은 참나물 육회 무침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샐러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뷔페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직접 만들어서 또 먹습니다. 참나물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왜 안 해 드세요? 와, 아니 때깔이 너무 좋네. 빛깔도 좋고. 육회를 되게 마음에 들게 숭덩숭덩 썰었습니다. 참나물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육회가 이 정도로 실하면 나물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을 보니까 육회만 있는 게 아니고 튀김도 보이거든요. 군만두도 보이는 것 같고 튀김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오뎅국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옆에 치킨 너겟으로 보이는 건 애기들 배 채우기 용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너 돼지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일단 육회를 굉장히 두껍게 써셨어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47님. 부산 가는 길에 건천 휴게소에 들렀어요. 휴게소에서 파는 크록땡빵입니다. 너무

학생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기 얼굴은 좀 지워서 보내주셨고요. 애기 볼살이 아주 귀엽습니다. 크록땡 슬리퍼 모양의 빵이에요. 예. 신발을 그냥 튀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별빵이 다 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튀긴 거보다는 구운 거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예. 왠지 고무 냄새 혹은 발 냄새가 날 것 같은 빵인데,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예.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약간 그 구멍 난 곳 사이로 노란 게 삐져나오는 거 보니까 치즈같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냥 팥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족국장 맛 날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양말 맛 날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애기 그거 신기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슈크림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기 손톱에 봉숭아물 예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이게 진짜 슈크림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러네. 슈크림. 두 개 사면 슈즈크림. 예. 애기 얼굴 성의 있게 좀 지우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가격을 알아보신 분 있어요? 4,000원? 좀 비싸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0192님. 서산의 명물. 풍자님도 왔다 간 엄청 유명한 어죽집 어죽입니다. 꼭 가서 드셔보세요. 칼칼한데 아주 고소한 들깨가 킥입니다. 해장으로 딱이에요. 전날 술 드셨구나. 가운데 맹꽁이 떠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진 좀 잘 찍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죽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가운데 들깨가루가 뭔가 그 뭉쳐 있어서 맹꽁이보다 이제 그 작은 민물고기 하나가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토맛 날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죽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은근히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근데 저는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처음에는 저도 어죽 먹었을 때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 맛이 있어요. 예. 안에 밥도 있고 그 소면이 있고 이게 은근히 건져 먹을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 먹는 재미가 있고 예. 그냥 매운탕 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럽스터랑 라이벌 사진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어좁국수. 예. 어죽이 충청도 별미긴 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제 들깨도 가운데다가 적당하게 놔둔 것 같고 밥이랑 소면이 같이 있는 그 따끈한 느낌. 예. 온도가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습니까? 어죽이. 산초 잘 쓰면 묽은 장어탕 느낌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다음은 1323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무슨 반찬을 할까 하다가 총각김치를 담갔어요. 안 익어도 아삭하니까 밥 한 끼 뚝딱 됩니다. 익으면 더욱 맛있겠어요. 배디의 최애 김치는 뭔가요? 저의 최애 김치가 바로 총각김치입니다. 총각김치랑 오이소박이. 요쪽이 저의 가장 최애고요. 이야, 희관김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일단 저는 무 부분은 아직 좀 허옇게 더 안 익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맛있게 익을 것 같고 열무 부분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예, 반투명 큰 김치통. 이거 김치통 맞아요? 그 냉장고 야채칸 그냥 빼서 거기다 다 담은 것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 보입니다. 예, 짜장라면 올려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걸로 국수해서 먹자. 예, 냉장고 아래 칸에다가 넣은 것 같아. 광각이라 더 크게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실험통에다 넣은 것 같다. 예. 반찬만 띡 보낸 게 뭔가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 0110님. 감태김밥에 LA갈비를 구웠습니다. 김밥 겉을 김이 아니라

0: 감태로 싸서 먹는 건데요. 식감이 색다르고 맛있습니다. 베디 감태 먹어봤나요? 감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게장집 가면 감태에다가 이제 싸서 먹거든요. 감태 좋아하죠. 근데 비쌀 텐데. 이야, 너무 고급지다. LA 갈비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뼈는 미리 다 발라내신 것 같고. 감태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감태향 정말 좋아 보인다. 예, 나선 갈비인데 왜 뼈가 없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우 맛있겠다. 근데 감태 김밥은 무슨 맛인지 진짜 상상이 되면서도 상상이 안 되네요. 초록색 감태랑 노란 계란 지단 색감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셨고요. 그냥 상추에 밥 싸 먹는 맛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거랑 좀 다를 겁니다. 예. 접시가 좀 지저분하다라고 좀 감점을 주시는 분 있습니다. 아무래도 LA 갈비를 구워서 접시에 올려놓다가 좀 양념이 많이 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식 퀴즈 또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오디오 음식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업섭 채널에서 이섭 씨가 먹방하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나갑니다.
1: 입에 들어가면 되게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한 게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막.
0: 왜 저래? 오도방정을 떠네요. 얌전히 좀 먹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호들갑 좀 떨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누가 고문하는 거 아니냐.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찜닭, 2번 마파두부, 3번 갈비찜, 4번 떡볶이. 일단 처음에 쩝쩝 소리 날 때 떡볶이 같았거든요. 떡 사이에 이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 소리, 쩍쩍 소리가 나서 떡볶이 같았는데, 떡볶이 가지고 남자가 이 정도로 오도방정을 떤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떡볶이는 보통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남자들은 그냥 떡이네, 먹을만하네 이런 느낌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섭이 그렇게 환장하던 안동 찜닭, 하지만 찜닭을 서울에서 안동식으로 진짜 하는 곳이 없다라고 했던 이섭의 이야기를 감안해서 갈비찜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 3번 저는 택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택해보시고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1: 입에 들어가면 되게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한 게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막.
0: 이거 방송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갈비가 탱글, 근데 저 정도로 이 들어가서 빠지는 쩍쩍 소리가 난다? 갈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PPL이면 호들갑 떠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이섭이라면. 1번 찜닭, 2번 마파두부, 3번 갈비찜, 4번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맞히면 두 배로 당첨자를 뽑아서 선물 드리고, 저는 3번 갈비찜을 택하겠습니다. 소코도모 원슈타인 회전목마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디오 먹방 퀴즈. 이섭이 저렇게 호들갑 오도방정을 떨면서 먹은 음식은 뭐였을까요? 저는 갈비를 택했습니다. 갈비찜 3번. 자, 정답은 4번 떡볶이였습니다. 아, 역시 이가 들어갔다 빠지는 그 쩍쩍 소리는 떡볶이밖에 없을 것 같긴 했는데, 이섭이 떡볶이를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먹는다고? 놀랍게도 PPL도 아니었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떡볶이지? 저도 뭐 떡볶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막 저렇게 떡볶이 먹으면서 환희에 가득 차진 않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좀 땡기긴 하네요. 5272님 떡볶이요. 8123님, 0144님, 이혜연님, 김하정님, 떡볶이를 소녀같이 좋아하네요. 그러네. 떡볶이를 저렇게 좋아해? 쌍남자 음식에 떡볶이는 없긴 하죠. 소주 먹다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술빨이었구나라고. 그러네. 지금 안주로 먹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을 못했네. 예. 호르몬이 쌍여자다. 예. 애겟남이다. 근데 갑자기 떡볶이가 땡기긴 하네요. 제가 한국어가지고 요번에는 그 김치찌개, 부대찌개, 그 다음에 라면, 비빔면 이렇게 일단 먹었거든요. 그동안 돌아와서 떡볶이를 안 먹은 떡볶이가 갑자기 땡기긴 하네요. 당첨자 두 배는 못 해드리고요. 커피 쿠폰을 이렇게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섭 씨가 지금 쌍둥이 키우느라 저녁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베텐에 꼭 돌아오겠다고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야 뭐 항상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음식 사진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5181님 목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SBS 건물 바로 앞에 장어 덮밥집이 있어서 먹고 왔네요.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진짜 비싸서 나오려다 멋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비싼 장어를 억지로 먹고 나왔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오, 이거 지금 보니까 그 나무 뚝배기 같은 곳에 장어 덮밥인데 장어가 되게 실하게, 그리고 저는 장어 덮밥이 너무 장어에서 윤기가 많이 나면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딱 그렇게 그냥 구워져 있는 장어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나무 주걱이랑 덜어먹을 수 있는 식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예, 기호에 맞게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한 마리를 다 넣은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소면도 따로 있고 모밀국수도 따로 있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가 요즘 프리를 한다면은 SBS에 와서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이런 집이 생겼는지도 몰랐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좀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에어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4: 그래 그래 그레이논 효소는 그래 그레이논을
3: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텐 월요일 꿈과 음식 사이 소개된 밥상에는 모두 선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오늘의 밥상은 바로 롭스터 변사 현장 라볶이 1312님. 예, 고구마 간장게장을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우, 다시 봐도 그냥 예, 롭스터가 너무 참혹하게 갔네요.

자, 이 코너는 여러분의 음식 사진과 사연을 기다리니까요. 예, 디테일한 사연과 음식 사진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조이 여우야입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스페인전 보실 거죠? 예,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노부부 사장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됐는데 가게 문 앞에 수십 장의 쪽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로 7월 6일 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노부부 사장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됐는데 가게 문 앞에 아이들이 감사인사 쪽지를 써서 붙였다라고 합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너무 멋진 게 사랑하는 우리 꼬맹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나라 기둥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라고 먼저 메모를 붙이셨다라고 하는데 뭐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뭐 좀 그림도 그리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좀 저학년 친구들인 것 같네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양가 감정이 들죠. 뭐

아직 세상은 참 그래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들 중에서 과연 몇이나 좋은 어른으로 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감성을 계속 가지고 클 수 있게 나라가

그때 이제 동네에 그 아트펜시라고 그냥 동네 이런 문구점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막 피규어 팔고 장난감 팔고 막 이런 데예요. 그럼 저는 맨날 거기 가가지고 학교 끝나면 벌구랑 거기서 한 2, 30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랑 놀다가. 그럼 아저씨가 이제 그리고 그 옆에 크리아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약간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아트펜시 아저씨랑 친하니까 약간 이 크리아트는 약간 우리한테 적이야 막. 어릴 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긴 북한이야 막 우리가 이랬었어.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나 봐요. 막 크리아트는 가면 안 돼.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제 아트펜시에 뭐가 없는데 크리아트에 있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 막 그게 뭐라고 그러면 막 죄 짓는 기분으로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그거 사오고 나온 다음에 막 아닌 척하고 막 그럼 막 엄마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사실 나 오늘 크리아트에서 이거 샀어. 너무 막 어떡하지? 막 나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 막 엄마가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트펜시 아저씨한테 막 저희가 그거 샀는데 막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그럼 또 아저씨가 막 귀여워하시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문화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이번 주에는 1인 2매 총 5분께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열리는 연극 플리백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이고 블랙코미디 여성 1인극 작품이고 19세 이상 관람 가니까요. 보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로 성함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취율 조사는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이어지니까요.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은 전화가 오면 귀찮더라도 한번 받아주시고 딘딘의 뮤직하이 재밌게 듣고 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뮤직메카 씨와 심해음악당 함께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하기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코바늘 뜨개질에 푹 빠져있다. 조용한 밤에 아이들 다 재워놓고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는 게 나만의 힐링 타임인데 문득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게 얼마만이지 싶은 거다.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기억. 아 맞다, 대학 다닐 때.

요즘 딥미와 들으면서 뜨개질하는 취미가 생겼는데 요즘 대학생 때 심야 라디오 듣던 게 떠오르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시간대 라디오를 오랜만에 듣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갑자기 뭔가 학생 때 추억이 떠오르는 적이 있냐 해주셨는데 아, 잘 없어요. 막 이런 거가 많진 않고 전 날씨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동네를 오랜만에 걷고 있는데 약간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데 그 제가 다니던 독서실 근처로 이렇게 걸으면 갑자기 그때 딱 비 올 때 그 한 장면 같은 게 이렇게 촥 떠오를 때가 있는데 저는 주로 날씨 같은 거에 좀 영향이라기보다 그런 거와 관련된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 보내주신 김은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엄정화의 페스티벌, 엑소의 Love Me Right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장지민님이 내일 개교기념일이라 학교 안 가서 간만에 여유로운 밤이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해주셨는데, 개교기념일에 놀이공원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학교밖에 아니시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없어서 저는 친구들하고 개교기념일이 되면 무조건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진짜 놀이기구 정말 많이 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맞아. 딱 오전에 가면 사실 오전에 또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좀 성인들은 그래도 한 점심 이후에 오니까 오전에 가면 진짜 개장하면 계속 탈 수 있죠. 자, 잠시 후 이분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당 함께 하고요. 저는 아이유 피처링 지드래곤의 팔레트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이커와 함께하는 심야의 음악 탐험, 여기는 심야 음악당입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음악 읽어주는 남자.

0: 자, 뮤직메카입니다.
1: 자, 아, 지난주에는 이제 뮤직메카님이 좀 버벅이고 이번 주는 제가 좀 버벅였습니다. 네.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자, 자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0: 자, 아티스트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뭐 음악계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저 미국의 이제 대표 이제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 네. 그래미에서 아시안 팝 퍼포먼스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래.
0: 그래서 내년 그래 한 2월 3월에 하거든요. 그래미가 이때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K-pop 그룹이 그래미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 근데 예. 그게 지금 인종차별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올라오던데.
0: 아 그게 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1: 왜냐면은 예. 그냥 그래미로 수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뭔가 주기 싫어서 아예 친설 부문을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썰도 있던데.
0: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1: 노래.
0: 예, 그러니까 한국어면 한국어. 네네. 일본 그룹은 일본어. 중국 그룹은 중국어. 이렇게 자기 언어로만 사용해야 이제 그 후보에 오를 수가 있고. 아,
1: 뭐 한 마디도 들어가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주 가사가
1: 아, 네, 못 말해야죠. 네,
0: 그 모국어 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이거 너네 그 주요 부분 안 주려고 쓰는 거 아니냐.
1: 그니까.
0: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올해 앨범 상을 받은 게 스페인어 앨범이었어요. 아, 배드버니 앨범.
1: 아,
0: 그게 올해 앨범 받았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본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
1: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0: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K-POP 그룹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 파이팅입니다.
0: 예.
1: 그럼 이제 좀 영어로 쓰는 가사들이 좀 줄 수도 있겠다.
0: 그럴 수도
1: 그쵸?
0: 있죠.
1: 약간 그래미를 노리고 영어로 쓰는 곡들도 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쉽게도 그 BTS가 가장 유력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BTS가 올해 이제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주 가사가 영어입니다.
1: 맞아.
0: 그게 또 어떻게 또 약점으로 좀 잘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싱글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1: 그러니까. 예. 뭐 다음 앨범도 있고 하니까.
0: 예. 아무튼 저도 쭉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자 오늘 심야음악당에서 51번째로 다룰 미션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감성적인 록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넬입니다.
1: 아니 앞에 BTS 얘기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넬입니다. 저 놀랐네요. 예. 예. 좋습니다. 네.
0: 자 우리 넬 음악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그 락 밴드 뭐 록 씬에 대해서는 막 많이 알진 않으니까. 그 뮤직메카님은 약간 진성 락파잖아요. 예. 약간 옛날부터 이제 뭐
0: 아, 그렇죠. 예.
1: 밴드 음악에 네네. 완전 빠져 있고 예. 해외도 약간 이렇게 예. 강성이잖아요. 약간
0: 그렇죠.
1: 넬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0: 저는 넬을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인디 앨범을 소장할 정도로 넬의 초창기 팬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이따 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아무튼 넬은 인디 때부터 제일 가능성 있는 밴드 중 하나였고
1: 넬은 예. 인정을 받는 밴드였구나.
0: 예, 그래서 서태지 씨가 픽을 한 거죠. 예.
1: 그 강경 락 밴드한테도 인정을 받는 예, 밴드구나. 예. 오 좋습니다.
0: 자, 아무튼 뭐 넬은 뭔가 이제 우울함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밴드라고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뭐 영국의 라디오헤드나 뮤즈, 콜드플레이 등의 밴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 공간감 있는 뭐 리버브, 감정을 뭔가 억누르는 듯한 우리 김종환 씨의 보컬 이러면서 이제 외로운 상실, 기억, 후회에 대한 가사를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뭔가 말랑말랑한 록 감수성 록 음악을 소위 이제 모던 록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90년대 한국에도 이제 인디 밴드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부류가 나뉘어졌어요. 네. 한쪽에는 막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으로 대표되는
1: 펑크.
0: 조선 펑크 네. 그리고 이제 언니네이와 델리 스파이스로 대표되는 약간 모던 록 흐름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제 생각에는 넬이었습니다. 예, 넬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멤버가 모두가 거의 동갑입니다.
1: 네.
0: 고3 때 이제 보컬, 기타의 김종환 씨 그리고 기타의 이재경 씨, 드럼의 정재원 씨, 베이스의 이정훈 씨가 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름이 아일럿이었대요.
1: 아일럿?
0: 네, 아일럿. 네. 근데 아일럿도 자기네가 지은 게 아니라 뭔가 선배가 이렇게 지어준 거라는데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거 PC방을 갔는데 뭐 영화를 봤나 그러다가 그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제목 넬에서

0: 이 어감이 좋네 그러면서 밴드 명을 이때부터 렐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대 이때 신촌 막 부근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하면서 인디 밴드로 상당히 입지를 다졌죠. 그리고 2001년 1월 인디 레이블에서 데뷔 앨범 Reflection of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 이제 프로듀서가 네. 그 델리 스파이스의 베이시스트 윤준호 씨가 네. 프로듀싱을 했는데 첫 녹음물에서 그렇게 막 음악은 좋았는데 결국 이제 믹싱으로 다듬어야 되잖아요. 음향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다듬어가지고 뭔가 거칠고 네네. 이런 느낌을 냈다고 해요. 근데 이 앨범이 이때부터 약간 희귀 매물이었어요.
1: 아 희귀 매물이었다고? 네,
0: 저도 약간 CD를 많이 모으는 네, 그때였는데 네, 네, 네. 그 경매 그 유명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최고가 30만 원.
1: 왜 왜?
0: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1: 근데 그 정도로 이미 좀
0: 예, 이미 좀 입지가 있었어요.
1: 아, 입지가 있었다.
0: 예, 근데 저도 막 사고 싶었는데
1: 너무 비싸지. 예,
0: 입찰을 했는데 너무 계속 비싸져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최고가가 30만 원이고 기본이 거의 15만 원까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취미에 비하면 싼 건데.
1: 그쵸, 그쵸. 그래도 그래도.
0: CD가 솔직히 말해서 5만 원만 넘어가도 비싼 겁니다.
1: 그치. 예. 지금 얼마나 하려나?
0: 지금도 이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재발매를 재발매를 하면 되는데. 예. 때 이제 인디 레이블이 망해가지고 마스터 CD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재발매를 할 수가 없대요.
1: 근데 그러면은 재발매 안 하고 지금까지 묵혀놓은 그 CD면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0: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예. 몇 백만 원까지 안 갈 거야. CD는 솔직히 말해서 비싸봤자입니다.
1: 아, LP가 세구나.
0: 예, LP가 좀 세죠. 그리고 LP도 또 오래돼도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앨범 같은 해 9월 스피치리스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앨범은 뭐 재발매도 이루어져가지고.
1: 아 재발매하면 근데 가치 떨어지나요? 원판이?
0: 아 약간 그런 게 있죠.
1: 아 초판도 떨어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0: 이 앨범은 이제 구하기 쉬워가지고 저도 소장 중이고 네. 저는 이 앨범을 처음 듣고 와 약간 라디오에 뮤즈 느낌이 와 한국에도 이런 밴드가 있어.
1: 근데 한국 밴드 되게 인정 안 하지 않으셨어요?
0: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밴드는 막, 좋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뭐 있어요? 약간 인정하는. 그 강경파일 때.
0: 아 강경파일 때.
1: 옛날에 막 이제 학창 시절 뭐 스무 살 이럴 때 강경일 때.
0: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 기준에는 네. 뭔가 해외 밴드 느낌이 많이 나야 많이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나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 밴드에서 들을 수 없는
1: 사운드를 하는 것도
0: 하는 게 더 요새는 그치, 인정을 그치, 받는 그치, 거고 그치. 이때는. 약간 비슷하면 많이 인정.
1: 그때 인정해주셨던 밴드가 누구 있어요?
0: 아 이때 저 피아도 있었고.
1: 네,
0: 피아도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또 있었고.
1: 알아요. 네,
0: 많이 있었죠.
1: 넬의 리플렉션 오브 앨범 현재 중고가 50만 원 정도. 아 물가 반영 좀 많이 안 올랐다.
0: 그러니까 CD가 솔직히 비싸봤자.
1: 그러니까. 네. 자 일단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넬의 대표곡 스테이랑. 기억을 걷는 시간 일단 이 두 곡 듣고 시작하시죠.
1: 이 두 개 최고야. 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내일이 이제 서태지가 픽했고 네. 피아도 서태지가 픽했던 그렇죠. 걸로 기억나는데.
1: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내일이 두 장의 앨범으로 인디씬에서 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어, 이때도 근데 내일이 인디 레이블이 갑자기 망하면서 갈 곳을 잃게 돼요.
0: 어,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어.
1: 하지만 이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0: 과연?
1: 바로 서태지 씨.
0: 어,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네. 서태지 씨가 그렇게 구원자로 나오지?
1: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상당히 넬이랑 피아는 어, 상당히 이때부터 두각을 보이고 있었고.
0: 근데 그 두 밴드가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1: 야, 그렇죠.
0: 아, 네. 야, 그럼 그 대표님도 대단한 네. 분이네.
1: 서태지 씨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기도 했는데 후에는 이렇게 픽한 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고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아직 이 두 밴드 말고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밴드가 없다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니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가 듀스도 했고 했는데 네. 서태지 선배님이 사실 제가 막 음악을 들을 나이보다 좀 전 세대예요.
1: 아, 그렇죠. 예.
0: 한 세대 전.
1: 네.
0: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전 뭐 라이브 와이어 같은 거 좋아하고 네, 네. 뭐 이랬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약간
1: 다음에
0: 한번 서태지를 예, 한번 예. 하는 것도 내를 했으니까.
1: 예, 저도 서태지를 당시에 한참 그 빠져 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네,
1: 설명제 잘할 자신이 있어요.
0: 어, 약간 헤이터 아니었어요?
1: 아,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어. 알겠습니다. 네. 네.
1: 자, 아무튼 우리 서태지 씨가 이제 설립한 레이블 서태지 컴퍼니 네. 네, 이제 괴수 인디진이라고 이제 또 산하 레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넬은 이때 이제 서태지 씨 밑에 있으면서 여러 공연 테크닉 뭐 이런 거 음향 뭐 이런 거 많이 배웠다고 해서 현재까지도 은인이라고 또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넬은 메인스트림에 제대로 입성해서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되는데 서태지 씨는 이제 음악적 관섭 없이 홍보만 너희들은 여기 너무 묻혀있게 아까워. 내가 더 알려줄게. 이러면서 홍보만 많이 도왔다고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아도 네. 서태지 컴퍼니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피아는 이제 넬과 아주 반대 성향의 이제 빡센 메탈 음악을 들려줬는데 당시 그 또 데뷔 앨범이 있어요. 피아의
0: 네.
1: 예, 그게 인디씬에서 진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0: 오.
1: 한국 메탈의 어, 구세주가 나타났다. 아, 이때는 뭐 그 크래쉬의 안응찬 씨가 또 프로듀싱 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 아쉽게도 넬만큼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0: 피아는 지금도 활동을 하시나요?
1: 아, 해체했습니다.
0: 아.
1: 네, 근데 피아 해체 후 그 멤버 노심지 씨는 네? 신디사이저 드러머 양혜승 씨는 넬 세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2003년 넬이 이제 서태지 컴퍼니에서 이제 메이저 데뷔 앨범이자 세 번째 앨범 Let It Rain을 발매합니다.
0: 네.
1: 이제 서태지 씨의 이제 프로듀서 아래 어, 인디 때 냈던 게 그 명곡들 몇 곡 있거든요. 믿어선 안 될 말, 어차피 그런 거, 에덴, 낙엽의 피 등 이 곡을 다시 이제 깔끔한 사운드로 편곡해서 재수록을 했고 또 신곡들을 추가해서 이제 발매를 했는데 어, 또 이제 넬 하면 또 아까 들으셨던 스테이가 큰 히트를 치기도 하면서 넬은 이제 한국 가요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4년 서태지 컴퍼니에서 이제 두 번째 앨범 워크 스루 미를 발매합니다. 이제 타이틀곡은 이제 땡큐 백색 외성. 어, 이때부터 이제 약간 이전까지만 해도 라디오헤드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 이때 약간 말랑말랑한 감성의 밴드들은 다 라디오헤드와 비교를 당했습니다. 예, 네, 이게 어쩔 수 없.

0: 없었는데
1: 그럴 수밖에 없지. 말랑말랑한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라디오의 뭔가 그늘에서 벗어났다. 낼만의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을 받으면서 또 대중적인 성향을 추가해내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죠. 네. 그리고 2006년 아쉽게도 이제 서태지 씨의 컴퍼니를 나가게 돼요.
2: 왜요?
0: 이때 이제 막 둘이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뭔가 이 발전적인 방향이 서로 찾고 있으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때 또 에픽하이와 약간 친분이 있었대요. 그 넬이랑.
1: 맞아. 타블로 형이랑.
0: 예.
1: 김종환 씨랑 친하니까.
0: 상당히 친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에픽하이가 있던 울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앨범이자 17곡이 담긴 더블 앨범 힐링 프로세스를 발매하는데 이 앨범은 이제 팬들이 이거 너무 대중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말을 들었지만 현재는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앨범이고 당시 이제 멤버
1: 트위트곡 나왔잖아요. 여기서. 예.
0: 마음을 잃다. 굿나잇 이렇게 나왔고 당시 멤버들이 심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대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2008년 그리고 네 번째 앨범 Separation Anxiety를 발매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곡 한번 듣고 3부로 한번 넘어가고 볼까요?
1: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넬의 이제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인데 셀피시 로브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곡이라서 또 이렇게 선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앨범에 실린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또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닌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인이 미니홈피 BGM으로 써가지고
1: 이걸 했구나.
0: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으니까 상당히 명곡이더라고요.
1: 근데 그분도 약간 넬의 이런 음악을 해놓을 정도면 약간 그 아우라 감도가 좀 있으신 분이네.
0: 근데 약간 특이하긴 했어요. 이 여자 이제 그때 자꾸 저도 취향이 약간 괴팍했는데 이 여자분도 상당히 취향이 괴팍했거든요. 막 마릴린 맨슨 좋아하고.
1: 그런 분들 좀 드문데.
0: 그래서 이게 취향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짝사랑을 했는데 아쉽게도 뭐 불발됐죠.
1: 그분은 지금 뭐 하시나요?
0: 모르죠.
1: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두 곡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뮤직메카닌과 심야 음악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음악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2008년 메이저 데뷔 네 번째 앨범 네. 세퍼레이션 앵자이어티를 발매하는데 이게 분리불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환 씨가 평소 알던 정신과 의사까지 만나면서 네. 이 분리불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앨범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이때 타이틀곡이 아까 들으셨던 기억을 걷는 시간 그 후속곡 멀어지다. 김종환 씨 뭐 스스로도 음악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뭐 전자음악, 오케스트라 등을 시도하며 상당히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았죠.
1: 야, 근데 지금 그 분리불안을 듣고 들으니까 기억을 걷는 시간 엄청 분리불안이네요.
2: 네,
1: 노래가.
2: 그렇죠.
1: 아직도 내 눈을 느껴 아직도.

0: 완전 분리불안이다. 그러니까, 예. 오.
1: 그리고 근데 이 기억을 걷는 시간이 엄청난 히트를 치게 맞아, 됩니다. 맞아. SBS 뮤티즌 송 수상,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하면서 내래 대표곡이 되죠. 그리고 골든 디스크 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0: 근데 음악 방송을 네. 하셨나?
1: 아 하긴 하셨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보컬만 라이브고 악기는
0: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쵸. 당연하죠.
1: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나 싶었더니 우리 멤버들이 차례대로 이제 군내 입대를 하면서 좀 긴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모두 제대 후 공연을 통해 복귀하면서 다시 내내 건재함을 가시하게 되는데 그리고 4년 만에 앨범 2012년 메이저 다섯 번째 앨범 슬립 어웨이를 발매합니다. 네. 이 앨범은 막 뉴욕 런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이때 타이틀곡이 그리고 남겨진 것들 이었습니다.
0: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막 뉴욕, 막 파리, 막 네. 막 이런 데 가서 하면,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네. 뭐가 달라요?
1: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봐서.
0: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게 장비도 사실 뭐든지 들여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녹음을 받는 거는 사실 스튜디오를 가는 건 사실 크게 차이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스튜디오는 왜냐하면 뭐 믹싱을 맡기거나 뭐 이러면은 아 그래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녹음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1: 아무래도 그 규모 같은 게 크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0: 아 그건 그렇지, 예, 그건 그렇지.
1: 큰 데 가서 예, 막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게다가 제가 옛날 때 들은 일화 중 하나인데 예. 어느 메탈 밴드 드러머가 네. 그 한국에서 작업을 했대요. 근데 이때 당시 스튜디오 사람들은 좀 드럼이 좀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메탈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적당히 쳤대요. 적당히 치고 나중에 좀 잘 돼가지고 해외 엔지니어랑 작업을 네네네. 하게 되는데 평소 치던 대로 쳤대요. 근데 엔지니어가 혼을 냈대요.
0: 아 뭐하냐고?
1: 왜 이렇게 살살 쳐? 메탈 밴드가
0: 드럼이라는 놈이 뭐
1: 아, 그 메탈 밴드인데 드럼을 세게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약간 녹음 환경, 엔지니어 성향에 따라서 좀 뭔가 그게 다르지 않나? 또 음악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0: 네. 알겠습니다.
1: 나중에 한번 해외 스튜디오에서 작업해 보시죠.
0: 가끔 네. 그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녹음하고 막 오시고 이러는데 네. 그 뭐래서 왜 하지? 약간 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저는 약간 그 아우라 그 기 받는 느낌이잖아요. 막 아 뭔가 내가 지금 LA에 막 야 여기 야 전설적인 사람들이 녹음하던 데서 내가 하는 약간 이런 바이브가 와서 하는 건지 잘 몰라.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0: 그러겠지.
1: 게. 근데 음향이라는 게 사실은 대중들은 잘 못 알아차리잖아요.
0: 그치.
1: 진짜 귀 고수들 황금기들만 알아듣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뭔가 자기 욕심 때문에
0: 그것도 그렇게 차이 안 날 걸 네. 진짜. 우리나라 장비 들여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아니 엄청 좋은 장비들이 있는 곳은 또 다르긴 하겠죠. 네. 세팅 값이랑 그렇죠. 이런 게.
1: 자 아무튼 대시 이렇게 뉴욕 런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면서 슬립 어웨이를 발매했고 2014년 통산 여덟 번째 앨범이죠. 메이저 여섯 번째 앨범 그리고 더블 앨범 뉴튼스 애플을 발매합니다. 네. 아, 이게
0: 뉴턴에서
1: 이때는 뭐 과학에 관심을 많았는지 중력 3부작을 냈대요. 예, 이게 3부작의 마지막이고 첫 번째는 홀딩 온투 그래피티 이스케이프 그래피티 EP예요. EP를 두 장을 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그런 중력 3부작의 최종작이라고 해서 뉴턴스 애플을 발매합니다. 이 타이틀곡도 네. 지구를 태양을 네 번
0: 아 맞아
1: 그리고 소멸 탈출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했죠.
0: 자 노래를 일단 두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자 그러면 메이저 세 번째 뭐 힐링 프로세스 수록곡의 마음을 잃다 이거랑
0: 지구와 태양을 네 번 들어야 되잖아요.
1: 네 그것도 한번 듣고 이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앨범을 내고 2016년 네.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고 자신들만의 인디 레이블 스페이스 보헤미안을 설립하게 됩니다. 예, 이 베이시스트 이정훈 씨가 사장이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좀 멤버들을 보니까 넬밖에 없더라고요.
0: 막 본인들의 회사구나.
1: 1인 기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보헤미안에서 낸 2016년 메이저 7번째 앨범 C를 냅니다. C. 그냥 그 알파벳
0: C.
1: 네, 예. 네. 이때는 뭐 전자음악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실험적인 면을 앞세웠는데 드림캐처 그리고 희망고문이라는 곡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2019년 10월 메이저 8번째 앨범 컬러스 인 블랙 예, 이때는 타이틀곡이 이제 5분 뒤에 그리고 2021년 9번째 앨범 Moments in Between 타이틀곡 6위 위로 이렇게 내다가 근데 2023년 네. 드러머 정재원 씨가 개인 활동을 이유로 뭔가 밴드와의 그 의견 차이를 네네. 좁히지 못하고 탈퇴를 해요.
0: 근데 너무 오래 했는데?
1: 예. 근데 자기 약간 개인 활동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게 멤버들이 넬에 집중을 해야지. 근데 좀 이 넬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 탈퇴를 하게 됩니다.
0: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연차인데 탈퇴를 개인 활동 때문에 탈퇴하는 거 보면 아직 멤버들이 진짜 넬을 엄청 열심히 하나 봐요.
1: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뭐 잘 모이지도 않고 페스티벌 때 잠깐 모여서 합주 좀 하고 뭐 너 요즘 뭐 하고 사냐 이러면 나 요즘 나 내 개인 앨범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야 내일 집중해야지 야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팀이 진짜 아직 굉장히 이 넬의 음악에 많이 그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메탈리카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이시스트가 또 개인 활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탈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0: 희한하네. 예.
1: 그래서 이제 정재원 씨는 그 스트레이터스랑 캐서디라는 네. 밴드를 활동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죠.
0: 그렇죠.
1: 예. 네. 좀 아쉽긴 한데 지금은 아직도 넬이 3인조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피아의 그 양혜승 씨가 세션 드럼으로 또 뛰고 있어요. 예.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면 종교 멤버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0: 왜냐면 피아는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1: 해체를 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2024년에 활동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시간이 엄청 빠른데 제가 어렸을 때.

0: 들었던 밴드가 25년이나 됐다니 이제 중견 밴드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이제 2026년 얼마 전에 이제 열 번째 앨범 X를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스윗 딜루전이라는 곡으로 이제 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1: 못 들어봤어.
0: 근데 들어보면
1: 좋아요?
0: 아니 이게 내일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뭔가 낯선 그런 음악을 선보입니다.
1: 어떤 느낌이에요?
0: 이거 내일 하면 생각나면 약간 우울하고 몽환적이고 이런 느낌이 딱 생각나야 되는데 뭔가 펑키하고 전자음악스럽고 전 처음에 잘못 튼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내일에 또 새로운 실험성이 또 돋보이는 곡입니다.
1: 근데 약간 이거 좀 편향된 시선 아닙니까? 그 팬이니까 네. 오 역시 내리 오 새로운 걸 했네 하는데 좀 원래 좀 헤이트하는 그룹 아니에요. 헤이트하는 밴드가 갑자기 이런 거 하면 아니에요. 아 이번 거는 좀 실수죠 막 하면서 아 갑자기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약간 이런 락 팬들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0: 이게 그걸 좋으면 돼요.
1: 아 그러니까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좋으면 오케이 아 역시 아니 그래도 얘네가 음악 잘해 약간 이게 되는데 들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별로야 하면
0: 그럼 욕해야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1: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좀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건 없나요?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뮤지션을 막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1: 그게 락팬의 약간 그 음악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스탠다드 아니에요?
0: 아니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놈들이 정해져 있어요.
1: 그래.
0: 싫어하는 놈들이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욕하기 마련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이제 품격 있는 크리에이터는 다 장단점을 봅니다.
1: 아, 품격 있는 크리에이터 좋습니다.
0: 그리고 이 앨범이 또 재밌게 내 앨범 최초로 피처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절친 타블로 씨가 또 이제 피처링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또 그런 앨범이 되었죠.
1: 자 좋습니다. 심야 먹다 오늘 내래의 음악 함께했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그러면 2014년에 발매된 싱글 청춘 연가랑 또 신곡 스윗 딜루전 이렇게 한번 듣고 마무리하시죠.
1: 좋습니다. 다음 주에나 이제 다음 번에는 서태지 또 한 편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비틀즈 했나?
0: 아 비틀즈 안 했죠.
1: 안 했죠. 예.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메시 호날두 메시 했으니까 이제 호날두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0: 비틀즈는 솔로로 따로 해도
1: 많으니까
0: 네 편이 나올 보장이 됩니다. 하여튼 비틀즈 제가 좀 압축을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우리나라 국대로 해서 설기현 선수 정도로 한번
0: 그럴까요? 누가 있을까?
1: 굵직하게 빡이 있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다 약간 지나고 나니 아 이 사람만한 선수가 없었네 약간 요런 밴드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0: 아 제가 또 생각해놓은 뮤지션이 또 한 명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이 두 분 중에 고민을 하다가 내일 씨가 좀 약간 최근이라서 했는데 그 한 분이 보아 씨.
1: 보아.
0: 보아 씨가 얼마 전에 또 활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1: 맞아요.
0: 다 이제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두 곡 들으면서 뮤직메카님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딘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흰수염고래입니다. 그럼 YB의 흰수염고래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YB의 흰수염 고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흰수염 고래였는데, 이 노래를 제가 또 부를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이 노래를 뭐 막 그렇게 익숙하게 잘 알던 노래가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이 노래 정말 유명한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랐는데, 그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이 부분만 딱 알아요. 나머지를 잘 몰랐던. 근데 계속 듣다가 이제 불러보고 하는데, 딱 그 후반부 거의 끝나기 전 후렴쯤에 이상하게 계속 울컥울컥해서 약간 노래가 안 이어지더라고요. 부르다 약간 울컥 올라오는. 그래서 와, 이 노래가 참 희한한 매력이 있다. 되게 요 노래가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힐링송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야 진짜로 야 노래가 되게 울림이 있구나. 되게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도 마지막쯤에는 이렇게 딱 그 감정이 팍 올라오면서 막 못 부르겠더라고, 뒤를.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매력이 있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정재형의 러닝, 그리고 프리스타일의 Y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8843님이 집 앞에 있는 무인 편의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에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어야 출입문이 열리는데 모바일 페이를 쓰는 저는 카드를 안 들고 다니거든요. 밤에 과자 하나 먹으려다가 헛걸음만 했네요. 해주셨는데 요즘 여러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핸드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헬스장 그 일일권 이렇게 끊을 때 카드를 넣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카드 없는데? 약간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인터폰 해가지고 이제 거기 계좌로 이제 넣어드리고 막 이러는데 가끔 그 카드를 꽂아야만 되는 그런 데들이 있어서 자 6730님이 냉동실 문 열었다가 문짝에 넣어둔 통 하나가 발 위로 똑 떨어졌어요. 덕분에 발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네요. 냉동실 정리하는 제 잘못이죠. 해주셨는데 요건 문 열면 떨어질 정도로 우겨 넣어놨던 상태죠. 예. 뭐 모두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가끔 이제 소스통 같은 거 이제 잘못해놨다가 열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아울시티의 Fireflies 그리고 MRE의 2002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진진의 뮤지컬 끝곡으로 소수빈의 머물러주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은 7월 7일 행운의 숫자 7이 무려 두 개나 나란히 있는 날인데요. 괜히 기분 좋은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게임에서도 777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행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잘 보이는 법이라고 합니다. 7이 두 번 찾아온 오늘 작은 행운 하나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아이콘 저 슬리피와 함께 3시까지 달려보시죠. Are you sleep?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유 슬리피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슬리피고요. 첫 곡은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듣고 오셨습니다. 뭐 되게 뭐 길 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졸음을 제가 날려드립니다. 잠을 깨워드려요. 이 시간에 맞지 않게 텐션을 높여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슬리피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시간에 애프터클럽 이 시간에 DJ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7월입니다. 77772 7월 7일이 됐습니다. 12시가 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7월 6일을 쭉 사셨고 이제 7월 7일이 됐는데 어떻게 기분이 좀

0: 하루의 시작 달려보겠습니다. 윤정희 씨가
1: 저는 고3인데 공부는 안 되고 짜증이 나가지고 라디오 들으면서 닭발을 먹고 있어요. 슬리피 삼촌 힘나게 해주세요. 수험생 화이팅!
0: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닭발을 좋아하는군요. 닭발. 저는 뭐 약간 창피한 이야기지만 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닭발을 조금 편식쟁이에요. 편식쟁이. 죄송해요. 죄송할 건 아닌가? 당당하게 말할까? 나 닭발 안 좋아합니다! 뭐가 좋지?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또 닭발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좀 언행에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 야, 근데 닭발이 보통 좀 매운 양념이잖아요. 그러면 좀, 배가 매울 텐데 장이, 아, 매워! 아, 매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 같은 거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벌써 이제 수험생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달이 됐군요. 보통 11월이죠, 그죠? 수능이. 야,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야, 너희들 앞자리 숫자 바뀌었다. 막 이런 거 할 때네. 왜냐면 200일부터 이렇게 쭉 막 몇백일부터 세다가 이제 200일에서 이제 199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앞자리 수 바뀌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할 때네. 우리 고3 정희 씨를 비롯한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고생해 봅시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김정민 씨.
2: 와우. 저 셋째 낳고 왔어요. 꼬맹이 지금 우유 먹고 있네요. 오늘도 이 새벽 라디오 들으면서 육아 해보렵니다.
0: 야, 축하드립니다. 그 뭐죠? 애국자죠, 애국자. 이제 저출산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를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애국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와, 제가 둘째 지금 몇 년생으로 3살 2살 키우고 있는데, 야, 셋째요. 저도 이제 가끔 와이프가 셋째 얘기를 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는데 대단하십니다. 지금 낳고 오셨다는 건 뭐 조리원을 일단은 나오신 것 같아요. 조리원을 나오셔서 이제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100일 애기죠. 거의 100일 동안은 잠을 못 주무시죠.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신나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저 아이유 슬리피와 함께 오늘 밤 달려보시죠. 자, 저 얘기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돈 들어요.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무료인 고릴라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SNS, 인별그램 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아이유 슬리피 앞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이주연님의 신청곡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그리고 햄의 TT 댄스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의 사연을 또 만나볼게요. 이현지님께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요. 다시 사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진이랑 영상이 너무 아까워요. 보조 드라이브에 넣어둘걸. 유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한창 때 젊을 때 말이에요. 왜 친구들이랑 또 많이 놀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럴 때 참 그렇게 뭐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었는데 공감합니다.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뭐 기계는 뭐 좀 저렴한 거라도 아니면 중고라도 이렇게 사면 되는데 사진과 영상. 그래서 제가 한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와이프랑 여행 갔던 그 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 여행 갔던 딱 그 사진 파일들을 저 그 백업이라고 그러죠. 백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한 여행 사진만 없는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그게 참 한이 돼요. 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상상할 수 있지만 아 너무 추억을 날려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유료로라도 그 큰 저장 용량을 씁니다. 저는 꼭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씨 힘내시고 이제 좀 항상 보조 드라이브 그 자동 백업 이런 거 있어요. 유료로 하지 않더라도 꽤 1기가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무료로 저장이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찾아서 항상 저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컴퓨터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제 컴퓨터로 이제 수동으로 좀 빼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박정숙님, 서른이 된 우리 아들이 여름 휴가비라고 돈을 주네요. 아들과 이제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월은 빠른지요? 시간 가는 게 아쉬워요.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한 최소 50대에서 그렇죠? 이제 아드님이 이제 서른이니까 50대에서 한 6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아쉬워하고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숙씨. 배미라님의 신청곡 쿨의 애상,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을 또 만나볼게요. 이수현님께서 2주간 교육이 끝나면 다음 주 출근합니다. 첫 직장이라서 너무너무 떨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수현 씨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수현 씨 알죠? 알면서 요거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수현 씨. 2주간 교육 뭐 이런 게 있군요. 이렇게 직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게 있군요. 이 떨림을 즐거움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그 첫 경험 뭐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아드레날린인가 뭐식인가 그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도파민 약간 요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긴장돼가지고 막 떨리고 막 어떡하지 막 불안한 약간 그쪽 말고 와 얼마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직장에서 내 첫 직장 기대된다 설레인다 요쪽을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영님께서 10살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돌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아들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남자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양팔 깁스를 제발 다치지 않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참 그 공감이 되는 사연인데요. 제가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좀 성향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야 아들은 달라 막 엄청 뛰어다닌다니까 막 저기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 넘어지고 아니 다쳐도 또 한다니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와 결국 저희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자주 넘어지긴 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좀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막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딸은 안 가요. 근데 아들은 계속 가고 그러다가 한번 피멍이 든 적은 있어요. 똑같은 자리야. 지금도 오른쪽 눈썹 위가 완전히 지금 찢어졌는데 똑같은 자리에 피멍이 든 적이 있거든요. 거기 박아가지고 와 또 넘어져가지고 식탁 모서리에 박았는데 지금 안에 이제 근육까지 해서 총 20바늘을 지금 꼬매가지고 웃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독할 때는 이제 으악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 오기 전에 와이프한테 계속 나가서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가짜 가짜 하더라고. 눈 다 찢어져가지고 나 가짜 양말을 엄마한테 던지더라고. 양말 가짜 양말 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발 다치지만 않고 컸으면 다치지만 않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진영님 10살은 좀 어떻겠어요. 얼마나 또 빠르게 다닐 거야. 아유. 우리 많은 그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존 트라볼타 오랜만에 듣네요. 올리비아 뉴턴 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모르는 노래인데요. 썸머 나이츠 2616님의 신청곡 듣고 올 거고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랜만에 박기량 성우님 톤으로 갑니다.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쿨밤 시작합니다.
1: 이야 피리님 야바라바리 히라뇨 야바라바리 히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쿨밤 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쿨밤 시작합니다. 아 또 제가 신나게 한번 끝내 이렇게 아 하고 나오니까 또 어울리네요. 어 네 한번 신나게 쿨밤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사연 최민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가 화병 걸리겠어요. 아 자꾸만 저를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운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그 우리가 참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참 대처하기도 싫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외향적으로 제가 일부러 바꿔서 이렇게 바뀐 편인데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아,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겠고 화도 잘 못 내겠고 안 내다 보니 하하 이게 그 미운 사람 짜증나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 위치에 있는가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재 씨가 예를 들면 매일 출근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매일 봐야 되느냐 또는 내가 좀 끊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연인지 그게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보통 이렇게 짜증나는 분들은 이제 잘 끊어낼 수가 없는 자리에 앉아있죠. 방법은 두 개입니다. 이제 질러라 쉽지 않죠. 근데 저도 참는 삶을 아니면 내가 피하는 아니면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 삶을 진짜 십수년 하다가 질러봤거든요. 아 질러야 돼요 사실. 예. 네. 근데 어려운데 질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바로 짜증 안 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안 해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화를 내고 싫은 소리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화도 내본 사람이 내고 그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죠? 화이팅입니다 민재 씨.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 너무 싫다 이런 게 싫다. 화가 아니라도 할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돼요. 화이팅 하세요. 자 여러분 쿨밤 이 코너에다가 쿨하게 털쳐버리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아유슬리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선택해드립니다.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 피처링 해주세요. 아, 요것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듣고 싶어. 굉장히 힙한 효과음이에요. 좋아요. 자, 오늘 제가 고른 곡 쇼미에서 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우리 이제는 어느덧 한국 힙합의 전설이 돼버린 친구 이센스의 The Anecdote 선곡이 돼 있는데, 참 우리 이센스 씨 제가 한번

0: 언젠가요? 21살 때인가요? 교복을 입은 우리 센스 씨를 만나서 같이 음악을 해오고 같은 크루도 했었고 이제는 어느덧 가는 길이 달라지고 정말 멋진 행보, 멋진 음악들 들려주고 있는 우리 이센스 씨. 언젠가는 피처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곡해봤습니다. The Anecdote. 너무 좋은 노래죠. 명곡이죠, 명곡. 듣고 오겠습니다.
1: 1996년 아버지를 잃은 날 사랑 독차지한 막내 곁 떠나시던 날 믿기지 않고 꿈 같은 꿈이기를 바랬고 그 다음날 엎드린 나 푹 꺼

아, 벌써 여러분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1466님 안녕하세요. 투잡디는 예비 부부입니다.

낮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밤에는 이유식 배달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항상 4시쯤 퇴근을 하는데 슬디 라디오 나오는 날이 가장 힘이 납니다. 지칠 시간인데 텐션이 올라서 이날만 기다려요. 내년에 결혼하는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유한희! 김혜윤! 화이팅! 노래는 소녀시대 힘내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진 부부예요. 제 와이프가 그 밤에 부랴부랴 급하게 이유식을 시키는데 우리 두 분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배달을 해줘서 육아하기가 진짜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밥 없으면 난리 나요. 밥할 시간도 없거든요. 아, 낮에는 청소업체. 우리 예비 부부분들은 그 제가 출연했던 이웃집 남편들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예비 부부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정말 멋진 미래를 향해서 달리는 분들, 저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소녀시대 힘내 틀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어요. 새벽 2시에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노래. 볼륨을 높이고 들어보실까요? 드랍 더 비트.

노래방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슬리피가 추천하는 새벽 2시의 음악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클럽 리믹스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그 잔잔한 노래인데 아주 신나는 리믹스 버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주 즐겁게 들으셨죠? 아 피디님! 지금 대답들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어 갑자기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네. 어린아이들이 왔네요. 네, 늦은 시간인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제가 좋아하고 슬리피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아 여기는 또 빠밤이 잘 제격이에요. 그죠? 오늘의 최애 뮤지션 우리 온 국민이 사랑하는 팀입니다. 쿨! 바로 쿨입니다. 쿨쿨. 쿨의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쿨의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물론 굉장히 어린 우리 젠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계속 리메이크나 뭐 드라마에서도 항상 OST나 뭐 이런 것들이 회자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친구들이 잘 없을 거예요. 노래하다라도. 자, 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0년대 가요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혼성그룹입니다. 94년에 데뷔를 했고 김성수, 이재훈, 유리를 중심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자, 그룹명은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 쿨 재즈라는 장르에서 착안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쿨은 데뷔부터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1집 타이틀곡 너이길 원했던 이유가 이 당시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 톱10에서 9위에 올랐습니다. 유일한 여성 멤버인 유리 씨는 2집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타이틀곡 작은 기다림도 최고 순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하게 사랑받는 곡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대했던 인기에 못 미쳤는지 해체될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재훈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가수 활동을 인정하면서 아들을 위해 직접 쿨 전용 기획사까지 만들어주시면서 전환점이 됐다고 하네요. 자 먼저 감성적인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은 너이길 원했던 이유 그리고 작은 기다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